0: 그쵸,
1: 이런
0: 그쵸.
1: 느낌이에요.
0: 예.
1: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0: 그쵸, 그쵸.
1: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지금. 네.
0: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0: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was so?
0: 아, electric. 그, you, 에어컨디셔너, you, 게임, 컴퓨터, electric, tax, fee.
2: Tax.
0: Yeah.
2: Fee. All the 예, 그 electricity bill.
0: Yeah, yeah, yeah.
2: Oh.
0: You saw?
2: Oh.
0: Did you see?
2: I think so.
0: 예?
2: I think so.
0: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2: What's wrong?
0: More expensive last month.
2: Oh.
0: Yeah.
2: It's higher than last month.
0: Yea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0: Why? What? Why? Why?
2: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아기사,
2: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TV
2: He doesn't turn it
0: TV
2: off.
0: On?
2: Yeah.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0: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우,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1: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0: 네, 네.
1: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0: 그쵸?
1: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1: 네,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0: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Yes.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Mm-hmm.
1: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1: 이럴 수 있어요.
0: 아, 이런 느낌.
1: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0: 그렇죠.
1: 이런 느낌.
0: 이게 뭘까? 네,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1: Uh-huh.
0: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1: Uh-huh.
0: The bill this month.
1: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1: Yeah.
0: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1: Yeah. 네.
0: 오,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거 고지서니까.
1: Yeah.
0: 전기요금, electric.
1: 지금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
0: Electricity. City.
1: City.
0: City 맞아요.
1: 그 도시에 가고 싶은
0: 거. 예, 예, 예. Electricity가, electricity. 네. 그 다음에.
1: 거기까지.
0: 여기까지예요?
1: 멈추세요.
0: 요금이 없어요.
1: 세이브 했습니다.
0: 택스.
1: 아, 이거는 의역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1: 자, 맞는 지 한번 보겠습니다.
0: 아.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오!
1: 맞습니다.
0: 맞네요?
1: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0: 아.
1: 그래서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0: 그렇죠.
1: Right? So,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0: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1: 그때
0: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1: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0: 예.
1: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오케이.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lectricity. 약간 어렵죠?
0: 어렵네.
1: 강세가 여기 가니까 여기 갈 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0: 그러게요.
1: 여기 갑니다.
0: Electricity.
1: Electricity.
0: Electricity.
1: 그렇게.
0: 아, 어려운데요?
1: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0: Mm-hmm.
1: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그게 이거 아니에요?
1: 조금 덜 가서 멈추죠?
0: 그렇죠. Electric까지.
1: 오케이. E-L-E-C-T-R-I-C. Electric.
0: 오!
1: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에가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이라고 또 하고요.
0: 네.
1: 어떤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이라고도 하고요.
0: 오,
1: 둘 다 사용합니다.
0: 되는군요.
1: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right? 네. bill, 비슷한 게 책이 있어요.

0: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비르 고지서그 체크는 저 수표인데?
0: 맞아요. 수표. 그런 것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둘 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둘 다 쓰지만
1: 쓸 수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빌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check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you know,
1: bill?
0: 음식값
1: 네.
0: 뭐 내라
1: 네.
0: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check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1: 아.
0: 그럴 때 집에 check이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빌만 집에서는.
0: That's right.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 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1: 네.
0: 자,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1: 네.
0: 이번 달에 뭐뭐 할 거야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1: 네.
0: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exam.
0: 그렇죠.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1: 오.
0: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1: 오케이.
0: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아,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Okay. So, 여기에서. 여기에서
1: yes.
0: 끊을 수가 있습니다.
1: Okay.
0: 네,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1: 맞아요.
0: 중국어 영어에서. Don't worry,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Bill this month.
0: All 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라고 여기에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1: 그러네요.
0: 얘기를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나왔어.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0: 아.
1: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0: 오.
1: 오, 이건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0: 오, 예. 오케이,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 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네.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1: 아, 디스먼스는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1: 아.
0: 이번 달 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겠네요.
0: 지난달과 예. 비교했을 때.
1: Last so, month.
0: That's right. So
1: 그러네요.
0: this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 라는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Okay? So, higher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gher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1: 네.
0: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
1: 네.
0: 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어? Much.
0: Much를 붙였죠.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1: 아.
0: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 이라고 얘기를 했죠.
1: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0: 네.
1: 우리는 참 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0: 네, 네.
1: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강력해지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영어는 그냥 much가 최상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억양을 줘요 또.
1: 그래요?
0: Much higher. 이런 식으로.
1: 아, right? 비슷하네요.
0: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조금 그렇게

0: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1: Smart.
0: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1: Smarter.
0: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은요?
1: Leah is much smarter 그래. than
0: smarter. Than 안 해도 됩니다. 예. 비교,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1: Strong.
0: 더 강하면.
1: Stronger.
0: 훨씬 더 강하면.
1: Much stronger.
0: 그렇죠.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1: Leah is much smart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그거, 아, 그거 있지.
0: 훨씬 아주라는 뜻이에요.
1: 예쁜 거랑 똑같은 거죠?
0: 예쁜 거요?
1: Pretty, 꽤, 그죠?
0: 훨씬. 오케이.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나.
1: 그 훨씬 아닌가?
0: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꽤나는
1: 아,
0: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1: 아.
0: 그래서,
1: way?
0: way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 그때도 알려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0: 그래서, this way. is, 뭐, it's way higher. 아. I'm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1: 네.
0: 캐주얼합니다. 오케이? 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1: 엄청 짧은데요?
0: 네.
1: 네.
0: 왜인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1: 왜인지 알
0: 것
1: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0: 어, 그런 마음.
1: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왜에 해당하는 거? Why?
0: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1: 네, 그래야지 why. 집중이 잘 돼요.
0: 아, 그렇죠. 네.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 것 같다. 정답? 맞습니다.
1: Why?
0: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진짜
1: 알죠.
0: 이유라는 단어 써도
1: 돼요. 저 사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0: 아, 오케이.
1: Reason.
0: 음흠.
1: 네.
0: R-E-A-S-O-N.
1: Yes.
0: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 다 괜찮아요.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1: 어, 확신 완전 있죠.
0: 어, 나 왜인지 알아요.
1: 나 왠지 알아?
0: 근데 앞에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1: 그쵸.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확신해 하더라도
1: 네.
0: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1: 또 이렇게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있어서.
0: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은근히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1: I think I know him.
0: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네.
0: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1: Fault.
0: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1: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fault.
1: 좀
0: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죠?
1: 네.
0: 네,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1: I think I know him.
0: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faul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래서 I think I know why.

0: 어우,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1: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0: 그쵸.
1: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0: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1: 그렇죠. 지금 왜 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0: 네.
1: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0: 아.
1: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0: 그쵸.
1: 이래놓고 이제 약간 그런 걸 수 있어요.
0: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0: 예.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on 해놓고. 예.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1: 아,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0: 네.
1: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0: 이것도 부사죠, 선생님?
1: Yeah. Yeah. Always, 부사.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Mm-hmm. 맞습니다.
0: Yes.
1: A-L-W-A-Y-S. Mm-hmm. 발음할 때, 여러분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R에 가깝게 이 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해 볼게요. Always. Always.
0: Always. Always.
1: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0: 네.
1: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네.
1: Right.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0: 네.
1: 사실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0: 아.
1: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0: 아.
1: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0: Leave me alone.
1: Leave me alone.
0: 나 혼자 두지 마.
1: 둬요.
0: 아, 둬.
1: 혼자 둬요.
0: 날 좀 혼자 둬.
1: 그렇죠. Leave me alone하게 leave한다. 그건 떠나란 느낌보다는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0: 네.
1: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0: 오.
1: 거기서 켜진의 뜻이 되면서 뭔가를 on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0: 켜두다.
1: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입용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0: 네.
1: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0: 예.
1: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0: Left.
1: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 내 전화기 켜뒀다.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0: I left my phone on.
1: On. Very nice.
0: Yes.
1: I left my phone on.
0: Mm-hmm.
1: 자,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네.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도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그
0: The lights.
1: Yeah. 그럼 어떻게 해요?
0: 자, leave the lights on.
1: That's it.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해야 하셔야 돼요.
0: Okay? Leave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1: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1: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0: 예.
1: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0: 응?
1: 다른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0: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1: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0: 열어둔 채 같다, 이런 거
1: 할 때.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열어두다.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버리려고요.
0: Yes.
1: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0: I left my phone on.
1: Leave the lights on.
0: Leave the lights on.
1: Uh-huh,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0: 네.
1: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0: 네.
1: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0: Leave 쓰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Leave it off.
1: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0: Leave it 그러면 off.
1: 그거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도.
0: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1: 오, 그러니까요.
0: 네, leave it off.
1: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0: 응.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0: The.
1: 응. Right? 그 TV라고 했죠?
0: 네.
1: 오케이. 자, TV라는 게
0: 응.
1: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0: 응.
1: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0: 무슨 차이죠?
1: 어 TV.
0: 응.
1: Right? 이런 차,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0: 응.
1: TV라고 그냥 하면
0: 네.
1: 우리 보통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0: 그죠.
1: TV 앞에 어나 더 안 써요. I'm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0: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건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네네. 실제로 들 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1: Yes. Oh,
0: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오케이. Okay.
0: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0: 기계를
1: TV.
0: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0: Dad always leaves the TV on.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1: Did you see the electric 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Yeah,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1: 네.
0: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에이. ing로.
1: 자,
0: we
1: are hiring
0: 더 많은 사람들?
1: Hire.
0: 더
1: hiring,
0: 많은 사람들?
1: Hiring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0: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뭐죠?
1: 더 more people.
0: 이번
1: this
0: 달에.
1: Month.
0: 오케이.
1: 예. 아, 멋지 비교급이랑 헷갈렸잖아요.
0: 훨씬이죠.
1: 아, 그렇군요.
0: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네.
0: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1: 네.
0: 너 이번 달 전기 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1: Did you see
0: the
1: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l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l right,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1: 아, 이제 나왔구나.
0: 자,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1: Lia is much smarter.
0: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그렇죠. 읽어볼게요.
3: Lia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수고하셨습니다. Yeah.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5: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7: 어?
6: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7: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6: Always TV on?
7: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6: Wow. Wow.
1: Oh.
0: Great job, you guys.
1: 네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0: 그렇죠. in이 들어간다는 거.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1: 아.
0: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0: Sure.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칼튼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칼튼 잉글리쉬 2.0 영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주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공항의 기념품 샵에서 기념품을 사고 있는데요. 크리스티는 역시나 먹을 것을 기념품으로 골랐고요. 반면에 케빈은 뭔가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아, 이러다가 비행기 놓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아 놓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이런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공항에서 탑승하기 전에 기념품 가게에 들른 케빈과 크리스틴입니다.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나 기념품 좀 사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나왔죠. souvenir, souvenir 이라는 단어가 기념품. 보통 우리 여행지나 휴양지 가면 기념이 되는 무언가를 사오잖아요. 이 기념품을 souvenir 이라고 하고 이것을 파는 가게를 souvenir shop 이라고 합니다. 제주 하면은 뭐가 유명한가요? What is Jeju famous for? 케빈이 얘기해 주기로 tangerines, 귤, 그리고 black pork, 흑돼지, 그리고 도라르방 우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얘기를 듣던 크리스틴이 어, 나는 감귤 초콜릿 살래 하고 먹을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답게 감귤 초콜릿 한두 박스 사는 거 아니고요. 20 boxes. 스무 상자나 사게 되는데요. 깜짝 놀라면서 케빈이 아니, 스무 상자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 혼자 이거 다 들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어, 무슨 걱정이에요? 케빈이 들어주면 되잖아요. Could you give me a hint? 해맑은 표정으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요청하는 크리스틴입니다. Could you give me a hand? 이 표현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give 누구누구 a hand 라고 하면 도와주다 또 lend 누구누구 a hand라고 해도 손을 빌려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와주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쓰네요. I can give you a hand. 기억나시죠? 내가 너 도와줄게. I can give you a hand. 또는 너 나 좀 도와줄래? Could you lend me a hand? Could you lend me a hand? 이렇게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Hand, 손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 너 도와주면은 나도 너 뭐 하나 사줄게, 기념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케빈이, 아, 진짜? 아, 뭐 사지? 열쇠고리 살까? 아, 엽서를 사야 되나? 아,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패닉하는 케빈인데요. 케빈이 뭔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인가 봐요. 이걸 보고 크리스틴이 너 정말 우유부단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유부단하다, 그쵸?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You're so wishy-washy 입니다. You're so wishy-washy. 재미난 표현이죠. You, 너는 are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so 강조하는 말이죠. 매우 wishy-washy라는 표현이 우유부단한이라는 뜻이네요. You're so wishy-washy입니다.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You are so wishy-washy.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You're so wishy-washy. 좋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그랬더니 잠깐만. 아, 내가 뭔가를 골라볼게. 아직도 못 고르고 있죠? 모르겠어. 못 고르겠어. 옆에서 보는 크리스틴은 막 속이 터지고요.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어떡해요? 어, 케빈, 우리 비행기 놓칠 것 같아.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라고 하면서 먼저 발걸음을 돌리고 있네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단어는 miss 입니다. miss가 누구를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을 놓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miss our flight라고 하면 비행기를 놓치는 거고요. 우리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버스를 놓쳤어. 이럴 때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뭔가 깔깔깔 웃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대화에 끼게 된 거예요. 못 들었잖아요. Did I miss anything? Did I miss anything? 내가 뭐 놓친 거라도 있나? 라고 앞서서 지나간 정보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Miss, 놓치다

0: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You're so wishy-washy. You're so wishy-washy.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결정하다가 decide잖아요. 근데 결정을 못 내리는 이라는 indecisive 사용해서 You're so indecisive 라는 표현도 있네요. 이 문장 상황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한 친구랑 음식점에 가면 이 친구는 메뉴를 고르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너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니? 너 정말 우유부단하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so indecisive. 이런 표현도 있죠. 마음이 자꾸만 바뀌는 사람이요. 너 변덕쟁이야. You're fickle. You're fickle.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우리 언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 변덕쟁이야. 어떻게 말해요? You're fickle. You're fickle.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우유부단하다라는 표현 배웠죠. You're so wishy-washy 그리고 You're so indecisive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카툰으로 배우니까 기억에 더 쏙쏙 남으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
1: Mr. Johnny,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EBSC 초딩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정말 재미난 영어 발음 배워볼 건데요. 먼저 원어민의 음성으로 우리 오늘 다룰 표현들 들어보고 올까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Let's take a listen.
1: Van. Whose van is that? Violin. Can you play violin? Vacation. We're here on vacation.
0: Alright, 자, 오늘의 단어도 같이 선생님이랑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어요. Van, 그리고 violin, 마지막 vacation. 자, 공통점 바로 딱 느낌이 옵니다. 맞아요. 모두 다 V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에요. V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자, 이 V 발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이 또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이것도 실수가 꽤 많은 발음이기 때문에. 자, 이 V 발음을 하려면 우리 일단 예전에 배웠던 F 발음 있죠? F. 이 F처럼 토끼 이빨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그냥 B, B 아니고 V니까요. V 이렇게 앞니를 내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친구처럼 앞니 보이죠? 이렇게 내밀고 자 그런데 내미는 것까지는 F랑 똑같단 말이죠. 거기에서 추가로 바로 이렇게 목에 우리 진동을 줘야 돼요. 성대가 막 울려야 됩니다. F 발음할 때는 성대 지금 안 울리거든요. 그런데 V 발음할 때는 지금 목에 핸드폰 있는 것처럼 막 진동이 울려요.

0: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단어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van이라는 단어. 이거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벤이라고 보통 하기 때문에 이거 벤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토끼 이빨, 그죠? 앞니 보여주면서 이 V 발음 살려서 van이라고 해줄게요. van. Alright? 예문 볼게요. 저거 누구 van이야? 어떤 van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거죠? Whose van 아니죠? 토끼 이빨. Whose van is that? 저거 어떤 van이야? V 발음. 오케이, 두 번째. 자, 이거 여러분 켤줄 아나요? Violin. 이 발음도 바이올린이 아니라 바바바 아니고 바바바. 오케이. 요거 V 발음 살려서 Violin. 이렇게 발음이 돼요. Violin. 오케이, 예문 갈게요. 바이올린 켤줄 알아? 라고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Can you play 바이 아니고 violin? 이렇게. Can you play violin? Alright. 세 번째 단어. 자, 이거는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휴가. 그쵸? 놀러 가는 거 다들 좋아하는데, 이것도 역시 vacation 아니고, V 발음 살려줄게요. Vacation. 왜, 왜. 토끼 이빨에 핸드폰 진동 있죠? 휴대폰? Vacation. Alright? 자, 요거 그리고 왜보다 약간 조금 더 왜에 가깝게 발음해 보세요. Vacation. Vacation. 자, 예문 가볼까요? 우리 여기 휴가로 왔어. 여기 어떤 장소에 왔을 때, 뭐, 출장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휴가로 놀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e're here on vacation. We're here on vacation. V 발음 살려서, vacation. Okay? 자, 이 V 발음 여러분 잘 못하면 영어 원어민들은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꼭 연습 확실하게 해놔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의 단어들 같이 한번 발음 큰 소리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이거 벤 아니고요. van. 입도 그리고 크게 고무줄처럼 늘려서 발음해 주세요. 자, 듣고 따라해 볼까요? van. 한번 더. van. 좋아요. 두 번째. 자, 이거 va va va 기억하죠? 지금 이 핸드폰 진동 여기다 주면서 violin 갑니다. violin. 한번 더. violin. Great, 좋아요. 자, 마지막 단어는 휴가. 왜, 기억하죠? Vacation. One more time. Vacation. Good job, 좋아요. V 발음 익숙해지고 있죠? 문장 가볼게요. 저거 누구 van이야? van 발음. 같이 한번 가볼까요? Whose van is that? Great. One more time. Whose van is that? Awesome.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바로 갈게요. 바이올린 켤줄 알아? 라고 물어볼게요. Can you play violin? Great. 한번 더. Can you play violin? Wonderful. 잘하고 있어요. 자, V 발음 마지막 갈게요. 문장. 우린 여기 휴가로 왔어. 왜, vacation 기억하면서. We're here on vacation. 자, one more time. 토끼 이빨 내밀고 휴대폰 진동 주면서 다시 한번. We're here on vacation. Great job.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V 발음 잘하면 영어 원어민들이 들을 때 영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Van.

0: Van. Whose van is that? Whose van is that? Violin. Violin. Can you play violin? Can you play violin? Vacation. Vacation. We're here on vacation. We're here on vacation.
1: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이 V 발음 정말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F 발음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혼동하면 안 돼요. F 발음 할 때는 토끼 이빨은 있지만 뭐가 없다? 휴대폰 진동음이 없다. 목 성대를 울리는 게 없다는 거. V 발음은 그 휴대폰 진동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alendar. C-A-L-E-N-D-A-R. Calendar. Calendar. Day. D-A-Y. Day. Day. Date. D-A-T-E. E. Date. Date.
0: So here i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time. 시간 4편이에요. Wow, time이랑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많다니. 오늘 과연 뭐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Okay, our first word, calendar. 달력이에요. Look, it's April 1st. 만우절인데요? April Fool's Day. Wow! 달력, calendar. 그 다음은 day. 하루, 날, 요일을 day라고 해요. Everyone, 여러분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하나요? 그 다음은 date, 날짜예요. 지금은 16일, 16th로 표시가 돼 있네요. 날짜는 영어로 date. Okay, now everyone, how about we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달력, calendar. 여러분 앞에 cat의 강세를 줘보세요. Calendar. Good job. 하루, 날, 요일. Day. 여러분 이 단어는 좀 길게 말해보는 거예요.

0: Day. Good job. 그 다음은 날짜. Date. 굉장히 짧아요. One more time. Date. Excellent.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Calendar, calendar. Day, day. Date, date.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Check the date on the calendar. 달력에서 날짜를 확인해. 맞아요. Calendar, 달력 이렇게 나왔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무엇을 확인해라. Check란 단어 쓰면 좋아요. Okay,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Let's say it nice and loud. Check the date on the calendar. Good job. Okay, now let's try this one. There are 7 days in a week. 일주일은 7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영어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요일, day가 나왔고요. 여러 요일이 있으니까 끝에 s가 나와서 days라고 말하면 좋아요. Okay, now everyone, I want to hear you say it one more time. There are 7 days in a week. Good job. Okay, next. What date do we start school? 우리 며칠부터 학교 시작해? 맞아요. 우리 방학일 때 친구들한테 헷갈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at date do we start school? 자, 날짜 date 나왔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date do we start school? Excellent! 아주 잘하는데요. Okay, now everyone, let's learn the next set of words.
1: Week. W-E-E-K. Week. Week. Month. M-O-N-T-H. Month. Month. Year. Y-E-A-R. Year. Year.
0: Okay, so this is our next word. Week. 주 또는 일주일이란 뜻이에요. Everyone, do you know how many weeks there are in a year? 1년에 몇 주가 있는지 아는 사람? There are 52 weeks. Week. 그 다음은 month. 달 또는 월이에요. What month is your birthday, everyone? 여러분 생일은 몇월 달이에요? I'm curious. Okay, this is our final word. Year. 해 또는 1년이란 뜻이에요. And this year is the year 2021. 2021년도예요. Okay, 해, 1년, year.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주, 일주일. Week. 여러분, 이가 두 개 있으니까 길게 발음하기예요. Week. Very good. 달, 월, month. 끝에 th 발음 잊지 마세요. month. 해, 1년, year. 여러분, 이것도 긴 단어예요. year. Good job.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week, week. Month, month. Year, year.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more sentences. Where did you go last week? 지난주에 어디 갔어? 친구들, 주, week 나왔는데요. Last week은 뭐냐? 지난주란 뜻이에요. 다음주는 next week. It's a bonus word.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Where did you go last week? Very good.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1년은 12개월입니다. 맞아요. January부터 December까지. Wow, 12 months. Okay, now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My family will go on a trip next year. 우리 가족은 내년에 여행을 갈 거야. Really? Where? I want to know. 알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year, 년 또는 해인데요. Next year는 뭐였죠? 내년이에요. 그럼 작년은 뭐죠? Last year. 여러분 역시 너무 잘해요. 자, let's say the sentence one more time. My family will go on a trip next year. Good job, everyone.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 review 하는 시간 가져봐요.
1: Calendar. Calendar. Day. Day. Date. Date. Week. Week. Month. Month. Year. Year.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단어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 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Unit 56. Y as I. Let's go. Phonics chant Y. I, sky.
1: I, sky.
0: I, fly.
1: I, fly.
0: I, cry.
1: I, cry.
0: I, try.
1: I, try.
0: I, buy.
1: I, buy.
0: I, shy.
1: I, shy.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지난 시간에 단어 끝에 Y가 들어가면 E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같이 듣고 따라해 볼까요? I I I Very good! 그럼 끝에 I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하늘, sky예요. 여기 끝에 I 소리 들렸죠?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푸른.

0: 하늘, 영어로 sky. Sky. Sky.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I 소리가 날까요? 아, 날다. Fly도 I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새를 보면 날개로 뭘 하죠? 네, 훨훨 날아요. 날다, 영어로 fly. Fly. Fly. Good job. 끝에 I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울다, cry예요. 우리가 슬프거나 화가 나면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리죠. 울다, 영어로 cry. Cry. Cry.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I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노력하다, try예요. 친구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노력하다, 영어로 try. Try. Try. 아주 잘했어요. 단어 끝에 I 소리가 나는 단어 또 배워볼게요. 바로 사다, buy예요. 우리가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가게를 가서 돈을 주고 사죠. 사다, 영어로 buy. Buy. Buy. Good job. 끝에 I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수줍은 shy예요. 우리가 가끔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죠? 수줍은 영어로 shy. Shy. Shy. Great job! 와우! 이렇게 끝에 I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도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플레이타임을 가져볼 거예요. 자, 단어 끝에 알파벳 Y가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1: I.
0: That's right. I 소리가 나요. 그러면 세 번 들어볼까요?
1: I, I, I.
0: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요. 아주 푸른 하늘, 영어로 뭐였을까요?
1: Sky.
0: That's right, sky. 자, 이렇게 sky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여기 구름이 많이 없네요. 구름을 그려볼까? 그럼 로그니가 그린 sky 그림 한번 볼까요? 짜잔! 와우,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I, I, sky. I, I, sky. I, I, sky.
0: Good job. 끝에 I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로건, 새가 하늘에서 날개로 훨훨 뭘 하죠?
1: Fly.
0: That's right. Fly. 날아요. 그러면은 우리 fly 한번 써볼까요? F 소리 나는 알파벳. 네, 바로 F. L 소리 나는 알파벳 찾아주세요.
1: L.
0: Good job, L. 자, 그 다음 마지막 I 소리 뭐였죠?
1: I'm a tent.
0: 네, 자, 이렇게 단어가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I, I, fly. I, I, fly. I, I, fly.
0: Very good. 또 I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로건, 로건이가 슬프거나 화가 나면 뭐 해요?
1: Cry.
0: 네, 울죠? 울다? Cry. 자, 근데 얘가 많이 울고 있는데 우리 슬픈 표정 한번 그려볼까요?

0: Back.
1: Back. Wow. 로건이가 그린 슬픈 표정 한번 볼까요? 아우, 너무 슬퍼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세번 발음해 주세요.
0: I cry, I cry, I cry.
1: 아주 잘했어요. 다음 단어도 끝에 I 소리가 나는데요.

0: 서 무엇을 하죠?
1: I buy.
0: Great job. I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가끔가다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줍어하죠. 자, 수줍어하다 영어로 뭐였죠?
1: Shy.
0: 네, shy. 아, 지금 로건이 shy한 표정 짓고 있어요?
1: 네.
0: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I shy.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Y. I. I, sky.
1: I, sky.
2: I, fly.
1: I, fly.
2: I, cry.
1: I, cry.
2: I try. I buy.
1: I shy.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I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I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음악, 뭐 악기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3. Music. I can say I play an instrument.
0: Alright,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Oh, it's music class. 음악 수업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So, what instruments do they play? 저쪽 여자친구부터 한번 볼까요? 아, 기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작아서 우쿨렐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쿨렐레. 영어일까요? 그리고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는 멜로디언을 연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멜로디언? 이게 올바른 영어 표현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리코더를 연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리코더도 영어일까요? 자, 궁금하시죠? There are so many instruments that they play. 자, 이런 악기들을 많이 연주하지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Let's learn those expressions in English.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오늘의 dialogue,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2: I play the piano.
1: That's great. I play the violin.
2: Wow. Are you good?
1: Not really, but I practice a lot.
0: 대화 잘 들었죠? 악기 이름이 나왔는데 어떤 악기였는지 잘 들렸나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라고 물어보면 어떤 악기를 연주해요? 라는 질문이 돼요. 여기서 instrument라는 단어가 좀 길긴 하지만 악기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Instrument

자, 그리고 play가 여기서는 악기를 하다, 뭐 연주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통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play를 쓰니까 요건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hat instrument do you play? 라고 했더니 I play the piano 라고 대답을 했네요. piano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피아노죠, 그쵸? 같은 영어 표현이긴 한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I play the piano. piano.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자, I play the 다음에 이제 악기 이름이 오면 내가 그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악기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기타의 경우는 I play the guitar. 이거는 이음절의 강세가 있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play the guitar. Good job. 나는 첼로를 연주할 줄 알아. I play the cello. 이게 CH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CH가 아니라 그냥 C로 시작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I play the cello. 나는 플루트를 연주할 줄 알아. I play the flute. 자, 우리는 플루트라고 하는데, flute 하나의 음절로 발음해 주세요. 자, 그럼 요거 말고도 다른 악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악기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악기를 I play the 뒤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 뭐예요? 바이올린, 영어로는 발음이 violin, violin. 그리고 첼로 아까 했었죠? cello, cello. 그리고 좀더큰 콘트라베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double bass 혹은 contraba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lute, flute. 발음 연습 계속 해주세요. 요렇게 생긴 악기는 오보에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oboe, oboe, oboe라고 하지 않아요. oboe. 그리고 얘는 색소폰이잖아요. saxophone.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saxophone.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guitar, guitar. 그리고 piano, piano. 트럼펫은 trumpet, trumpet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렇게 생긴 악기는 또 French horn이라고 부르죠. French horn. 하프는 harp, harp. R 발음 잘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로폰은 여러분 xylophone이라고 해요. X로 시작하죠. xylophone인 거, 요거 발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요런 악기 이름들 I play the 뒤에 넣으면 되겠죠. That's great. 좋네. 라고 하면서 I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나는 연주할 줄 알아. 라고 또 얘기를 했죠. Wow, are you good? 너 잘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good?가 너 잘해?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착한 어린이에요 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악기를 연주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하니?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를 넣으면 너는 요런 상태니? 뭐 요런 거니?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re you sick? 너 아프니? 라는 말이 되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sick? Good. 너 늦었니? Are you late? Are you late? 너 행복해?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자, 이렇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 너 잘하니? 라고 했더니, Not really.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 라는 말이에요. really는 정말로라는 뜻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Not really니까 그렇게 정말로 잘하진 않아. 뭐 요런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But 하지만 I practice a lot이라고 얘기를 했죠. Practice가 연습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a lot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Bye.

0: 연습해라는 의미입니다. But I practice a lot.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2: I play the piano.
1: That's great. I play the violin.
2: Wow, are you good?
1: Not really, but I practice a lo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타임입니다. Looking at this picture again. It's music class. 자, 음악 수업 시간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쭤보시네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자, 어떤 악기를 연주할 줄 아니? 라는 질문이었죠.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자, 어떤 인스트루먼트를 플레이하는지 우리 저 끝에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play the ukulele. 어? 아까 우쿨렐레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음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ukulele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ukulele. ukulele. I play the ukulele. 네, 잘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는 뭘 연주할 줄 알아요? 멜로디언인데 I play the melodica 라고 하네요. 멜로디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어로는 멜로디카라고 부릅니다. I play the melodica. 또 이음절의 강세가 있죠. 자, 따라해 볼까요? melodica,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멜로디언을 연주할 줄 알죠? 그럼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친구는 리코더를 연주할 줄 아네요. I play the recorder. 이거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R 발음을 주의해야 되겠죠? Recorder, recorder. I play the recorder. 그쵸. I play the recorder.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이 또 That's great. 와, 너무 잘하네. Are you good? 잘하니? 라고 여쭤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까요? Yes. 다 잘 연주하나 봐요. 그래서 yes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not really. 저 별로 잘 못해요. 이렇게 또 대답을 했고요. 나 잘해요 라고 할 때는 I am good.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죠? I am good. Very good.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 연습을 많이 하나 봐요. 아까는 I practice a lot 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연습을 많이 해요. We practice a lot. 이렇게 we로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e practice a lot. We practice a lot. Good job. 맞아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각종 악기 이름도 우리가 배웠는데 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If you're ready, I'm ready. Let's start.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Piano. Piano. I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Good. Violin. Violin. I play the violin. I play the violin. Good job. Ukulele. Ukulele. I play the ukulele. One more time. I play the ukulele. Good job. Melodica.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Recorder. Recorder. I play the recorder. play the recorder. Very good. Good. Good. Are you good? Are you good? Practice. Practice. I practice a lot. I practice a lot.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 play an instrument.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맞아요.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play를 쓰는 거 항상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I play the 다음에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다양한 악기 이름도 오늘 배웠잖아요. 다 잘 기억나죠? 우쿨렐레는 ukulele, 멜로디언은 melodica.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쌤 안 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Monday What is a stop sign? I can say what a stop sign mean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여자아이가 지금 학교 앞에 서 있죠?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a school. 그리고 뭘 들고 있어? 정지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She's holding a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stop sign이라고 해요. 자, 지금 stop sign을 들고 어떤 상황인가 볼게요. 자, 지금 자동차랑 bicycle, 자전거가 멈춘 상태예요. A car and a bicycle are stopped. 지금 이 여자아이가 stop sign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다 지금 멈췄나 봐. 그쵸? 자, 오늘은 stop sig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빠밤! Stop sig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에요. 따라 해볼게요. Stop sign. Okay. 여기 sign이 바로 sign이에요. 이거가 G가 그 소리가 나잖아. signal 아닙니다. sign이라고 읽혀요. sign. Alright. 그 다음은 side. side. 변이라는 뜻이에요. 도형의 한 면 있잖아요. 그걸 side라 그래요. 왜 사각형도 보면은 네 개의 변이 있죠. 네 개의 면. 그걸 side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side. side. Okay. 그 다음은 road. road. 도로예요. 따라 해볼게요. road. road. Okay. 로드 아니고 road. Alright. 그 다음은 corner. corner. 모퉁이 코너입니다. 해볼게요. corner. corner. 코너라고도 하죠. 근데 코너가 아니라 corner.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look and talk였고요.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0: Stop sign. This is a stop sign. It is red and has 8 sides. We must stop when we see it.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1: 자,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a stop sign. This is a stop sign. 어, stop sign이 뭐였지? 바로 정지 신호 또는 정지 표지판이었죠. 그쵸?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정지 표지판 또는 정지 신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is is a stop sign. Ready? This is a stop sign. 정지 표지판 또는 정지 신호를 일컫을 때 stop sign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게요. Okay? This is a stop sign. Alright. 두 번째는 It is red and has 8 sides. Alright. 자, red는 강렬한 빨간색이죠. 8 sides 한번 볼게요. 자, 8 sides 하게 되면은 8개의 면이에요. 자, 8가 8이잖아요. 숫자 8. side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듯이 면, 변이란 뜻입니다. 뭐 도형의 한 면. 그래서 8 sides 하면은 8개의 면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It is red and has 8 sides. 이렇게 되면 그것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8개의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표지판이 8개의 면이 있고 빨간색이란 뜻이겠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It is red and has 8 sides.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Ready? Go! It is red and has 8 sides. Okay, 입이 크게 옆으로 늘려진 채로 말했죠? Alright, 그 다음은 We must stop. When we see it. Alright. 자, 여기서 빨간색 단어 must는요. 꼭 해야 한다요. 그냥 해야 한다도 아니고 꼭 해야 한다요. must는 좀 이렇게 교통 법규나 규칙이나 안전에 관해서 말할 때 꼭 사용되는 단어예요. 꼭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must. Okay? stop은 멈추다 라는 뜻이죠. 멈춰. stop. Okay? 자, see는 보다죠. 그럼 우리 해석해보자.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우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 see 했을 때 must stop 해야 된대. 꼭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we must stop when we see it. 한번 따라해볼게요. 3, 2, 1.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아이고, 잘했습니다. 정지 표지판 보면 꼭 멈춰야 돼요. 오케이. 자,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Ride a bike, 자전거 타다죠. 자전거를 타다. Drive a car 하면 차를 운전하다죠. 뭐 우리 친구들이 이게 차를 운전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차를 운전하실 때도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 이 정지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We stop. Okay? 자, okay.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Ready, set, go.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Okay,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만 한 거 아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라고 나왔어요. 자,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Road 하면 도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 있죠? Road, okay. 그 다음 near 하면은 뭐뭐 가까이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school는 우리가 알듯이 학교고요. corne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 하면은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에서 그리고 또는 모퉁이에서 we see it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일컫는 이시 뭐예요? 그 바로 stop sign이란 뜻이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We see

0: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Ready? Go!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그렇죠? 코너가 우리가 돌때 이제 보행자나 차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스탑해야 됩니다. 모퉁이에서도. 아,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The stop sign is gree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 green. Is it green? I'm not gonna tell you what green is. 선생님이 green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을게요. 자, is it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It's X. Oh, stop sign이 무슨 색이죠? Yes, it's red. 빨간색이죠? Green이면은 빼빔 틀린 거죠. 자, 다음 number two. We must stop when we see the stop sign. 우리는 stop sign을 보게 되면은 we must stop 해야 된다. 뭘까요? O일까요? X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Oh, of course we have to. We must stop when we see the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stop 해야 하자. Okay, 잘했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Stop sign, 정지 신호, 정지 표지판. This is a stop sign. 이것은 stop sign이에요. 정지 표지판이에요.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이것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여덟 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각형의 모양이잖아. 그쵸?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Okay?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drive a car. 운전할 때, 차를 운전할 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We stop. 우리는 멈춰요.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자, 이거는 어디, 정지 표지판은 어디에서 잘 보이냐면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자, 학교 근처 도로들에서 또는 or corners, 모퉁이에서 우리는 이 stop sign을 잘 본다는 뜻이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 갔어요? 우리 그럼 넘어가기 전에 노란색 단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죠. Stop sign. Okay, 이거 sign 할 때 signal 아니에요. G 소리 안 나요. Sign. Alright. Side는 면이죠. 한 도형의 면을 말할 때 side. Okay. Road는 무슨 뜻이야? 그쵸. 도로죠. Corner는 모퉁이 꼭 기억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신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Bob up. This is today's picture. A girl is holding a stop sign. 여자애가 정지 표지판을 들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고 시작을 해요. Hi.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자, pay attention 하면은 집중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이 정지 표지판에 집중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Okay. 자, we are near a school. 우리는 학교 nea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가까이였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 So we, you must stop 이라고 합니다. So you must stop. Must가 무슨 뜻이야?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전이나 규칙에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So

must stop.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라는 거죠. 자, bikes and cars, please stop completely라고 해요. completely 하면 완전히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전거들 그리고 자동차들, please stop completely. 완전히 멈추세요. 라고 이 아이가 지금 주의를 주고 있네요. 어우,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stop sign의 의미를 잘 알겠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stop sign means. 나는 정지 표지판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즐거웠나요? 우리 친구는 오늘 stop sign 되었죠?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war horse.

0: 엄마는 계속해서 물으셨다.
1: Tell me, 베란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2: It's all my fault.
0: 제가 신문을 펼쳐 병을 말고 있는데 나는 엄마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2: So she's upset. She is crying and she hates me.
1: 지유리가 속상할 만하네.
0: 네,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1: 엄마는 지유리 방 문을 두드리셨다. 지유라, 엄마야, can I come in?
2: I want to be alone.
1: 잠깐이면 돼. I can help you. 엄마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걸?
2: Only you can come in.
1: Sure.
0: 엄마가 지유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1: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자신 있게 엄마가 들어가서 지율이 너한테 얘기하면 너 기분이 좋아질걸 하고 엄마가 지율이 방에 들어가려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죠. 지후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지만 뭔가 지후의 말과 행동이 지율이의 화를 풀게 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기대해 보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drawing quiz 정답은 그래요. Please come out. Please come out. 제발 나와 라고 말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정답 맞힌 친구들? Excellent. 오늘의 일기는 엄마의 계획은? 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어요. 잘 듣고 첫 소리 잘 듣고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Tell. Tell. T. 소리로 시작을 했어요. T. 소리 내는 글자는 그래요. T가 되겠죠. 두 번째. Fault. Fault. F. 소리로 시작하고 T. 소리로 끝이 났어요. 여기 있네요. 세 번째 단어는 come in. Come in. 맞아요. Come in. 두 개의 단어죠. 여기 마지막 alone. Alone. 마지막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네요. 들어오다 또는 들어가다로 쓰일 때도 있어요. 어떤 거? 그래요. Come in. Come in. 이 있네요. 이 come은 오다라는 뜻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을 열고 내 쪽으로 오게 되는 거라서 들어가다 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Come in.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 있어요. 이야기하다. Tell. Tell. 이야기하다. 말하다. Tell. 어, 모두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네. 혼자.
1: Alone. Alone.
0: 쨍그랑. 병 깨트린 거 누구 잘못이에요? 공 던진 친구의 잘못이겠죠? 잘못. Fault. Fault.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읽어볼게요. 마지막 단어만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첫 번째.
1: Tell. Tell.
0: 두 번째. Fault. Fault. 세 번째, come in, come in. 네 번째, alone. 두 번째 강조 줄게요. Alone, alone. Good job. 이제는 책 속의 영어 문장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tell me예요. Tell me. Tell, 이야기하다, 말하다잖아요. Me, 나에게, 나한테 말해봐. Tell me, 베란다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우가 It's all my fault 라고 했어요. All은 전부 다, 모두 이런 뜻이에요. My는 나의, fault는 잘못. 전부 제 잘못이에요. 이런 말, 이런 뜻을 가진 이 문장이 It's all my fault가 되겠네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는 베란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So, 그래서 She's upset. 속상한 거예요. 여기에 She는 그녀, 여자잖아요. 누구? 지금 지율이 얘기하고 있어요. So, 그래서 She, 지율이가 is upset. Upset 기억나요, 친구들? 속상한 거, 마음이 되게 상하고 언짢은 거. 그래서 지금 화났어요. 속상한 거예요. She is crying and she hates me 하고 막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어요. She is crying. 그녀는 울고 있어요. And 그리고 하고 문장을 이어줬죠. She, 그녀는 hates me. 나를 미워해요. 지금 울면서 저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붙여 선생님 읽어볼게요. So she's upset. She's crying and she hates me. 하고 말을 막 계속하려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지율이가 하늘만 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엄마가 지율이를 달래려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똑똑똑똑 지율아 엄마야. 엄마 들어가도 돼? Can I come in? Can I come in? 엄마 들어가도 되니? 하고 물어보셨더니 지율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는 사실 화낼 수는 없죠. 엄마 뭐 잘못하신 게 없으니까. 대신에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즉 들어오지 말란 뜻이겠죠.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I want to be alone. I, 나는 want to be 뭐뭐이고 싶다. want가 뭐 하고 싶다, 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want to be Alone. Alone은 혼자라는 뜻이거든요. 혼자이고 싶어요. I want to be alone. 엄마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랬더니 엄마가 아이 엄마 잠깐만 얘기하면 돼. 엄마가 너 도와줄게. I can help you. I can. 나는 할 수 있어. Help. 도와주다. You. 너를. 엄마가 너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마음이 풀리게, 기분이 좋아지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I can help you. 그때 지율이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엄마만 들어오세요. 엄마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오빠는 안 돼. Only, 단지, 누구누구만 이런 뜻이죠. You. 강조했어요. 그래서 단어 전체를 you를 대문자로 써줬어요. 이거 강조라는 뜻. Only you, 엄마만 can 할 수 있어요. Come in,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으름장을 딱 놨죠. 그랬더니 엄마가 sure, 물론이지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우리 일기 속 문장 중에서 네 문장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고 챈트 불러볼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첫 번째 문장, It's all my fault.

It's all my fault. 여기서 친구들 강조할 거세개 찾아볼게요. 세 개. 맞아요. 전부 다 나의 잘못. 요렇게 강조해 보고 싶어요. 보통 my는 강조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지우가 다제 잘못이에요. 지율이는 잘못한 거 없고 다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It's all my fault.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친구들도 It's all my fault. It's all my fault. 한번 더. It's all my fault. All my fault. 좋아요. 두 번째 문장. I want to be alone.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자, 이 문장에서 두 개만 강조해 볼게요. 두 개. 하고 싶다 하는 거. 그리고 혼자가 중요하겠죠. I want to be alone. I want to be alone. I want to be alone. 이렇게. 세 번째 문장은 I can help you. 네요. I can help you. 한 단어만 강조해 볼게요. 왜냐면 말하는 사람 나, 그리고 너다 우리 알고 있거든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준다는 게 중요하니까 I can help you. I can help you. 이렇게. 마지막 문장은 Only you can come in. Only you can come in 중에서 어디 어디 강조해 볼까요? 세개 강조해 볼게요. 세 개. 그렇지. 누구만 중요하죠. 그리고 you는 원래 강조 잘안 하지만 엄마만, 당신만 이런 뜻이니까 you 강조해 주고 오는 거 이렇게 해서 Only you can come in. Only you can come in. 좋아요. 이 리듬 그대로 가지고 신나게 챈트 불러봐요. Here we go. It's all my fault. I wanna be alone. I can help you. Only you can come in.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에 있는 많은 영어 문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오늘 문장들 중에서 선생님 생각했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문이 있고 문이 열려 있네요. 그죠? 여기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땡땡아, 니콜이야, 같이 놀자, 얘들 같이 놀자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좀 마음이 슬픈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팔짱을 끼고 아니야. 나는 오늘은 놀고 싶지 않아. 나는 나한명 혼자 있을래. 나는 놀고 싶지 않아. 혼자 있고 싶어. 라는 문장을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세요. 아, 잠깐. 지금 외치지 말고 친구들.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선생님이 매일매일 이 그림 그대로 드로잉 퀴즈 올려주고 있어요. 친구들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면 이 그림 보고 문장 그대로 써볼 수 있고요. 아래에는 문장 다시 한번 쓰고 또 나만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빈칸이 있어요. 문장의 뜻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어떤 문장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게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 거 선생님이 강조할게요. 우리 친구들의 답변은 물론 또 친구들의 그림 실력까지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막 사과를 하는 다양한 문장들을 배울 수 있었죠. 지우가 무슨 말을 해도 지율의 화는 풀리지 않고 이제 엄마까지 오셔서 일이 뭔가 복잡하게 또는 일이 해결될 수도 있겠죠. 다음 일기도 기대해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물방울무늬가 있어 라고 말할 때는 It has polka dots 라고 하면 되고 색깔도 얘기하고 싶으면 polka dots 앞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For example, it has dark gray polka dots. We will wrap it up here. Thank you for joining me. See you tomorrow. Bye-bye.

0: 반짝반짝 샤이뉴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혹시 오늘 기분이 어때요? 말해보세요. 샤이니한테 다 말해보세요. 와, 아주 기분 좋은 친구도 있고 좀 우울한 친구. 어떡해, 그래요. 그런 날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조금 슬프고 우울하고 그럴 때는 갑자기 막 그 sad movie, 슬픈 영화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나도 같이 한번 울을까? 자, 과연 그런 마음이라면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나 슬픈 영화가 보고 싶어. 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쵸? 뭐 슬픈 영화든 액션 영화든 재미있는 코미디든 무언가 하고 싶다. 이런 말 과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재미있는 표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아하, 단어부터 알아야지. 음흠.
0: 자, 어떠한 단어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짜란! Okay, very first word is mood. Mood. Okay, mood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얘는 뭔가 슬프고 행복하고 화나고 그쵸? 등등등 다양한 분위기, 기분이 느껴지죠. mood 하면 어떻게 딱 풍기는 기분 또는 그 분위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도 무드, 무드가 어떻다라고 하는데 뭐 무드 잡다 그거랑은 다르고요.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기분, 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mood. mood. very good. next. sad. 아, sad. 자, 여러분, 이겁니다. 슬픈 영화 할 때 꼭 필요한 단어죠. sad, 슬픈이라는 뜻. 굉장히 슬퍼 보이잖아요. 보면 잘 보면 여기 책을 들고 있거든요. 아, 책 내용이 되게 슬픈 내용이라서 이러면서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sad, sad, sad. Very good. And next. Choice. Choice. 라는 단어. 자, 보시면 길을 가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길이 뿡! 세 갈래로 탱탱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그래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Choice. 그쵸? 선택. 어떤 것을 고를까? 선택하는 것을 choice라고 해요. 여러분 단어 중에 선택하다, 고르다 라고 하는 choose 단어 아세요? C-H-O-O-S-E choose 그것은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동사고 얘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따라서 말합니다. choice choice choice choice very good and next spicy
2: 여러분 떡볶이예요. 떡볶이 샤이니는 솔직히 하나도 안 매운데

0: 웬만한 떡볶이는 저에게 안 맵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고 물 주세요 이러죠. 왜냐하면 이것을 spicy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매운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말합니다. spicy, spicy, spicy, spicy.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1: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0: Oh, then how about Love Story?
1: Oh, this sounds like a perfect choic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이 Love Story라고 하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뭐, 그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대화에서는 뭐 다른 Love Story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자, 어떤 대화 내용인지 볼게요. 자, A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야,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이 질문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질문이에요.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너는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 mood이니? mood, 기분이니? 분위기이니? 라는 거죠. 즉, 야, 너 뭐 하고 싶어? 뭐를 하고 싶은 기분이야? 우리말로 가끔 친구들끼리 야, 너 뭐가 땡기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0: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1: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0: Okay, very good. 이렇게 물었더니 B가 대답합니다.
1: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0: 라고 하죠. 자, 내가 be in the mood for 에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죠? 나는 이 for 요거를 하고 싶은 기분이야. mood 기분이야 라는 거예요. 나 sad movie 슬픈 영화를 보고 싶은 기분이야. 나 슬픈 영화가 땡기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0: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2: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be in the mood for something 요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봅니다. How about this one?
3: Oh, 나 춤추고 싶은 기분이에요. 스텝이 절차 저절로. 자,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0: I'm in the mood for dancing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말합니다.
3: I'm in the mood for dancing.
1: I'm in the mood for dancing.
2: I'm in the mood for dancing.
1: I'm in the mood for dancing.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아, 나 쇼핑 가고 싶은 기분 아니거든. 너 혼자 가.
1: I'm not in the mood for shopping.
2: I'm not in the mood for shopping. I'm not in the mood for shopping.
0: 그렇죠. 여러분 이제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니까 이제는 not이 들어간 거예요. 어렵지 않죠? And next. How about this one? 내가 말이야 뭔가 조금 꿀꿀해. 그래서 나는 이럴 때는 매운 뭔가를 먹어야 돼. 매운 뭔가 쫄면 떡볶이 등등등. 아 선생님이 다 좋아하는 거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샤이니는 그런 걸 원하는데
1: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0: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은 선생님 저는요 매운 무언가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1: I'm not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0: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더 크게 따라서 말해보세요.
1: Oh, 매운 거? I'm not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2: I'm not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1: I'm not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렇게 대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 나 슬픈 영화가 보고 싶어 라고 했죠. 그랬더니 A가 추천을 합니다. Oh, then, 그러면, how about love story? love story, 영화, 그쵸? 이 영화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Then, how about love story? Then, how about love story? 라고 했더니 B가 대답합니다. Wow! That sounds like a perfect choice. 하고요. 자, 여러분. That sounds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like는 좋아하다 아니고 뭐뭐처럼. 뭐처럼 들리냐면 a perfect choice. perfect 나온 적 있었어요. 완벽한 선택. 그거 완벽한 선택 같은데? 그거 진짜 완벽한 거 같아. 그게 딱이야. 이런 말입니다. 자, 말해볼게요. Oh, that sounds like a perfect choice. Oh, that sounds like a perfect choice. Very good.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 말해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해보세요. 자, here we go. 너, 뭐 하고 싶은 기분이야? Speak.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나 슬픈 영화 보고 싶다. Speak.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그럼 러브 스토리 어떨까? Speak. Oh, 그거 완벽한 선택 같은데? Speak. perfect choice.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세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잘 맞춰보세요. Okay, first question. 나 슬픈 영화가 보고 싶어. I'm in the For a sad movie,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3, 2, 1, 띵! Okay, the answer is okay. Moon! 그래요, 따라서 말합니다.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Okay, very good. And next. 나 쇼핑할 기분이 아니야. 자, I'm not in the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 3, 2, 1, 띵! Okay, the answer is mood for까지 넣어주셨어야 돼요. 말해볼게요. I'm not in the mood for shopping. I'm not in the mood for shopping. Very good. And next. 단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보니까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3, 2, 1, 띵! Okay, time's up. The answer is. That's right. Choice. Great.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요. 어떠한 기분이 들 때, 그쵸? 왠지. 내 의지랑은 크게 상관없이 이런 기분이 들 때, be in the mood for something 이용하는 표현, 요거 배웠습니다. I'm in the mood for a sad movie, or I'm in the mood for dancing 등등등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를 요 표현 이용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어때요? 오늘 가기 전에 한 문장 다섯 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연습 많이 많이 해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조동사들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조금 긴 조동사가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요. 우리 오늘 제목에서 봤던 should 이 친구가 나올 때가 됐죠. 분명히 길어요. 긴데 뜻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친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 요 should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이 되는지 기억을 잘 되살려봅시다. 그럼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문제 주세요.

뭔가 해석을 보아하니 해야 하다 약간 요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느낌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센스가 있습니다. 자, should의 뜻은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조동사 시리즈들 보면서 학교 시험 출제 유형에 선생님이 딱두 가지씩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 조동사의 뜻. 두 번째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제 제발 외울 때가 됐어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는 정말 자다가 누구야?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오니? 하면은 동사 원형이요 하고 얘기하면서 깰 정도로 익숙해질 때가 된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참고로 should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다 선생님이 뭐라 뭐라고 지금 붙여놨죠. 의무나 조언을 뜻한다고요. 자, 우리가 must랑 should를 조금 구분을 짓는 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덧붙여놨습니다. must가 훨씬 더 강력하게 반드시 해야만 해 라는 그런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By the way, 문제를 풀어보죠. 당신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건데요. 자, 요두 친구 중에 답은 어떤 걸까요? 쉬운가요? 자, 아무리 조동사를 열심히 뜻을 외워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시험 문제는 틀리게 되겠죠. 조동사는 자기 혼자서는 동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지 그 문장에 동사를 쓴 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요 짝꿍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Permission이라는 게 허가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 BTS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Permission to Dance 하면서 막 랄랄랄랄랄라 하던 그 노래 제목에 요 Permission 들어가 있었죠? 허가, 허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재활용을 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인데요. 자, 얘는 뜻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0: 어때요? 해야 한다라는 뜻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should가 들어가야겠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can, 뭐 우리 may, should 이런 거를 다 배운 경우에 이렇게 한글 뜻을 가지고 문제를 내실 수 있습니다. 해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hould를 골라야 하고 can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할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can try 하면은 뭔가 시도할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를 하고 사과해야 할까요? 인데요. 요거는 이제 의문문입니다. 조동사들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난다고 하는 친구들, 정답이 좀 들리는 것 같고, 아닌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모든 조동사의 부정문, 의문문은 만드는 방법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죠? 예. 조동사 의문문부터 일단 짚자면, 주어랑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should I?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이렇게 하면은 요 이제 문장의 뜻에 맞는 정답이 되겠고,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 요거 한번더 짚고 갈게요. 부정문을 만들 거면 should 뒤에다가 not을 붙이고 줄이면 shouldn't라고 쓰시면 됩니다. 의문문을 만들 거면은 주어랑 should를 cross 자리 바꾸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하죠.
1: Listening point one. You should get permission first. You should get permission first. Listening point two. We should try to recycle. We should try to recycle. Listening point three.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0: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어지는 이 청크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You should get should 요 단어가 스펠링은 굉장히 길지만 거의 이름절처럼 들릴 겁니다. should 요렇게요. You should get permission first. 실제로 정말 말 빠르게 하는 원어민들은 should get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친절한 원어민 선생님 버전으로 드릴 거고요. You should get permission first. 당신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번 드릴게요.
1: You should get permission first. You should get permission first.
0: Should try. Should try. 하게 되면은 should try 할때 do 안 들리는 거 주의하시고요. We should try to recycle. 우리는 재활용을 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We should try to recycle. We should try to recycle.
0: Should I? 늘 그렇듯이 의문문, 우리 조동사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조금 더 높게 인토네이션이 돼요. Should I? 이렇게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Should I? 요 뉘앙스 잘 들으시고요. 제가 그에게 전화를 하고 사과해야 할까요? 두번 듣겠습니다.
1: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0: 이제 speaking point, 말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간 뭔가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듯한 문장인데요. 당신은 먼저 뭐뭐 해야 합니다. 먼저

먼저는 이제 뒤에 나왔으니까 당신은 뭐뭐 해야 합니다부터 하죠. You should. 한번 더. You should. You must보다는 조금 더 약한 의미이기는 해요. You should. 당신은 받아야 합니다. You should get. 당신은 받아야 합니다. You should get.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first.
1: You should get permission first.
0: 뭔가 어떤 건물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들을 법한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다음 겁니다. 우리는 재활용을 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should, try, 뭐뭐 하려, 노력하다. 사실 try에는 노력하다라는 뜻이 없는데 try to we, 요게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요 친구가 노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거든요. 그래서 try to we, recycle 하면은 재활용을 하려 노력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try 해야 합니다. We should try. 좋아요. Full sentence 가보죠. We should try to recycle. We should try to recycle. 좋아요. 한 번 더. We should try to recycle. We should try to recycle.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를 하고 사과해야 할까요? 인데요. 자, 맨 처음에 should, 그 다음에 I 올려요. Should I? 그래요. 자, 그 다음에 call him 붙입니다. 제가 전화해야 할까요? Should I call him? Should I call him? Should I call him? 그리고 사과해야 할까요?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Apologize가 사과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주 나오는 동사니까 외워두는 게 좋겠죠? Should I 올리고 apologize? 끝을 올려요.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Should I call him and apologize?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What should I be for Halloween? Should I be a monster? Should I wear a scary mask? I should look online for costumes. It should be fun. I'm so excited.
0: 여러분, 다가오는 가을에 미국의 어떤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 중에 하나죠. 우리말로 하면 헬로윈이라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What should I be?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뭐뭐 해야 하다라는 should가 여기서도 딱 해석으로 들어가죠.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For Halloween. 헬로윈을 위해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쵸? 우리 헬로윈 파티 때 뭔가 분장을 하니까요. Should I be a monster? 내가 몬스터가 되어야 하나? 약간 무서운, 이렇게 뿔 달리고 막 이런 거. Should I wear a scary mask? 했는데, 내가 착용해야 하나? Wear 하면 이제 한국어에서 입다 인데요. 꼭 옷을 입는 거 말고도 얼굴에 착용하는 거, 양말 신는 거 전부 다 wear로 원어민들 표현합니다. 내가 착용해야 하나? 무서운 마스크, 무서운 가면을 착용해야

0: 하나 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단어를 볼게요. costume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costume 자체가 의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를 넣어서 쓰기도 하고 빼셔도 뭐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costume. costume은 특히나 연극이나 영화에서의 의상을 주로 뜻해요. 뭔가 조금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의상들이 커스튬인 경우가 많습니다. I should look. 나는 봐야 하겠다. Online을 봐야겠다. 즉, 인터넷을 좀 보겠다는 거죠. For costumes. 의상을 위해서 인터넷을 좀 봐야겠다. It should be fun. 그건 분명 재미있어야 한다. 해석이 좀 이상한데?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으로 해석하면 돼요. I'm so excited. 난 너무너무 신난다. 이렇게 해석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What should I be for Halloween? Should I be a monster? Should I wear a scary mask? I should look online for costumes. It should be fun. I'm so excited.
0: 라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주어 동사 잘 찾아볼게요. 저는 일찍 자러 가야 합니다. 인데 주어는 저는. 동사는 자러 가야 합니다. 예요. 그럼 저는이니까 그냥 I 쓰면 되고요. 자러 가다를 먼저 생각하면 go to bed인데 가야 합니다니까 should go to bed를 쓰면 되겠고, 일찍을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I should go to bed early. 이렇게 쓰면 첫 번째 거 영작이 완성되고요. 두 번째 거,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뭔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선생님의 멘트 같은데요. 주어는 이것은. 동사는 안 됩니다. 어려워선 안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가 동사이던가? 어려우는 형용사예요. difficult라는 거. 그럼 요 difficult에 맞게 비동사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it 주어로 써주고요. 이것은. 그리고 비동사인데 뭐뭐 해선 안 된다니까 그냥 be가 아니라 should not be. 그래서 요렇게 shouldn't be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뒤에 붙여서 too difficult 붙이면 it shouldn't be too difficult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마지막 우리가 이번 여름에 그녀의 집을 방문해야 하나요? 인데요. 자, 뭐뭐 해야 하나요? 요게 지금 지 동사 파트인 것 같고 우리가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we should visit 요렇게 될 거고 의문문이니까 Should we visit? 이렇게 되겠고요. 그녀의 집이니까 her 이렇게 쓰고 이번 여름 해서 this summer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ould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재미나게 공부하도록 해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목적어가 두 개인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의 출제 포인트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 테니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일 파악하기입니다. 대화를 듣고서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뭘 할지는 대화의 흐름을 봐야지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남자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잘 들어보고 풀어보죠. 1번은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2번은 수영모 사기, 3번 수영모 빌리기, 4번은 집으로 돌아가기, 마지막에 스포츠 용품점으로 가기네요. 뭔가 수영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들어보죠. Listen up.
1: Excuse me, sir. You cannot go into the pool without a swimming cap.
2: Oh, I know, but I forgot to bring mine today. Can I borrow one here?
1: I'm sorry. We only sell them.
2: How much is one?
1: They're $40.
2: What? That's too expensive. I'd better go back home to get mine.
0: 들으셨죠? 남자가 대화 직후에 어떤 걸 할까?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cuse me, sir. You cannot go into the pool without a swimming cap.
0: 자, 빈칸이 좀 많았는데요. You cannot go into the pool without a swimming cap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빈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cannot go into the pool without a swimming cap.
0: 다시 들으셨죠? You cannot go into. 이제 첫 번째 빈칸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뜻의 go, 그리고 전치사 into 였습니다. into가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 있죠. So you cannot go into the swimming pool. 아, you cannot go into the pool.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without 들렸고요. 그 마지막에 swimming cap 이었거든요. So without 하면 뭐뭐 없이 라는 뜻이죠. 그리고 swimming cap은 수영모. 그 당신은 수영모자 없이는 수영장에 들어가실 수 없는데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죠.
1: You cannot go into the pool without a swimming cap.
2: Oh, I know, but I forgot to bring mine today.
0: 자, 그랬더니, Oh, I know. 아, 저도 아닌데, 아는데요. But I forgot to bring mine today. 자, 빈칸의 세 단어는 forgot to bring. forgot to bring. 그래서 forget의 과거 형태 들어갔고요.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과거 동사 forgot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걸, 아, 제가 잊어버렸네요. 깜빡했네요라는 뜻이죠. 아, 제거 오늘 가지고 오는 거 제가 깜빡했습니다.
2: Can I borrow one here?
0: 자, 그러면서 can I borrow one here? 그랬죠? borrow 들으셨죠? 빌리다란 동사였고요. 그러니까 수영모자를 여기서 빌릴 수 있을까요? 란 뜻이었고요. 여자가
1: I'm sorry. We only sell them.
0: I'm sorry. We only sell them. Sell them. 들으셨죠? 그래서 sell, S-E-L-L, 팔다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우리는 판매만 합니다. 아, 수영모자를 팔기만 한다. 뭐 이런 얘기였죠.
2: How much is one?
0: How much is one? 얼만가요? 그랬고요. 여자가
1: They're $40.
0: They're $40. 40달러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2: What? That's too expensive.
0: What? That's too expensive.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요 단어 기본 단어니까 귀에 잘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값비싼이란 형용사. expensive. 뭐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이제 정답이 드러났었죠.
2: I'd better go back home to get mine.
0: 자, 들으셨나요? 첫 번째 빈칸 두 단어는 I'd better, I'd better. 이것도 워낙 많이 나온 표현이라 여러분 아는 친구들은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I'd better go back home to get mine.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의 축약이야? 우리 headbetter의 축약입니다. headbetter 하면 조동사로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I'd better go back home. 집에 가서 to get mine. 내거 가지러 집에 가는 편이 더 낫겠네요. 라는.

0: 표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I'd better go back home to get mine.
0: 자, 그래서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은 집으로 돌아가기, 수영모자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기였습니다. 자, 우리 잠깐 단어 공부하고요. 수동태, 사형식, 목적어가 두 개인 수동태들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부모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끝에 어떠한 단어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 이제 명사의 조금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heard가 붙어서 이 명사의 시대 또는 관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 그렇게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주 보이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childhood.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child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hood를 붙이면 이게 시대나 관계라면서 그러면 childhood 그러면 아이였을 때의 시절, 유년기가 됩니다. childhood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의 시기, 유년기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neighborhood. 네이버의 이웃이고요. 이때 후드는 관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후드라고 해도 그대로 우리 근처 또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neighborhood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ism 발음으로 따지면 ism, zim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명사이고요. 끝에 뭐뭐 zim 이런 거를 붙이면 어떠어떠한 주의 뭐 무슨 무슨 무슨 특성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realism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realism. 자, 이때 real 그러면 현실의라는 형용사죠. 거기다가 ism을 붙여서 realism. 그럼 이제 현실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 뭔가 느낌 왔죠? 아, 무슨 무슨 주의가 이런 걸 말하는구나. 자, 현실주의 또는 사실성. 특성이란 뜻도 있으니까 이게 바로 realism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이번엔 optimism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optimistic 그러면 낙관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있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거 이제 낙관적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ism을 붙여요. 그래서 optimism이 됩니다. 뭐 얘네들은 좀 탈락을 시키고 optimism으로 바꿔요. 그러면 바로 그렇지. 낙관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반대말도 많이 나오니 요것도 하나 봐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대말은 바로 pessimism이 됩니다. 우리 pessimistic 그럼 요게 비관주의거든요. 아, 비관적인이거든요. 그래서 pessimism 그러면 비관론, 비관주의. 그래서 무언가를 늘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거를 pessimism. 반대말은 optimism.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화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수동태, 그 중에서도 목적어가 두 개인 수동태의 출제 포인트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형식의 목적어가 두 개니 그럼 수동태도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여러분들 수동태 왜 두 개 중에 하나 만들 때 어떤 애가 왜 전치사 2가 살아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 이때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전치사를 어떤 걸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빈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문장을 가능한 형태의 수동태를 모두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했었죠. 자, 먼저 1번은 She sent me the concert ticket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자면 I를 주어라는 수동태 하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 the concert ticket을 주어라는 수동태가 하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he asked me the ques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I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하나, 그 다음 the question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하나 가능할 것 같은데, 아, 미리 얘기합니다. 이때 전치사가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잠시 후에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사형식의 수동태를 만들 때 우리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했었고요. 그렇죠? 그때 이 직접 목적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들

만들 때는 투가 살아났었어. 요거 봤었죠? 그래서 해석이 그 티켓이 주어졌어요. 나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때 나에게,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의 전치사 to를 써줬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런 식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전치사가 무조건 to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은 4형식 수동태 말고 우리 그냥 4형식 문장 출제 포인트 할때 열심히 공부했었던 부분인데요. 요거 표 기억나나요? 우리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쓰는 전치사들 있었어.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쓸때 to도 있었고요. for도 있었고 of도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그 파트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만들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그때 전치사가 바로 4형식을 3형식으로 만들 때 쓰는 그 전치사를 그대로 따라가주면 되겠습니다. to for of 세 가지 어떤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외웠었거든 그때도. 왜냐면 개수로 따지면 얘네가 적어요. 훨씬 경제적이지. 그래서 이두 개를 외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가 투였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of를 쓰는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ask 이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for를 쓰는 거 다섯 개 공부했었는데 주로 시간이나 돈이나 무언가가 들어야 돼. 바로 직접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들이거나 노력을 들이거나 돈을 들이는 그런 느낌의 동사들. 사주다, 요리해주다, 만들어주다, 찾아주다. 요 다섯 개. 기억나죠? 이 밖에 나머지는 다 투였습니다. 가르쳐주다, 주다, 가져다주다, 보내주다, 팔다. 말해주다, 써주다, 빌려주다, 보여주다 등등등 나머지 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동태 만들 때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자, 먼저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결국은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한 요두 문장들의 수동태가 각각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바꿔보면. She gave me the cake. 게 3형식은 She gave the cake. 그 다음에 give 동사는 전치사 to를 쓰니까 to me 였었죠. 그쵸? 그래서 해석이 그녀가 주었습니다. 그 케이크를 나에게 이렇게 됐었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수동태는 얘를 주어로 빼보면 어떤 거였죠? 이건 지난 부분부터 계속 했으니까 I 그 다음 시제 과거고 단수니까 비동사는 was gave의 PP 형태는 given the cake 누구에 의해서 by her. 자,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크를 주어로 뺄 텐데요. The cake was given.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건데, 전치사 to 그대로 써서 The cake was given to me by her. 이었죠? 자, 요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sk 동사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전치사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3형식으로 바꿔보면, 전치사 뭐 쓰는 애였니? She asked the question. 그렇지. 유일하게 of를 쓰는 동사였었죠. 그래서 그녀는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나에게라고 할때 of를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도 먼저 첫 번째 얘를 주어로 빼는 거는 I was asked the question 그대로 내려오고 by her 해석해보면 내가 이제 물어보다의 수동태는 얘들아 해석을 할때이 해석은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이때 질문을 받다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I was asked. 내가 질문을 받았어. The question. 그 질문을 받았어.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자, 이번에는 the question을 주어로 빼볼게요. The question was asked. 그 질문이 물어봐진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라고 할때 이제 전치사 of를 쓰는 겁니다. The question was asked of me by her. 요런 식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줄때 전치사를 신경을 써주자. 요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방금 해봤으니까 우리 아까 그 문제 다시 한번 쉽게 두 가지의 수동태로 바꿔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I를 주어로 빼서 I, send의 과거니까 was sent. 요거 그대로 내려와서 the concert ticket 누구에 의해서? by her. 나에게 보내진 거야. 콘서트 티켓이 그녀에 의해서.
자, 그 다음 것도 이번에는 the 콘서트 티켓을 주어로 빼보면 the concert ticket was sent. 자, send는 전치사. 그렇지. 그냥 to 쓰는 겁니다. To me by her.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요거는 방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I was asked the question by him 이었고요. 자, 두 번째 예를 주어로 뺄 때 전치사만 신경 써주면 됐었죠. The question was asked of, 그쵸? Of me by hi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쌤, 왜 for은 안 하나요? 그쵸? 우리가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for를 쓰는 왜 다섯 개 동사 있었잖아. 이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때 얘네들은 이렇게 수동태가 두 개씩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얘는 어떠한 하나를 주어로 넣고 수동태를 만들어 보잖아? 똑같이 지금처럼? 그러면 해석이 묘하게 이상해지는 거지. 원래 의도와 다른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우리 어떤 게 이상해지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첫 번째 She made him the cookies. 그러면 그녀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그 쿠키들을 이런 문장이죠. 자, 먼저 him을 주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he 그리고 동사는 수동태로 was made. 이거 그대로 내리면 the cookies by her 인데 이거 해석해봐 얘들아. 어떻게 되니? 그가 만들어줬어. 쿠키들로 그녀에 의해서 이런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완전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는 거지.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나올 수가 없고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한 가지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The cookies were made for him by her. 그 쿠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for를 쓰는 동사였으니까 전치사 for를 써줬고요. 그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에 의해서. 얘는 괜찮죠? 그쵸? 그래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전치사 for를 쓰는 수야동사는 간접 목적어는 주어로 할 수 없다. 이유는 해석이 이상해져서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is purse was bought for me by dad 되었죠? 자, 이 지갑은 was bought, 그럼 by의 수동태로 구입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For me, 나에게, 아빠에 의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by는 우리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이기도 하고요. 잘 썼죠? 자, 이번은 I was taught Chinese by the teacher. 그래서 내가 가르치다의 수동태 해석은 배우다였죠. 나는 배웠습니다. 중국어를 그 선생님에 의해서. 나쁘지 않네요. 그쵸? 맞고. 자, 3번은 The present was given to him by Les. 그래서 그 음식이 was given, 주어졌어요. 그에게 전치사 2 잘 썼죠? Les에 의해서. 그 선물이 주어졌다.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 The food was made to him by her. 그랬는데 자, 우리 make 동사도 by처럼 전치사 2가 아니라 방금도 봤었죠. for를 쓰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for로 바꿔주면 그 음식이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For him, 그에게,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I was bought the book by him. 이거 해석해보면 내가 구입이 된 거야. 이상하죠? 내가 어떻게 구입되니? 그치? 그래서 요거는 I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어색한 동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by가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였잖아. 그치? 그래서 5번도 요렇게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겠더라. 4,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복습기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할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바로 전통혼례 때 이렇게 입는 한복입니다. 자, 이런 한복은요, 우리의 전통 의상이죠. 자, 전통적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traditional이라고 해요. 자, 우리 vocabulary 클리어에서 단어 확인해 볼게요. traditional은 전통적인이라는 형용사이고요. term은 용어입니다. 자, 다음 단어 common은 흔한 혹은 일반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garment란 단어는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약간 우리 친구들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얘기한 이런 clothes,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옷가지보다 조금 더 고급 언어다, 고급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그러한 의복이라는 단어, garment라고 하고요. trousers는 바지를 말해요. 자, 우리가 흔히 바지를 팬츠라고 하잖아요. 혹은 반바지는 shorts라고도 하는데 주로 영국에서는 trousers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라우저스는 바지. 자, 다음 단어 disappear. disappear는 사라지다 혹은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맨 앞에서 보았었던 그 한복 있죠? 그걸 떠올리면서 오늘은 뭔가 옷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건가 봐. 우리 리스닝 클리어에서 자세한 내용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Hanbok is the term used for Korean traditional dress. Before Western clothing arrived in Korea, around 100 years ago, the Korean hanbok was the common everyday garments. Men wore jogori with paji, while women wore jogori with chima. Since the 1960s,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has slowly begun to disappear. However, a wedding is one of the rare occasions where the younger generation will willingly exchange their Western clothing for the Korean hanbok. Other such occasions would be 61st birthdays, first birthdays, and funerals.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한복 is the term. 한복은 용어입니다. Used for Korean traditional dress. 한국의 전통 의복에 대해서 그때 이용되는 용어가 바로 한복이래요. 자,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 사진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입은 이런 한복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유명사로 한복이라고 우리말 그대로 영어 알파벳으로 쓰고 있죠. Before Western clothing arrived in Korea. 서구 의복이 한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서양식의 옷을 입기 이전에라는 말이겠죠. Around 100 years ago, 약 100년 전에요. The Korean 한복 was the common everyday garments. 한 100년 전에는요, 한복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복이었습니다. 자, 뒤에 볼게요. Men wore 저고리 with 바지. 자, 여기에서 보면 wear라는 단어는요, 동사 wear의 과거 시제입니다. 자, wear가 입다란 뜻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입었어요. 무엇을? 저고리를 입었는데, 자, 저고리가 우리 서양식의 옷차림으로 보았을 때는 jackets에 해당하는 거고, 이 상의에 해당하는 거고, 자, 바지라는 것은 맞아요. trousers. 이렇게, trouser, 바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요, 외국인에게, 다른 영어를 말하는 그런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rousers의 뜻하는 바지를 설명을 했고요. While women wore 조고리 with 치마. 자, 치마는 영어에서 skirts라고 하죠. 그래서 한복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자, 여자 둘다 입는 걸 뭐라고 한다? 둘다 상의. 둘다 입는 이러한 상의를 저고리라고 하고요. 남자는 바지라고 하는 trousers, 그 다음에 여자는 치마라고 불리우는 이런 스커트를 입는다는 거죠. Since the 1960s, 1960년대 이래로 the Korean traditional

0: dress has slowly begun to disappear. 한국의 전통 이런 의복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언제 이래로? 1960년대 이래로요. However, a wedding is one of the rare occasions까지 이렇게 보면은 시로 선생님이 입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입고 있는 옷은 거의 서구식의 옷이잖아요. 전통에 지금 한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는데 웨딩은 결혼식이죠. 그래서 결혼식이요. 뭔가 rare occasions. 뭔가 드문 그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가요? 결혼식이요. 자, 결혼식 때뭐 합니까? Where the younger generation will willingly exchange their Western clothing for the Korean 한복. 맞아요. 처음에 웨딩드레스나 턱서를 입고 결혼식을 하고요. 혹은 패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복을 많이 입기도 하잖아요. 자, 그 내용 떠올리면서 더 젊은 세대들이 기꺼이 뭐 하려고 한다? 그들의 서구식, 이러한 옷차림을 한국에 우리 한복을 입는 그런 경우를 바로 웨딩으로 꼽았죠. 결혼식으로 꼽았습니다. Other such occasions. 다른 이런 경우들을 보면요. Would be 61st birthdays. 자, 문맥상 그러한 경우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든 한복을 잘 입진 않지만 한복을 입는 그런 occasion, 그런 특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떨 때 주로 입어요? 맞아요. 61st birthday라고 하면 61번째 생일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 환갑이라든지 아니면 first birthdays. 첫돌이라든지, and funerals, 장례식 같은 곳에서 상주들이 검은색 이런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요. 발음 연습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에서 숫자를 선생님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영어에서 숫자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연도를 읽을 때는 두 자리씩 끊어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숫자가 19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19이라고 하시면 되고, 60은 영어로 60라고 하죠. 그래서 1960, 1960 이렇게 두 자리씩 끊어서 발음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2022라고도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022라고도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연도를 읽는 방법 같이 보았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has라는 동사와 뒤에 slowly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여기선 지금 has slowly begun이라는 has, pp 사이에 이런 식으로 부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has라는 단어를 보면 이 has의 끝 사운드가 s로 이렇게 나게 되고요. 바로 연달아 따라오는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도 사운드도 s 사운드이기 때문에 has slowly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발음하면 has slowly. has slowly로 된다라는 거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연도 뒤에 S가 붙으면요. 1960년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ince the 1960s,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has slowly begun to disappear. 자, 이 부분 지금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1: Since the 1960s,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has slowly begun to disappear.
0: 네, 정말로 마치 한 단어처럼 발음을 하네요. has slowly begun to disappear.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목소리)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인트로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계량 한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수정된 스타일의 한복, 바로 이런 스타일의 한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요, 모던 한복입니다.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고궁을 한복을 입고 구경을 하는,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모던 한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The number of people wearing stylish hanbok

modify to suit as an everyday wear.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요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요. 일상생활에 입기 좀 수월하도록 수정된 그러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Continues to increase. 점점 증가하는 게 계속되고 있답니다. And many enjoy outing in 한복.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나가는 걸 좋아한대요. 즐긴대요. By renting one from 한복 rental shops. 자, 한복 주로 고궁이나 이런 관광지 있죠? 그러한 곳에서 한복을 대여해주는 곳도 성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한복을 빌려서 외출하고 관광하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던 한복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어서 그래머 클리어로 어법 정리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A번은요, using과 used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에 확인을 해보면 had와 has가 묶여 있네요. 자,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what을 쓸 건지 아니면 where를 쓸 건지 쌤이랑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고른 것들은요, 특히 우리 내신 시험 범위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자주 출제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 확실히 정리하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ing와 ed가 함께 묶여 있으면요, 높은 확률로 선생님들은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using이라는 i를 보면 use라는 동사. 그렇죠. 무언가 이용하다, 사용하다라는 그런 동사 있잖아요. use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인지 아니면 use의 ed 형태로 과거 분사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현재 분사는요, 능동과 진행의 뉘앙스,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 또는 완료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 해석으로 풀어볼게요. 한복은요, 뭐예요? The term, 용어입니다. 한복은 용어예요. 이용하는 혹은 이용되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전통 의복에 대해서 이용하는 혹은 이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용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용어가 이용하는 겁니까? 한복이란 단어가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한복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예요? 그렇죠. 이런 한국의 전통 의복을 표현하는데 이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이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해석으로 풀어서 정답은 used인 거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사의 성질은요, 형용사 성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사를 주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다? 용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되는 용어다. 뭘 표현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의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B번 볼게요. 자, B번에서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since입니다. 자, since라는 I를 보면요. 해석이 뭔가 전치사로서 쓰이게 되어서 이래로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since가 전치사로 쓰여서요. 뭐뭐하는 이래로라는 뜻이 있어요. 자, 주로 이런 뜻으로 쓰일 때 뒤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1900 60년대 이래로라는 그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가 은연중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의 전통 이런 의복이 had or has slowly begun to disappear. 자, 이렇게 지금 보았을 때 had begun을 볼게요. 자, begun의 원형은 뭐죠? 그렇죠. 시작하다라는 begin이죠. 자, begin의 동사 변화, begin, 그 다음에 began, 그 다음에 begun,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세 번째 자리,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PP 형태가 따라 붙어서 had PP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has PP를 써야 하는지, 바로 시제 문제예요. 자, 그래서 had PP는 과거 완료 시제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주로 해석은요, 뭐뭐 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무언가를 했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have PP와 같이 이러한 것을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석이요. 뭐뭐 해 왔다란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쭉 이어서 해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뭐겠어요? 자, 그런데 힌트 보기 전에, 잠깐만. 해부PP인데, 왜 여기는 has가 되어 있는 거죠? 해부PP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왜 해부가 아니라 왜 has일까요? 그렇죠. has가 지금 묶인 이유는 앞에 주어를 보시면 주어가 뭐다? The Korean traditional dress라고 해서 마치 하나의 덩어리,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맞아요. 이 부분이죠. since입니다. since. 1960년대 이래로 그 말은 뭐예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한국의 전통 의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사라졌는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없어져 온 거니까 여기선 지금 뭐 해왔다라는 의미의 has begun을 쓰셔야 합니다. 자, 우리 B번까지 정답 확인했고요. 이어서 C번 가볼게요. 자, C번은 what을 쓸 건지 아니면 where를 쓸 건지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해석은 뭐였죠? 결혼식이요. 뭔가 드문 그런 행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경우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와 같이 한복을 입으려는 그러한 행사들 중에 하나다. 뭐가? 결혼식이요. 자, 그런 문장의 해석이었었고요. C번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관계 대명사로서의 what을 쓸 건지 아니면 where라는 관계 부사를 쓸 건지. 자, 관계 대명사의 가장 큰, 이 what의 가장 큰 특징은요. 뒤에 무언가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온다라는 게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든 게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 따라온다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C번 뒤에 문장 구조를 한번 볼게요. The younger generation이라는 조동사 앞에 명사는 당연히 주어 자리. 자, 조동사 will exchange라는 동사 이렇게 보이고요. 자, 무언가 기꺼이 바꿉니다. 뭘 바꿔요? 그들의 보통 입는 이런 서구식의 옷을 바꾼다라는 거여서 their Western clothing이라는 exchange에 대한 목적어 이런 옷을 바꾼대요. 서구식의 옷을 바꾼대요. 자, 전치사 for에 대한 뭐까지? 전치사 for에 대한 목적어까지 모든 게 완벽한 절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완전한 절을 취하고 있는 where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occasion들을 꾸며가지고요. 결혼식은 뭔가 드문 행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행사들에서 뭐 한다? 젊은 세대가 뭘 입어요? 그렇죠. 서양식의 옷이 아니라 이런 한복을 기꺼이 입으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원문에서 웨어가 쓰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어법 정리를 쭉 같이 해보았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죠. 자, 볼게요. 대명사는 접속의 역할을 할수 없다. 자, 접속의 역할을 할수 없죠. 대명사는 그냥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의 기능은 없어요. 관계 대명사가 접속 역할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볼게요. 과거 시점부터 지속되는 일을 표현할 때는 had PP를 쓸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한복에 대해서 함께 재밌게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favorite teacher, Kevin입니다. This is our four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네, 여러분. 이 재밌는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pronunciation, foreign culture, 콩글리시 등등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Are you guys ready? Well then, let's go, go, go! We're here! This is Dongdaemun,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1: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2: Ye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1: Woo-hoo!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2: Wow.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1: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2: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3: Well, that will be 50,000 won.
2: Could I get a DC?
1: Huh? What's DC?
2: You know, a lower price.
1: Oh,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discount?
2: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3: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4: Oh, thank you so much!
0: (웃음) 네, 여러분, 카툰 잘 보셨나요? 이해를 못하시겠다고요?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이 케빈쌤과 함께 다시 한번 카툰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장소는요, 동대문 Fashion District. 동대문, 패션의 고장. 동대문이 오늘의 장소입니다. 자, 케빈과 크리스틴이 보이네요. 케빈이, we're here. This is Dongdaemun,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아, 여기가 동대문, 패션의 고장이라고 재차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와우, 여기 멋진 빌딩 좀 봐, 라고 하고 있네요. 역시 진짜 멋있죠?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이렇게 큰 빌딩. 와, 이게 전체가 다 쇼핑몰이야?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이, Yu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자, 바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시죠. 와우, 옷을 입고 있는 크리스틴. 너무 아름답네요. 크리스틴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자 케빈에게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고 하고 있네요. 자, do I look good?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Do I look good? 자, 여러분, look. Look는 보이다라는 뜻이죠. Do I look? 나 어떻게 보여? Do I look good? 나 어떻게 보여? 잘. 그래서 어때? 나 잘 어울려. 라는 뜻이죠. Do I look good? 나 잘 어울려? 자, 옷이나 모자, 신발, 뭐 액세서리 등등. 이런 걸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Do I look good? 좋습니다.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자 케빈이 Wow, you look great in this clothes. 정말 잘 어울려 라고 하고 있습니다.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사고 싶어. 너무 마음에 들어. Well,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내가 살게. 사장님, 이 드레스 얼마인가요? 라고 케빈이 하고 있네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That will be 50,000 won. 5만 원입니다. Could I get a DC? 자, 여러분, 여기서 DC. DC는요, What? Discount의 약자입니다. What's DC?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DC는 Discount.

0: 의 약자입니다.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외국에서는 discount라고 합니다. You know, a lower price.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discount. 아시겠죠?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사장님께서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Special deal라고 하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깎아드릴게요. 역시 인심이 좋은 사장님이십니다. 자, 케빈이 Oh,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한번 소개해 볼게요. Come on in, Jamie.
1: Jamie. Nice to meet you.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뭐예요?
0: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어때? 잘 어울려? 나잘 어울려? 라는 뜻이에요. Hey, Jamie. 오늘 이 케빈의 의상 어때요? Do I look good?
1: You look good.
0: Thank you very much. 네, 여러분. 제 의상이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핵심 문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 I look good? One more time. Do I look good? Excellent. 아주 잘하셨어요.
1: Hey, Kevin. Wait, wait, wait.
0: 기다리라고? 알겠어?
1: Do I look scary?
0: Oh, do I look scary? 무서워 보여. 와, 변신도 잘하네. 우리 제이미. Do I look scary? 나 무서워 보여. 라는 뜻이죠. 자, 응용을 했네요. Do I look good에서 Do I look scary로 응용한 거죠. 나 무서워 보여.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Do I look scary? One more time. Do I look scary? 너무,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툰을 보면서 핵심 문장 기억해 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2: We're here! This is Dongdaemun,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3: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2: Ye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3: Woo-hoo.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2: Wow,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3: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2: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4: Well, that will be 50,000 won.
2: Could I get a DC?
3: What's DC?
2: You know, a lower price.
3: Oh,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discount?
2: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4: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5: Oh, thank you so much!
0: 네, 여러분, 오늘의 케빈 커튼 잉글리쉬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외워두세요.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만 꼭 외워두세요.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어때? 나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또 봬요. Bye bye.

0: 자, 여러분, 오늘은요, other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두 표현을 배울 건데요. 오늘 표현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뜻이 매우 매우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게 생긴 두 친구고 other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외워야 하는 애들인데 어떤 친구들인지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help one another in order to succeed.
0: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도울 필요가 있어.
1: That's right. We won't succeed without each other.
0: 맞아. 우리는 서로 없이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면서도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약간 놀려주는 느낌으로 많이 헷갈리게 내시는 두 표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약간 조합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갑시다. 하나는 one another고요. 다른 하나는 each other입니다. 자, another도요. 사실 여러분 on plus other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다른 하나를 뜻해서 on other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결과적으로는 other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뜻이 똑같아요. 그리고 서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보죠. 그래요. 서로라는 뜻입니다. 자, one another 같은 경우는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one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another를 뭐라고 했어요? on plus other에 붙임말이라고 했죠.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있네? 이게 뭐야? 서로서로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가 있고 또 다른이 있어. 그런데 오, 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요 서로서로의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래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둘이 이렇게 상호 교류하고 도와주는 그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다이얼로그에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자, 우리라고 하는 게 여기가 있고 여기가 나가 있고 나를 뺀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있고 또 다른 친구 하나씩 다 있을 텐데 서로서로 이렇게 다 도와줘야 한다. 뭔가 직역을 해도 좀 느낌이 오죠. In order to succeed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실제로 미국 친구들이 자기들 메신저에 그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해놓는 문구인데요. Don't question. 선생님, question은 명사 아니에요? 이렇게 동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질문하지 마라. 즉, 의심하지 마라. One another. 서로 서로한테 막 질문하고 막 나 어때? 막 나 어때 보여? 이렇게 막 서로 막 뭔가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and focus on yourself. 너 스스로한테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의견에 막 부화내동한다 그러죠. 막 이러지 말고 스스로에 집중해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되겠고요. 자, each other 같은 경우도 뜻 똑같습니다. 서로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요. each는 각각이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사실 의미로 보면 one이랑 비슷한데 one은 딱 하나만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each는 각각, 각각. 요 모든 각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other 같은 경우는 요 각각, 각각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각각 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각각 있는데 여기 다른 other도 있으니까 서로서로라는 요 관계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렇게 나왔어요. We won't succeed.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서로가 없으면, 서로 없이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요런 문장도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They've been talking. 그들은 대화를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 완료 진행이죠. To each other. 서로 서로 얘기하는 중인데 for an hour now. 한 시간째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each other가 서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뭔가 other가 똑같이 들어있으면서도 뜻도 똑같은 친구를

0: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one other. 안 되고요. each another.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크로스해가지고 가끔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one another.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요렇게 외우시고요. each other. 각각 서로. 요렇게 외우시면 조금 그래도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퀴즈를 풀면서 한번 요걸 확실히 다져볼 텐데요. 오늘 표현들은 완전히 뜻이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blank를 하나만 뚫어놨습니다. 즉, 여러분이 one other, 요런 매치 실수 안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one이 있으면 반드시 another, each가 있으면 반드시 other 생각하면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 퀴즈 4개 나갑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블랭크가 하나만 있을 거예요. 1번 보죠. 밥이랑 제이크는 서로 좋아해. 그래서 그들은 자주 같이 놀러 나가. 자, 뒤에 another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뜻? one 넣으셔야죠. each 넣으면 안 돼요. one. 반드시 one입니다. 알겠죠? 이거 같이 읽어보죠. Bob and Jake like one another, so they hang out often. Bob and Jake like one another, so they hang out ofte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들은 악수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자, 앞이 one입니다. 그럼 뒤에가 뭐여야 돼? 서로 another. 그렇죠. 요렇게 붙여요. 제발 other만 붙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shake hands는요, 손을 잡고 흔드는 거야. 이게 악수지 뭐야, 그치? greet는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우리는 서로 거의 모르는 사이야. 자, 서로인데 뒤에 other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치, each를 써야겠죠. 요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고요. 요 hardly라는 게, 선생님, 여기에 부정어 not 없는데 왜 이거 부정문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hardly는 그 부정, not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 중에 하나예요. hardly, 거의 뭐뭐 않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친구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네요. 요거 한번 읽어보자. We hardly know each other. We hardly know each other. Great job. Last question.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니? 못하겠니? 자, 영화 속의 약간 로맨스 소설의 그런 오글거리는 대사 느낌인데, each other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 pair를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one another. each other.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요. 수업 마쳐볼게요.
1: We need to help one another in order to succeed. That's right. We won't succeed without each other.
0: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other가 살짝 들어가 있는 두 가지 표현 봤는데 뜻이 똑같은 친구들 봤습니다. one another. each other. 둘다 서로라는 뜻 갖고 있고, 요 pair 이상하게 엮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one another, each other. 그냥 머리에 넣어요. one another, each other, one another, each other. 알겠죠? 요거 꼭 헷갈리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0: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alendar. C A L E N D A R. Calendar. Calendar. Day. D A Y. Day. Day. Date. D A T E. Date. Date.
0: So here i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time. 시간 4편이에요. Wow, time이랑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많다니. 오늘 과연 뭐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Okay, our first word, calendar. 달력이에요. Look, it's April 1st. 만우절인데요? April Fool's Day. Wow, 달력, calendar. 그 다음은 day. 하루, 날, 요일을 day라고 해요. Everyone, 여러분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하나요? 그 다음은 date, 날짜예요. 지금은 16일, 16th로 표시가 돼 있네요. 날짜는 영어로 date. Okay, now everyone, how about we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달력, calendar. 여러분 앞에 cat의 강세를 줘보세요. Calendar. Good job. 하루, 날, 요일. Day. 여러분 이 단어는 좀 길게 말해보는 거예요. Day. Good job. 그 다음은 날짜. Date. 굉장히 짧아요. One more time. Date. Excellent.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Calendar. Calendar. Day. Day. Date. Date.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Check the date on the calendar. 달력에서 날짜를 확인해. 맞아요. Calendar, 달력 이렇게 나왔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 무엇을 확인해라. Check란 단어 쓰면 좋아요. Okay,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Let's say it nice and loud. Check the date on the calendar. Good job. Okay, now let's try this one. There are 7 days in a week. 일주일은 7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영어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요일, day가 나왔고요. 여러 요일이 있으니까 끝에 s가 나와서 days라고 말하면 좋아요. Okay, now everyone, I want to hear you say it one more time. There are 7 days in a week. Good job. Okay, next. What date do we start school? 우리 며칠부터 학교 시작해? 맞아요, 우리 방학일 때 친구들한테 헷갈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at date do we start school? 자, 날짜 date 나왔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date do we start school? Excellent! 아주 잘하는데요. Okay, now everyone, let's learn the next set of words.
1: Week. W-E-E-K. Week. Week. Month. M-O-N-T-H. Month. Month. Year. Y-E-A-R. Year. Year.
0: Okay, so this is our next word. Week. 주 또는 일주일이란 뜻이에요. Everyone, do you know how many weeks there are in a year? 1년에 몇 주가 있는지 아는 사람. There are 52 weeks. Week.

0: 그 다음은 month, 달 또는 월이에요. What month is your birthday, everyone? 여러분 생일은 몇 월 달이에요? I'm curious. Okay, this is our final word. Year. 해 또는 1년이란 뜻이에요. And this year is the year 2021. 2021년도예요. Okay, 해, 1년, year.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주, 일주일, week. 여러분, 이가 두 개 있으니까 길게 발음하기예요. Week. Very good. 달, 월, month. 끝에 TH 발음 잊지 마세요. Month. 해, 1년, year. 여러분, 이것도 긴 단어예요. Year. Good job.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Week. Week. Month. Month. Year. Year.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more sentences. Where did you go last week? 지난주에 어디 갔어? 친구들, 주, week 나왔는데요. Last week은 뭐냐? 지난주란 뜻이에요. 다음주는 next week. It's a bonus word.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Where did you go last week? Very good.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1년은 12개월입니다. 맞아요. January부터 December까지. Wow, 12 months. Okay, now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my family will go on a trip next year. 우리 가족은 내년에 여행을 갈 거야. Really? Where? I want to know. 알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year, 년 또는 해인데요. Next year는 뭐였죠? 내년이에요. 그럼 작년은 뭐죠? Last year. 여러분 역시 너무 잘해요. 자, let's say the sentence one more time. My family will go on a trip next year. Good job, everyone.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 review 하는 시간 가져봐요.
1: Calendar. Calendar. Day. Day. Date. Date. Week. Week. Month. Month. Year. Year.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단어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현재 완료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은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품고 있는 시제다라는 기본 개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을 완성해 주세요. She blank to New York.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오늘 공부 마치고 나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이에요. 일단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가 have나 has 그 뒤에 pp를 쓴다고 했거든요. 부정문에는 not을 쓰니까요. not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not은 have, has 뒤에 적어주세요. have, has not.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has 뒤에 not을 쓴다. 그런데 have not은 줄여서 haven't, has not은 줄여서 hasn't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I have not seen that movie. 줄여서 I haven't seen that movie라고 하면요.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겠죠. She has not finished her work. She hasn't finished her work. 그녀는 그녀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We have not eaten anything since morning. 우리는 아침부터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 have not 줄여서 haven't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은 have, has 뒤에다가 not을 쓴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세요. 적어 보겠습니다. 1번. She has visited Paris. 그녀는 파리에 방문한 적이 있다. 뭐뭐 해본 적 있다. 경험의 뜻으로 현재 완료가 쓰였습니다.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has 뒤에다가 not을 붙이기로 했으니까요. She has not visited Paris. 또는 has not을 줄여서 hasn't라고 쓸 수도 있어요. She hasn't visited Paris. 의미는 그녀는 파리를 방문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2번. I have uploaded the file. 나는 그 파일을 업로드했다. 막 무언가를 완료했다라는 의미로 완료 의미의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럼 have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니까요. I have not uploaded the file. 또는 have not을 줄여서 haven't라고 쓸 수도 있죠. I haven't uploaded the file. 나는 그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은 어떻게 쓸까요? have나 has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has, 주어. 그리고 우리 pp 형태가 남아있겠죠? 주어 뒤에다가 pp 형태 적어주시면 돼요. 대답할 때는 우리 의문문의 맨 앞에 있는 have나 has를 다시 활용해서 대답해줘요. yes, 주어, have, has. 또는 no, 주어, haven't, hasn't. 노로 답할 때는 이렇게 축약형, 줄임말로 답변하는 것도 여기서 똑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Thai food? 당신은 have you ever tried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try는 시도하다인데 음식을 시도해 본다 하면은 먹어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경험을 물어보고 있죠. Yes, I have. 네, 먹어본 적이 있어요. No, I haven't. 아니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또 has Julie seen the message? 줄리는 메시지를 읽었나요? 라는 뜻이에요. Yes, she has. 네, 읽었어요. No, she hasn't. 아니요, 읽지 않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두 의문문 모두 have, has가 문장의 맨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써주고요. PP 형태, tried 또는 seen. 이렇게 PP 형태가 주어 뒤에 온다라는 거 어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빈칸에 알맞은 대답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1번. You have visited the New Science Museum. 당신은 그새 과학 박물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걸 우리 의문문으로 바꿔 볼 거예요. 그러면 have가 앞으로 가야 되죠. have를 앞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 주어, pp형, 나머지 부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Have you visited the New Science Museum? 당신은 그새 과학 박물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 뭐라고 해야 돼요? Yes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you라고 물어봤을 때는 I 또는 we로 대답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I라고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Yes, I, 그 다음에
have를 활용해서

yes, I have. 네, 저는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Your brother has opened the window. 너의 남동생이 창문을 열었다. 과거에 연 것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일 때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쓸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의문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has를 앞으로,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has, 그 다음 주어 your brother 적어 주시고요. PP 형태 opened 써주고 나머지 부분까지 쭉 적어주면 완성. Has your brother opened the window? 너의 남동생이 창문을 열었니? 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열려있는 저 상태인 거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No. 자, no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 뭐라고 해야 돼요? No. 너의 남동생은 대명사로 he라고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asn't. No, he has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가 창문을 열지 않았어.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현재 완료 시제 부정문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완료 시제 부정문 어떻게 쓰는지부터 떠올려 볼까요? have나 has 뒤에 not을 쓰고, 그 다음에 PP를 써야 되죠. 이때, 주어가 she. 3인칭 단수 주어네요. 3인칭 단수 주어에는 have를 써야 될까요? has를 써야 될까요? has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she has라고 써줄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의 PP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비동사의 PP 형태는 bee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할 때는 be, 그 다음에 과거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was, now, were. 그리고 PP 형태는 been, B-E-E-N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우리 문장 완성해 볼수 있겠네요. She has, 그 다음에 been 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잠깐만, 우리 부정문으로 써야 된다. 그쵸? 그러면 has not been 이라고 해야 될 텐데 빈칸이 두 개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 has not을 줄여서 쓸수 있다고 했으니 has not 줄여서 hasn't. ha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hasn't been to New York 이렇게 써주면 그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She hasn't been to New York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완료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래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1강인데요. 오늘은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떠난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요? 조용한 섬, 햇살 가득한 해변, 나무가 많은 숲, 높고 푸른 산, 아니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 오늘은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오늘 51강부터는 다섯 개의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중 첫 번째 단어인 이 islan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sland. 이 단어를 딱 봤을 때는 아이슬란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S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 S는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묵음이에요, 묵음. 그래서 island, island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island, I-S-L-A-N-D 읽어볼게요. island. 네, island는요, 이렇게 생긴 섬입니다. 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Jeju is a beautiful island 라고 했죠. 제주는 아름다운 무엇일까요? island, 섬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island 기억하셨죠?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beach, 해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긴 해변을 우리가 beach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한번 단어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여러분이 쓰실 때는 꼭 바로 외워서 써보시는 거예요. beach. B-E-A-C-H 읽어볼게요. beach. 우리 이렇게 CH가 붙어있으면 CH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beach와 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this summer 이라고 했습니다.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this summer. 자, 나는 올해 여름에 어디로의 여행을 planning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beach는 무슨 뜻일까요? 해변이 되겠죠.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라고 하면 나는 해변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beach라는 단어까지 여러분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forest. Forest, 숲입니다. 우리 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숲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을 우리 forest라고 부르고요. 강세는 앞에 넣어줍니다. forest, forest. 우리 정확하게 읽어보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orest, F-O-R-E-S T 읽어보겠습니다. Forest. 네, 의미는요, 숲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살펴볼 텐데요. This forest is very quiet and peaceful 이라고 했어요. 자, quiet and peaceful 무슨 뜻일까요? Quiet, 조용한 거죠. Peaceful은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This forest is very quiet and peaceful 이라고 말하면 이 숲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숲 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forest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ountain, mountain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딱 봤을 때는요, mountain과 같이 발음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스펠링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세를 앞에 강하게 넣어주면서 뒷부분은 약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mountain과 같이 발음하진 않고요, mountain, mountain. 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mountain 하면 산입니다. 우리 그림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에 mountain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ountain. Am. O. U. N. T. A. I. N. 여러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Mountain. 한번 더. Mountain. 네, 좋습니다. 자, 이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We climb mountains every Sunda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climb이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다. 그러니까, We climb mountains라고 하면, 산을 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언제 오르냐면, every Sunday라고 했으니까, 매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mountain과 함께 이 동작 climb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deser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생긴 곳을 뭐라고 말하죠?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영어로 desert 이렇게 읽어요. 강세는 앞에 강하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deser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esert, D, E, S, E, R, T. 네, 읽어볼게요. desert 하면 사막인데요. 예를 들어서 In the desert, the wind can be very stro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sert에서는요, 바람이 매우 뭐할수 있어요? strong,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desert는 사막이 되겠네요. desert 하면 사막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사막은 우리 desert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S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dessert. S가 몇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자, 발음도 좀 다릅니다. 사막은 desert인데 후식이나 디저트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뒤에 강세가 들어가서 dessert. 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사막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desert. 후식이나 디저트는 dessert, 그리고 이 스펠링 차이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제주도처럼 섬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섬, island라고 합니다. island.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여름에 놀러 가는 곳이죠? 해변이 나와 있습니다. 해변은 영어로 beach라고 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서 나무가 우거진 숲을 뭐라고 해요? F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forest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산. 산은 영어로 mountain이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에 사막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사막은 deser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5개 단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English. 유후! 재밌는 스포츠, 역사부터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만나볼 스포츠는 뭘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Let's go! Let's find out! Wow, as we can see, we have a glove. Looks like a helmet. 헬멧처럼 보이는데 저게 뭘까요? 그리고 경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감이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소개해드릴 스포츠는 BOXING, Boxing! 빠밤! 좋습니다. 오늘 스포츠 복싱에 관련된 표현들과 동작 영어로 배워볼게요. Let's go! 이 복싱은요, 투기 종목으로 스포츠화된 지 정말 오래된 아주 전통적인 스포츠라고 합니다. 자, 복싱은요, 정사각형 링 위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정사각형은 영어로 square이라고 하고요. 이 정사각형 경기장, 이 링을 boxing r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보면은 헬멧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headgear. 네, headgear. 쓸 것. 이것은 선수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바로 오늘 복싱을 알려면 꼭 알아야 할 표현들 배워볼게요. Let's go! Uppercut. 올려치기. Uppercut. Hook. 갈고리. 훅. 팔을 구부리고 짧고 세게 치는 것. Jab. 찌르다. 잽을 넣다. 어퍼컷 한 방! 그렇습니다. 그 어퍼컷 맞습니다. 문장 볼게요. He dealt to the opponent's jaw an uppercut. 그는 상대의 턱에 어퍼컷을 날렸다. 다시 해볼까요? He dealt to the opponent's jaw an uppercut. 아주 잘했습니다. Very good. 두 번째 단어, hook, 갈고리, hook, 네, 짧고 이렇게 구부리고 짧게 세게 치는 이 스킬, hook이라고 하죠. Hook, 네. 여러분, hook 간다, 네, 들어보셨죠? Hook, 네, 이 정도로 강한 스킬입니다. 자, 문장 볼게요. He won the bout with a left hook to the jaw. 그는 턱에 가는 왼쪽 훅으로 경기에서 이겼다. 끝. Okay, very good. 세 번째 단어. Jab. 찌르다. 잽을 넣다. 자. 훅. 네. Jab. 네, 이렇게 빠르고 찌르잖아요. 찌는 것처럼. 착. 이것도 무시 못하는 스킬입니다. Jab. 네. 문장 볼게요.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잽은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력인 면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다. Jab. 다시 해볼까요?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정리해 볼까요? Let's go! Uppercut, 올려치기, uppercut. Hook, 갈고리, hook, 팔을 구부리고 짧고 세게 치는 것. Jab, 찌르다. 잽을 넣다. He dealt to the opponent's jaw on blank. 이 blank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는 상대방의 턱에 자, 정답은 3,

0: 3, 2, 1. 빙고. 어퍼컷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상대방의 턱에 어퍼컷을 날렸다. He dealt the opponent's jaw an uppercut. 다 같이 해볼까요? He dealt. 아주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Blank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공격적인 면에서도, 수비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인 이 스킬은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찌르다. 배웠죠? 찌르다. 3, 2, 1. Jabbing. Jab.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Thumbs up. 아주 잘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장.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to the jaw. 아까 힌트를 들었죠? 너 그러다 간다. 정답은 3, 2, 1. Hook. 그렇죠.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hook to the jaw. 턱에 left hook, 왼쪽 훅을 네, 날렸죠.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hook to the jaw. 한번 따라해볼까요?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hook to the jaw.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Boxing is a sport played by two people. The player hits the opponent wearing thick gloves in order to win. Special techniques include straight, hook, and uppercut. He won the bout with a left hook to the jaw.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0: Boxing is a sport played by two people. 복싱은 두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The player hits the opponent wearing thick gloves in order to win. 선수는 이기기 위해 두꺼운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을 때립니다. Special techniques include straight, hook, and uppercut. 특별한 기술로는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이 있습니다.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hook to the jaw. 그는 턱에 가하는 왼쪽 훅으로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잽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워본 영어 표현, 복싱에 관련된 표현들 재미있으셨나요? Alright, very good. Alright then, guys.

친구랑 쇼핑을 갔는데 친구가 뭘 고르질 못해요. 이 귀걸이가 예뻐? 아니 이게 예쁜가? 아, 이 색깔이 낫지. 와, 못 고르겠어. 와, 너 정말 우유부단하구나.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can't make decisions?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buy some souvenirs. Can you help me pick some things?
1: Sure. I have to get some, too.
0: What is Jeju famous for?
1: Tangerine, black pork, Dol Harba.
0: Oh, the tangerine chocolate looks so yummy. Let me get 20 boxes and...
1: Getting food again. Isn't it 20 boxes too much? Can you carry everything?
0: Could you give me a hand? Then I'll buy something for you.
1: Oh, really? A keychain? Postcard? Oh, I don't know what to get.
0: Oh, my goodness. You are so wishy-washy. You are so wishy-washy. You are so wishy-washy.
1: Hold on a minute. Let me pick something.
2: Flight 202 to Gimpo will soon start boarding.
1: Oh, I don't know what to choose.
0: Hurry, Kevin.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1: Wait.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 영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주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공항의 기념품 샵에서 기념품을 사고 있는데요. 크리스티는 역시나 먹을 것을 기념품으로 골랐고요. 반면에 케빈은 뭔가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아, 이러다가 비행기 놓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아 놓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이런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공항에서 탑승하기 전에 기념품 가게에 들른 케빈과 크리스틴입니다.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I want to buy some souvenirs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나 기념품 좀 사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나왔죠. Souvenir 이라는 단어가 기념품. 보통 우리 여행지나 휴양지 가면 기념이 되는 무언가를 사오잖아요. 이 기념품을 souvenir 이라고 하고 이것을 파는 가게를 souvenir shop 이라고 합니다. 제주 하면은 뭐가 유명한가요? What is Jeju famous for? 케빈이 얘기해 주기로 tangerine, 귤, 그리고 black pork, 흑돼지, 그리고 도라르방 우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얘기를 듣던 크리스틴이 어, 나는 감귤 초콜릿 살래 하고 먹을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답게 감귤 초콜릿 한두 박스 사는 거 아니고요. 20 boxes. 스무 상자나 사게 되는데요. 깜짝 놀라면서 케빈이 아니, 스무 상자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 혼자 이거 다 들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걱정이에요? 케빈이 들어주면 되잖아요. Could you give me a hint? 해맑은 표정으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요청하는 크리스틴입니다. Could you give me a hint? 이 표현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give 누구누구 a hand 라고 하면 도와주다 또 lend 누구누구 a hand라고 해도 손을 빌려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와주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쓰네요. I can give you a hand. 기억나시죠? 내가 너 도와줄게. I can give you a hand. 또는 너 나 좀 도와줄래? Could you lend me a hand? Could you lend me a hand? 이렇게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Hand, 손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너 도와주면은 나도 너 뭐 하나 사줄게, 기념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케빈이, 아, 진짜? 아, 뭐 사지? 열쇠고리 살까? 아, 엽서를 사야 되나? 아,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패닉하는 케빈인데요. 케빈이 뭔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인가 봐요. 이걸 보고 크리스틴이 너 정말 우유부단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유부단하다, 그쵸?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You're so wishy-washy 입니다. You're so wishy-washy. 재미난 표현이죠. You, 너는 are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so 강조하는 말이죠. 매우. Wishy-washy라는

는 표현이 우유부단한이라는 뜻이네요. You're so wishy-washy입니다.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You are so wishy-washy.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You're so wishy-washy. 좋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뭔가를 골라볼게. 아직도 못 고르고 있죠? 모르겠어. 못 고르겠어. 옆에서 보는 크리스틴은 막 속이 터지고요.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어떡해요? 케빈, 우리 비행기 놓칠 것 같아.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라고 하면서 먼저 발걸음을 돌리고 있네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단어는 miss입니다. miss가 누구를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을 놓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miss our flight라고 하면 비행기를 놓치는 거고요. 우리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버스를 놓쳤어. 이럴 때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뭔가 깔깔깔 웃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대화에 끼게 된 거예요. 못 들었잖아요. Did I miss anything? Did I miss anything? 내가 뭐 놓친 거라도 있나? 라고 앞서서 지나간 정보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Miss, 놓치다 기억하세요. 우리 비행기 놓치겠어 하니까 케빈이 막 다급한 말로 Wait! 같이 가! 지난 시간에 우리 wait for me 기억하시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wait만 해도 같이 가, 나 좀 기다려줘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케빈은 과연 어떤 기념품을 골랐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You're so wishy-washy. You're so wishy-washy.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결정하다가 decide잖아요. 근데 결정을 못 내리는 이라는 indecisive 사용해서 You're so indecisive 라는 표현도 있네요. 이 문장 상황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한 친구랑 음식점에 가면 이 친구는 메뉴를 고르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너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니? 너 정말 우유부단하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so indecisive. 이런 표현도 있죠. 마음이 자꾸만 바뀌는 사람이요. 너 변덕쟁이야. You're fickle. You're fickle.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우리 언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 변덕쟁이야. 어떻게 말해요? You're fickle. You're fickle.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우유부단하다라는 표현 배웠죠. You're so wishy-washy 그리고 You're so indecisive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카툰으로 배우니까 기억에 더 쏙쏙 남으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3: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살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아이 친구들 생각이 톡 멜머니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팩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롤러스케이트장에 가고 싶어요. 친구한테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우리 롤러스케이트장에 갈래? 친구의 대답은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클릭.
1: Why do-

0: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1: My mom won't let me.
0: Why don't you ask her?
1: No way.
2: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 3개 있어요. 우리 나의 방법 길.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문장 보기 전에 빈칸 먼저 채우고 시작할게요. 우리, 나는 I, you, 너는 you, 그리고 우리.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우리라고 하잖아요. 두 명, 세 명, 네 명 다 될 수 있죠. 우리는 영어로 그렇지. We. We예요. Why don't we는요. 뭐뭐 하면 어때? 뭐뭐 할래? 이렇게 제안하는 말로 let's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가자 하면 let's go to a roller skating rink 할 수도 있고 이렇게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Why don't we는 우리 뭐뭐 하면 어때? 이런 뜻이거든요.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가면 어때? 갈래?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은요. roller skating. 이게 롤러스케이트잖아요. rink가 바로 이렇게 우리 뭐 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는 이런 경기장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넓은 장소를 rink라고 해요. 또는 그냥 roller rink라고 해도 roller skating rink인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갈까 했더니 여자애가 좀 시무룩해. 우리 엄마는 허락 안 하실 거야 였어요. 우리 엄마라고 우리말로는 하지만 영어로는 사실은 우리? 아니죠. 내 엄마잖아요. 나의 엄마. 그렇지. My mom이에요. My mom won't let me. Won't 기억나요, 친구들? Won't.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 나온 말, let은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허락해주거나 뭐뭐 하게 해주는 거고 me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won't 안 하실 거야. Let me. 내가 let 뭐 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Let me go to a roller rink죠. 롤러스케이트장 가게끔 나를 내버려 두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뒷부분을 다 계속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는 거,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는 거 여러 번 말할 수 없으니까 반복이 되는 건 영어에서 생략을 하고 let me까지만 딱 끊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My mom won't let me. 우리 엄마는 나 허락 안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Why don't you ask her? 자, why 또 나왔죠. Don't you. 뭐뭐 하면 어때? Ask her. 그녀에게 물어보면 어때? 즉, 그녀가 누구예요? 엄마. 엄마께 한번 물어보면 어때? 부탁드려보면 어때? Why don't you ask her?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No. 방법이랑 길 이런 게 바로 way거든요. No way는 절대 안 돼. 말도 안 돼. 안 될 거야. 약간 포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No way. 아니야. 절대 안 될 거야. 시무룩한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조금 길다.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이 긴 문장에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요? 뜻을 전달하는 거. 오, 왜 안 해가 아니라 뭐뭐 하면 어때잖아요. 근데 원래는 왜 안 하는 거냐잖아요. Why don't를 강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가는 거. Go, 어디에 가는지. Roller skating rink. 그러면 이렇게.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할 수 있어요? 기니까 좀 어렵죠, 친구들. 손 하면서 해봐요.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그렇지. 이렇게 높낮이 살려서 여자의 대답 우리 엄마는 허락 안 해주실 거야. My 우리 엄마 mom 안 해주실 거야. Won't let me 이렇게요. My mom won't let me. 친구들도 My mom won't let me. 그렇지.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남자애가 한 번 더 물어보죠. 엄마께 여쭤보면 어때? 부탁하면 어때? Why don't는 강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를? 부탁하다, 요청하다, 물어보다, ask를 강조해요. Why don't you ask her? 친구들도 Why don't you ask her? 마지막, 절대 안 될 거야. No way. 둘 다 강조. No way. 좋아요. 이제는 우리 리딩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눌러서 친구, 그리고 씬 17. 17번째 대화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서.
3: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2: 리듬 들었죠? Why don't we go to a roller skating rink?
1: My mom won't let me.
2: My mom won't let me.
3: Why don't you ask her?
2: Why don't you ask her?
1: No way.
2: No way. Well done.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죠. 대화 속에 한 문장 뽑아서 말해보기. 오늘은요,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여기 동작 넣어서 말해볼게요. 대화 속에서는 why don't you ask her? 그녀에게 물어보지, 그래. 엄마께 여쭤보지, 그래. 였죠. 동작 넣어서 더 많이 도전해봐요. 일어나지, 그래. Why don't you? 좀 일어나라. 그쵸? Wake up 또는 get up 둘 다 할 수 있어요. 몸을 일으키는 거. Why don't you get up? Why don't you get up? 좀 일어나 느낌이 있죠? 이건 어때요? 잠자리에 들지 그래. 그러니까 자러 가라는 거죠. Why don't you 잠자리에 들다. 그냥 자는 거면 sleep이지만 잠자러 가는 거니까 그렇지 go to bed가 되겠죠. Why don't you go to bed? Why don't you go to bed? 마지막, 피자 먹지 그래. 피자 먹지 그래. 아,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막 고민하고 있어. 피자 먹지 그래. 그러면 피자를 먹다를 쓰면 되겠죠? Why don't you? 그렇지. Have pizza. Why don't you have pizza? 이렇게 제안을 해본다.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자, 즉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지 그래? 이렇게 제안하고 권유하는 표현들 배워봤어요. 우리 뭐뭐 할까? Why don't we?도 할 수 있고요. 너 뭐뭐 하지 그래? Why don't you?도 있었다는 거. 둘이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도 기억해요. 그리고 앱에 우리가 클릭하지 않은 다른 답 눌러서 말하기 연습도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4: Why don't you go
5: to bed?
6: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7: 이분 위기.
8: 여러분의 위기도
9: 이게 뭐야?
8: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음악, 뭐 악기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3. Music. I can say I play an instrument.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Oh, it's music class. 음악 수업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So, what instruments do they play? 저쪽 여자친구부터 한번 볼까요? 아, 기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작아서 우쿨렐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쿨렐레. 영어일까요? 그리고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는 멜로디언을 연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멜로디언? 이게 올바른 영어 표현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리코더를 연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리코더도 영어일까요? 자, 궁금하시죠? There are so many instruments that they play. 자, 이런 악기들을 많이 연주하지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Let's learn those expressions in English.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오늘의 dialogue,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2: I play the piano.
1: That's great. I play the violin.
2: Wow, are you?

0: Do good?
1: Not really, but I practice a lot.
2: 대화 잘 들었죠? 악기 이름이 나왔는데 어떤 악기였는지 잘 들렸나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라고 물어보면 어떤 악기를 연주해요? 라는 질문이 돼요. 여기서 instrument라는 단어가 좀 길긴 하지만 악기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instrument. 자, 그리고 play가 여기서는 악기를 하다, 뭐 연주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통 악기를 연주하다 라고 할 때는 항상 play를 쓰니까 이건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hat instrument do you play? 라고 했더니 I play the piano 라고 대답을 했네요. piano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피아노죠, 그쵸? 같은 영어 표현이긴 한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I play the piano, piano.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 play the 다음에 이제 악기 이름이 오면 내가 그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악기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기타의 경우는 I play the guitar. 이거는 이음절의 강세가 있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play the guitar. Good job. 나는 첼로를 연주할 줄 알아. I play the cello. 이게 ch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ch가 아니라 그냥 c를 시작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I play the cello. 나는 플루트를 연주할 줄 알아. I play the flute. 자, 우리는 플루트라고 하는데 flute 하나의 음절로 발음해 주세요. 자, 그럼 요거 말고도 다른 악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악기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악기를 I play the 뒤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 뭐예요? 바이올린. 영어로는 발음이 violin, violin. 그리고 첼로 아까 했었죠? cello, cello. 그리고 좀 더 큰 콘트라베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double bass 혹은 contraba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lute, flute. 발음 연습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악기는 오보에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oboe, oboe, oboe라고 하지 않아요. oboe. 그리고 얘는 색소폰이잖아요. saxophone.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saxophone.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guitar, guitar. 그리고 piano, piano. 트럼펫은 trumpet, trumpet.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렇게 생긴 악기는 또 French horn 이라고 부르죠. French horn. 하프는 harp. harp. R 발음 잘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로폰은 여러분 xylophone 이라고 해요. X로 시작하죠. xylophone 인 거 요거 발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악기 이름들 I play the 뒤에 넣으면 되겠죠. That's great. 오, 좋네. 라고 하면서 I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나는 연주할 줄 알아. 라고 또 얘기를 했죠. Wow, are you good? 너 잘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good?가 너 잘해?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착한 어린이에요. 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악기를 연주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하니?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를 넣으면 너는 요런 상태니? 뭐 요런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re you sick? 너 아프니? 라는 말이 되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sick? Good. 너 늦었니? Are you late? Are you late? 너 행복해?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자, 이렇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

0: 그리고 너 자랑이라고 했더니 not really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 라는 말이에요. really는 정말로라는 뜻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not really니까 그렇게 정말로 잘하진 않아. 뭐 요런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But 하지만 I practice a lot 이라고 얘기를 했죠. practice가 연습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a lot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많이 연습해라는 의미입니다. But I practice a lot.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2: I play the piano.
1: That's great. I play the violin.
2: Wow, are you good?
1: Not really, but I practice a lo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타임입니다. Looking at this picture again. It's music class. 자, 음악 수업 시간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쭤보시네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자, 어떤 악기를 연주할 줄 아니? 라는 질문이었죠?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자, 어떤 인스트루먼트를 플레이 하는지 우리 저 끝에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play the ukulele. 오? 아까 우쿨렐레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음이 좀 다르네요. 그쵸? 유클레일리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클레일리, 유클레일리. I play the ukulele. 네, 잘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는 뭘 연주할 줄 알아요? 멜로디언인데, I play the melodica라고 하네요. 멜로디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어로는. 멜로디카라고 부릅니다. I play the melodica. 또 이음절의 강세가 있죠. 자, 따라해 볼까요? melodica,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멜로디언을 연주할 줄 알죠? 그럼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친구는 리코더를 연주할 줄 아네요. I play the recorder. 요거는 비슷하네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R 발음을 주의해야 되겠죠? recorder, recorder. I play the recorder. 그쵸? I play the recorder.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이 또, That's great. 와, 너무 잘하네. Are you good? 잘하니? 라고 여쭤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까요? Yes! 다잘 연주하나 봐요. 그래서 yes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not really. 저 별로 잘 못해요. 이렇게 또 대답을 했고요. 나 잘해요 라고 할 때는, I am good.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죠? I am good. Very good.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 연습을 많이 하나 봐요. 아까는 I practice a lot 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연습을 많이 해요. We practice a lot. 이렇게 we로도 바꿔서 쓸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e practice a lot. We practice a lot. Good job. 맞아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각종 악기 이름도 우리가 배웠는데, 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If you're ready, I'm ready. Let's start.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Piano. Piano. I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Good. Violin, violin. I play the violin. I play the violin. Good job. Ukulele. Ukulele. I play the ukulele. One more time. I play the ukulele. Good job. Melodica.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I play the melodica. Recorder. Recorder. I play the recorder. I play the recorder. Very good. Good. Good. Are you good? Are you good? Practice. Practice. I practice a lot. I practice a lot. Good job, everyon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 play an instrument.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맞아요.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play를 쓰는 거 항상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I play the 다음에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다양한 악기 이름도 오늘 배웠잖아요. 다 잘 기억나죠? 우쿨렐레는 ukulele, 멜로디언은 melodica.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4: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5: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4: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5: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쌤 안 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Monday. What is a stop sign? I can say what a stop sign mean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여자아이가 지금 학교 앞에 서 있죠? A girl is standing in front of a school. 그리고 뭘 들고 있어? 정지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She's holding a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stop sign이라고 해요. 자, 지금 stop sign을 들고 어떤 상황인가 볼게요. 자, 지금 자동차랑 bicycle, 자전거가 멈춘 상태예요. A car and a bicycle are stopped. 지금 이 여자아이가 stop sign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다 지금 멈췄나 봐, 그쵸? 자, 오늘은 stop sig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0: 봐봐. Stop sig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에요. 따라해볼게요. Stop sign. Okay. 여기 sign이 바로 sign이에요. 이거가 G가 그 소리가 나잖아. Signal 아닙니다. Sign이라고 읽혀요. Sign. Alright. 그 다음에 side, side. 변이라는 뜻이에요. 도형의 한 면 있잖아요. 그걸 사이드라 그래요. 왜 사각형도 보면은 네 개의 변이 있죠. 네 개의 면. 그걸 사이드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side, side. 오케이. 그 다음에 road, road. 도로예요. 따라 해볼게요. road, road. 오케이. 로드 아니고 road. alright. 그 다음에 corner. corner, 모퉁이 코너입니다. 해볼게요. corner, corner. 코너라고도 하죠? 근데 코너가 아니라 corner.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look and talk였고요.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Stop sign. This is a stop sign.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We must stop when we see it.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0: 자,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a stop sign. This is a stop sign. 스톱 사인이 뭐였지? 바로 정지 신호 또는 정지 표지판이었죠. 그쵸?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정지 표지판 또는 정지 신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게요. This is a stop sign. Ready? This is a stop sign. 정지 표지판 또는 정지 신호를 일컫을 때 stop sign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게요. Okay? This is a stop sign. Alright. 두 번째는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Alright. 자, red는 강렬한 빨간색이죠. Eight sides 한번 볼게요. 자, eight sides 하게 되면은 여덟 개의 면이에요. 자, eight가 8이잖아요. 숫자 8. side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듯이 면, 변이란 뜻입니다. 뭐 도형의 한 면. 그래서 eight sides 하면은 여덟 개의 면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이렇게 되면 그것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8개의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표지판이 8개의 면이 있고 빨간색이란 뜻이겠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Ready? Go! It is red and has eight sides. 오케이, 입이 크게 옆으로 늘려진 채로 말했죠? Alright, 그 다음은 We must stop when we see it. Alright. 자, 여기서 빨간색 단어 must는요. 꼭 해야 한다요. 그냥 해야 한다도 아니고 꼭 해야 한다요. must는 좀 이렇게 교통 법규나 규칙이나 안전에 관해서 말할 때 꼭 사용되는 단어예요. 꼭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must. Okay. stop은 멈추다 라는 뜻이죠. 멈춰. stop. Okay. 자, see는 보다죠. 그럼 우리 해석해보자.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우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 see 했을 때 must stop 해야 된대. 꼭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we must stop when we see it. 한번 따라해볼게요. 3, 2, 1.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아이고, 잘했습니다. 정지 표지판 보면은 꼭 멈춰야 돼요. 오케이. 자,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ride a bike, 자전거 타다죠. 자전거를 타다. drive a car 하면 차를 운전하다죠. 뭐 우리 친구들이 이게 차를 운전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차를 운전하실 때도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 이 정지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We stop. 오케이. 자, 오케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Ready, set, go.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Okay,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만 한 거 아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라고 나왔어요. 자,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Road 하면 도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 있죠? Road, okay. 그 다음 near 하면은 뭐뭐 가까이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school는 우리가 알듯이 학교고요. corne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 하면은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에서 그리고 또는 모퉁이에서 we see it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일컫는 이시 뭐예요? 그 바로 stop sign이란 뜻이죠. 그쵸? Okay,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Ready? Go!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그쵸? corner가 우리가 돌 때 이제 보행자나 차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stop해야 됩니다. 모퉁이에서도. Alright,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quiz time 한번 가져볼게요. The stop sign is gree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 green. Is it green? I'm not gonna tell you what green is. 선생님이 green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을게요. 자, is it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It's X. Oh, stop sign이 무슨 색이죠? Yes, it's red. 빨간색이죠? Green이면은 빼빔 틀린 거죠. 자, 다음 number 2. We must stop when we see the stop sign. 우리는 stop sign을 보게 되면은 we must stop 해야 된다. 뭘까요? O일까요? X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Oh, of course we have to. We must stop when we see the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stop 해야 하자. Okay, 잘했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Stop sign, 정지 신호, 정지 표지판. This is a stop sign. 이것은 stop sign이에요. 정지 표지판이에요. It is red and has 8 sides. 이것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8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각형의 모양이잖아. 그쵸? We must stop when we see it.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Okay. When we ride a bike or drive a car, we stop.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or 또는 drive a car. 운전할 때, 차를 운전할 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We stop. 우리는 멈춰요.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or corners. 자, 이거는 어디, 정지 표지판은 어디에서 잘 보이냐면 We see it on roads near schools. 자, 학교 근처 도로에서, 도로들에서 또는 or corners, 모퉁이에서 우리는 이 stop sign을 잘 본다는 뜻이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 갔어요? 우리 그럼 넘어가기 전에 노란색 단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죠? Stop sign. 오케이, 이거 sign 할 때 signal 아니에요. 쥐소리 안 나요. Sign, alright? Side는 면이죠. 한 도형의 면을 말할 때 side, 오케이? Road는 무슨 뜻이야? 그쵸, 도로죠. Corner는? 모퉁이 꼭 기억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Singing Time.

신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Bob up. This is today's picture. A girl is holding a stop sign. 여자애가 정지 표지판을 들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고 시작을 해요. Hi.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자, pay attention 하면은 집중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이 정지 표지판에 집중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Pay attention to the stop sign. Okay. 자, we are near a school. 우리는 학교 nea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가까이였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 So we, you must stop이라고 합니다. So you must stop. Must가 무슨 뜻이야?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전이나 규칙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랬죠? So you must stop.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라는 거죠. 자, bikes and cars, please stop completely라고 해요. Completely 하면 완전히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전거들 그리고 자동차들, please stop completely. 완전히 멈추세요 라고 이 아이가 지금 주의를 주고 있네요. 어우,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Stop sign의 의미를 잘 알겠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stop sign means. 나는 정지 표지판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즐거웠나요? 우리 친구는 오늘 stop sign 배웠죠?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요즘에 어떤 책 읽고 있나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책의 내용을 물어보고 또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Monday. What's this book about? I can talk about a book I'm reading.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맨 위에 library라고 적혀 있어요. library는 뭘까요? 네, 바로 도서관입니다. 자, library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할 거는 이제 r이 중복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brary를 한번 혀를 잘 굴려서 발음해 보세요. 자, 그러면 library. library. library.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책벌레라고 하죠.

0: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벌레란 단어가 영어에도 또 있어요. 바로 bookworm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bookworm. bookworm. bookworm. 네, 여기서 worm은 약간 애벌레인데 진짜 말 그대로 책벌레가 bookworm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책 표지에 제목이 있어져 있잖아요. 제목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title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itle. title. title. 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의 제목도 모두 다 title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바로 superpower, 초능력인데요. 여기서 super는 굉장한, 특이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power는 힘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엄청나게 특별한 힘, 바로 초능력을 superpowe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uperpower, superpower, superpower.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What's this book about?
2: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1: Sounds fun. Can I read it next?
2: Sure. There's a flying cat in it, too.
1: Wow, I can't wai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What's 땡땡 about? 네, 땡땡은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책, 영화, 드라마 아니면 노래 이런 이야기의 내용을 물어볼 때 What's 땡땡 about?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about는 뭐뭐에 관한 이란 뜻이죠. 뭐뭐에 대한. 그래서 What's 땡땡 about? 이건 뭐에 관한 거야? 뭐에 대한 거야?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 책은 무슨 내용이야?를 먼저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 책을 이 빈칸에 넣어서 What's this book about?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at's this book about? What's this book about? What's this book about? 그러면 이 영화는 무슨 내용이야?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s this movie about? What's this movie about? What's this movie about? 네, 이 노래는 무슨 내용이야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이 노래 가사를 막 듣고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야? 자,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s this song about? What's this song about? What's this song about? 네, 뭐를 듣던, 뭐를 보던, 뭐를 읽던 내용이 궁금할 땐이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럼 이 질문에 우리 답을 하면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about로 물어봤으니까 about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it's about 하고 그 뒤에 이제 주인공이나 여기에 등장인물 아니면 뭐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풀어주는 내용을 이제 뒤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무엇을 가진 뭐뭐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인공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말해주는 그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it's about 한 다음에 이 주인공을 얘기를 해주고, 근데 with를 써서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초능력을 가진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로 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it's about a girl 한 다음에 근데 그냥 girl이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girl이잖아요. 그래서 with a superpower 이렇게 하면 초능력을 가진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네, 이러면 약간 줄거리가 굉장히 축약되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 우리가 이제 설명할 내용은 비밀을 가진 왕자에 관한 이야기야, 입니다. 그러면 it's about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주인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it's about a prince. 근데 무엇을 가진 prince예요? A secret. 비밀을 가진 그런 prince예요. 그래서 it's about a prince with a secret. Repeat after me. It's about a prince with a secret. It's about a prince with a secret.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큰 꿈을 가진 개에 관한 이야기야. 그럼 주인공이 개래요, 개. 그래서 it's about a dog with a big dream. It's about a dog with a big dream.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이야기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can I 땡땡 it next? 라는 표현을 우리 배워볼 건데요. 나 다음에 뭐뭐 해도 돼? 라는 뜻입니다. Can I는 항상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허락을 구할 때, 나 이거 할수 있어요?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의 맨 마지막에 next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다음에 뭐 해도 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 다음에 읽어도 돼?를 물어볼까요? 그러면 읽다를 이 빈칸에 넣어서 Can I read it next? Can I read it next? 나 다음에 사용해도 돼? 그러면 사용하다라는 그 use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Can I use it next? Can I use it next? 나 다음에 해봐도 돼? 해보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다. 그러면 try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Can I try it next? Can I try it next? 네, 이렇게 해서 나 다음에 뭐뭐 해도 돼? 라는 질문을 우리 배워봤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What's this book about? What's this book about?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Can I read it next? Can I read it next? There's a flying cat in it. There's a flying cat in i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와, library, 우리 도서관에서 이 책들이 쫙 있는 선반 앞에 이 bookworm, 책벌레랑 여자친구가 같이 있네요. 아, 책 표지도 보면서 Supergirl이란 타이틀을 가진 책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이 여자친구가 bookworm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What's this book? 땡땡. 자, 그러면 내용. 이 이야기 책의 내용을 물어보는 우리 질문을 배워봤는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야 될까요? 3, 2, 1. 네, about. About는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s this book about? 이 책은 뭐에 관한 거야? 뭐에 대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s this book about? What's this book about? 네, 그래서 이 bookworm이 이렇게 답을 해요. 초능력을 가진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it's about a girl.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무슨 소녀예요? 땡땡 a superpower. 초능력을 가진 소녀래요. 그러면 무엇을 가진,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바로 with. with를 넣으면 a girl with a superpower. 네, 초능력을 가진 소녀가 됩니다. Repeat after me.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친구가 재밌겠다. Sounds fun. 나도 다음에 읽어도 돼? Can I read it? 땡땡. 그러면 다음에 다음 을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다음은 바로 next. 그래서 can I read it next? 따라해보세요.
Sounds fun. Can I read it next? Sounds fun. Can I read it next? 그랬더니 이 bookworm이 아, 물론이지. Sure. 날아다니는 고양이도 나와. There's a 땡땡 in it. 그러면 날아다니는 고양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flying cat 하면 날아다니는 고양이. 따라해보세요. Sure, there's a flying cat in it too. Sure, there's a flying cat in it too. 그랬더니 친구가 와, 빨리 읽고 싶어. 와,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읽고 싶어. 이런 표현을 가진 이 표현을 쓰네요. Wow, I can't. 땡땡. 뭘까요? 3, 2, 1. 네, wait를 넣어서 기다릴 수 없어. 그 말은 즉슨 빨리 하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Wow, I can't wait. Wow, I can't wait. Very good.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이제 재미있어 보이는 책이 보이면 What's this book about? 책의 내용을 물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책도 소개해 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new week has started.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That means we have a new topic. 새로운 주제가 또 시작되는 한 주죠. 자, 이번 주는요. Using technology라는 주제인데요. 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주제인데 기술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기계, 장치들이죠. So, today, 오늘은요. 이런 장치들, 기계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Monday. Using devices. I know what to say when using device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Now we are going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what's happening in this picture today?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헤드셋을 이렇게 쓰고 뭔가를 잡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잡은 손이 또 큰 스크린에 또 보여요. 근데 스크린 안에 있는 장소가 지금 밖에 있는 상황이랑 달라요. 그죠? 아, 여기 지금 무엇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체험하는 장소일까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VR 체험관 들어봤나요? 자, 여러분 VR은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가상현실입니다. 영어로도 VR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단어를 이제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어는 Virtual Reality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Good. 자, 이 가상현실, 이 VR 게임을 지금 체험을 하는 중인데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들을 지금 사용해야 돼요. 그죠? 이 장치들을 사용하는 법이 조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금 보니까 이 체험을 이제 담당하는 직원이 좀 쉽다는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누르기만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톡 누르다. 가볍게 두드리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Tap, tap. 자, 그리고 전원 버튼이 지금 헤드셋 옆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원 버튼도 읽어볼게요. Power button, power button. Very good.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Wow,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1: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2: It feels like I'm inside a game.
1: Yes, it's easy to use. Enjoy the virtual world.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자,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do I, this VR set. 자, 여러분, VR은 가상현실이었죠? 그리고 헤드셋은 우리 VR 체험을 하러 갔을 때 쓰는 장치들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은 how do I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How do I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어떻게 뭐뭐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 VR 헤드셋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무엇을 사용하다 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바로 use이죠.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VR 헤드셋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One more time.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Great.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하나요. 즉, 하다. 아, 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거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다는 do인데 이것을 무엇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다예요.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두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기억한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play를 씁니다. Good. 문장 읽어볼게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나요? How do I play this game? One more time. How do I play this game? Good.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Simply,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자, power button은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전원 버튼이었고요. 우리 simply,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간단히 혹은 그냥 무엇무엇 하세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야겠죠?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쓰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을 누르다 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선생님이랑 아까 단어를 배울 때 나온 단어예요. 그냥 누르다 라는 의미보다는 가볍게 톡 하고 누르다 이런 단어였어요.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tap입니다. Let's read. 읽어볼게요.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쓰세요.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One more time.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Good. 이번 문장은 그냥 설명을 따라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instruction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설명이라는 뜻이고요. 따라하세요, 따라하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을 따라하다, 이 설명을 이제 받아서 내가 하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follow를 쓰면 됩니다. Let's read. 그냥 설명을 따라하세요. Simply follow the instructions. Simply follow the instructions. Good.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to use. 자, 이 표현은요. It's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to use를 쓰게 되면 이것은 그냥 사용하기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용하기 쉬워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쉬운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빈칸에 넣어야겠죠? 바로 easy입니다. Let's read. 사용하기 쉬워요. It's easy to use. It's easy to use. 자, 이번에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반대되는 단어를 우리가 써볼 거예요. 무엇이 어려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맞아요. hard입니다. 우리 difficult를 사용해도 됩니다. Let's read. 사용하기 어려워요. It's hard to use. It's hard to use.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It's easy to use. It's easy to use. Good job, everyone. All right, guys, it's build-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We are going to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오늘 상황은요. 지금 VR 게임 체험관에 온 상황입니다. VR을 체험하려면 VR headset, 이 장치를 착용하고 이제 체험을 해야겠죠. 이 장치를 착용하는 법, 뭐 사용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대화문이었습니다. 우리 문장을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 Our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Wow! How do I this VR headset? 저 이 VR 헤드셋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용하다 라는 단어, 바로 use가 들어가죠.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One more time. Wow,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우리 직원의 답변 보도록 할게요. Simply,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 can you remember it? 기억하나요? 맞아요. 톡 누르세요라는 뜻이었죠? Tap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단순히 혹은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쓰세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다음 문장 볼까요? It feels like I'm inside a game.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게임 속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It feels like I'm inside a game.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Yes, 맞아요 라고 대답하면서 다음 문장. It's to use. 자,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사용하기에 쉬워요 라는 뜻이었어요. 무엇이 쉬운이라는 단어? easy가 들어가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Enjoy the virtual world 입니다. 자, 우리 yes부터 이제 끝까지 읽어볼 건데 enjoy the virtual world는 어떤 뜻인가요? 가상세계를 즐기세요 입니다. 읽어볼게요. Yes, it's easy

to use. Enjoy the virtual world.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무엇이 안전한이란 뜻. 읽어볼까요? Safe. Safe. Good. 우리 빈칸에 safe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0: 완.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using devices, 장치나 기계를 사용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일단 이런 기계를 어떻게 쓰나요? 라는 표현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 표현은 How do I use?를 시작했고요. 자, 장치를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할 때는 simply 뒤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쉬워요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It's easy to use.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사랑냥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지냈어? 선생님 생각 안 났어? 우리 토요일도 안 보고 일요일도 안 봤어. 그래서 선생님을 월요일만 기다렸지랑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봐서 행복하나요? 기분 좋아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게, 기운차게 영어 공부해봅시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그렇지요. 오늘 월요일이잖아, 그쵸? Today is Monday. Monday는 무슨 공부하는 날이죠? 어휘예요. 우리 영어 단어들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가 시작이 되잖아? 새로운 주제가 있습니다. 뭘지 되게 기대되지 않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개합니다. Week 7. My day. My day. 새로운 주제가 나왔어. 너무 신난다, 얘들아. My는 나의라는 뜻이고요. Day는요, 날이란 뜻인데 그래서 my day 하게 되면 나의 하루라는 뜻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번 주에 핵심 단어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Morning. Noon, afternoon, evening, night.
0: 오늘의 단어들 잘 들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요, 빠라바람. 이거 읽을 수 있어, 얘들아? 빠라바로 morning 되겠습니다. 맞아, 아침이란 뜻이에요. Morning, morning. 우리 친구들 굿모닝, 굿모닝 막 이러잖아요. 그 모닝이에요. 굿모닝의 모닝이 여기예요. 좋은 아침, 굿모닝 많이 하죠? 우리 발음 한번 해볼게요. Morning, morning.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뭐가 지금 표시되어 있어? M-O-R가 표시되어 있죠? 그 뜻은 그곳에 강세를 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Morning, morning. 조금

0: 더 천천히 약간 해가 천천히 뜨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천천히 발음해 봐. Morning, morning. 그리고 말할 때내 입속에서 막 태양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발음해 볼래? Morning, morning. 어때? 자, 나왔어 태양이?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I wake up in the morning. I wake up in the morning. Wake up은 일어나다란 뜻이야. 그래서 난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잖아. 저는 아침에 일어나요란 뜻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I wake up in the morning. 우리 친구들 잘해? I wake up in the morning. 따라라 라라라라 이 의미야.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로 가볼게요. 빠밤. 두 번째는요. Noon이 나왔어요. Noon. 선생님, 이 눈이요? 아니요. Noon입니다. Noon. Noon. 바로 이 Noon은요, 낮 12시 정오라는 뜻이에요. 자, 낮 12시가 영어로 Noon.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볼까? Noon. 그냥 눈이 아니에요. Noon. Noon. 막 입속에서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쵸? Noon. 힘을 줘서 배에서 한번 나와보게 해봅시다. 시작. Noon. Noon. 막 공기가 나왔어요. 자, Noon은 12시.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I eat lunch at noon. One more time. I eat lunch at noon. 이거 무슨 뜻이야? 12시가 되면은 뭐 하는 시간이지? 그렇지.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잖아. Lunch는 점심 식사죠. 그래서 저는 12시 noon에 점심 식사를 해요. 우리 친구들 읽어보자. 시작. I eat lunch at noon. 잘했어요. 그냥 noon 아니야. Noon이에요. Noon. Noon. 운을 조금 천천히. Noon. Okay.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빠밤. Afternoon. Afternoon. 오, noon이 또 나왔어. 근데 앞에 after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나? 뭐뭐 후에, 뭐뭐 뒤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afternoon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noon이 12시였지. 그래서 12시가 지난 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fternoon인 거야. 그래서, teacher, 그럼 12시 1분도 afternoon이에요? 맞아. 12시가 지나면 afternoon, 오후입니다. 자, 발음해볼게요. afternoon. afternoon. noon 부분을 천천히 발음하는 거야. noon. 시작. afternoon. afternoon. 잘했어요. 예문 볼게요. 오, 길어. 우리 천천히 해보자. I play with my friends in the afternoon. 자, 천천히. I play with my friends in the afternoon. 친구들 잘해? I play with my friends in the afternoon. 잘했어요. afternoon.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오, evening 나왔어요. evening. evening. 저녁, 밤이란 뜻이에요. 그럼 몇시 정도예요? 맞아요. 6시에서 한 8시 정도가 약간 저녁, 밤, evening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가 이제 막 지어서 져가지고 하늘이 주황빛, 붉은빛이 돌때 그쯤이 바로 evening이야. 한번 발음해 볼래요? evening. evening. 자, eve, 이 부분을 조금 강세를 둬서 해보자. evening. evening. 그냥 evening이 아니에요. 재미없게 evening 아니야. Evening, evening, 우아하게. Okay,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Homework는 숙제지, 얘들아. 그래서 나는 숙제를 언제 한대요? 저녁에 한대요.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우리 친구들 잘해?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브닝이 가장 기분이 좋은 시간 같아. 우리 TV도 보고, 저녁도 먹고, 이제 조용하게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저녁이 지나면 무슨 시간이지? 그렇죠, 밤이야. 아까 이브닝은 이제 밤이긴 했는데, 이제 해가 막 저무를 때쯤에 밤이었잖아. 나이트가 되면 아예 햇빛이 없어. 완전 깜깜하고 별이랑 달뜰 시간이에요. 자, 나이트. 밤, 야간이란 뜻입니다. 한번 나이트. night. 이거는 짧고 굵게 전체에 강세를 둡니다. night. night. Okay.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go to bed at night. One more time. I go to bed at night. 나는 밤에 잠 자요. 저는 밤에 잠을 자요. 라는 뜻이죠? 자, 읽어보자. 시작. I go to bed at night. 좋아요, 얘들아. Go to bed가 무슨 뜻일까, 얘들아? 잠을 들러 가다라는 거예요. 침대로 가다란 뜻인데, 잠자다란 뜻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재미있게, 신나게 학습할 수 있을까요? 체인트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신나는 챈트타임이었어요. 선생님 혼자 부르게 하면 안 돼. 같이 불러줘야 돼. 선생님 안 그럼 부끄럽잖아. 자, 준비됐다면 drop the beat. Morning, morning, I wake up in the morning. Noon, noon, noon. Noon. I eat lunch at noon. I eat lunch at noon. Afternoon, afternoon, afternoon, afternoon. I play with my friends in the afternoon. I play with my friends in the afternoon. Evening. Evening, evening, evening.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Good job! Night, night, night, night. I go to bed at night. I go to bed at night. Great job! Excellent! 어땠어, 우리 친구들? 챈트 재밌었지요? 와, 좀 숨이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한번 이 흥분을 좀 가라앉아서 퀘스트 타임 한번 가봅시다. Unscramble the words. 무슨 뜻이었어? 막 뒤섞여 있는 알파벳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시간이지요? Unscramble the words.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다구?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어우, 이거 뭐야? 그림에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까요? 어우, 지금 한두 친구가, waking up.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왜냐면 시간을 봐봐. 8시래. It's 8 o'clock.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Morning. 아침이란 시간이죠? Morning. Morning. 어떻게 스펠링을 배열하면 좋을까? 처음에 ᄃ 소리 나오죠? More가 올 거야. 그래서 M, O, R가 오겠죠? More. 그 다음에 ᄃ 소리가 온다. ᄃ 하면은 N이 오자. 그 다음에 잉 소리가 날 거야. 잉잉잉. 그렇다면 ING가 됩니다. 자, 해볼까요? Morning. Morning. 자, 이거를 어떻게 잘 외우면 되냐면 M-O-R 짱 하고 N 외우고 ing, ing 외우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발음해볼까? Morning, morning. 아침은 morning.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빠밤. 이건 뭐예요? 그림을 봐봐. 몇 시래, 얘들아? 10이라고 적혀 있어. It's 10 o'clock. 근데 아침인 것 같아요? 저녁 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고 있잖아. It's 10 o'clock. 그렇다면 밤은 영어로 뭐였지? 야간, 밤. 영어로 night였지요? night. 어떻게 스펠링을 배열하면 좋을까? 느느느. N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it 소리가 올 거야. it. 어떻게 할까? I, 그 다음에 it, G, 그 다음에 H, T가 오면 되겠습니다. 느느느 N과 it 소리가 만나서 N, I, G, H, T, night가 됐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왔어.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요. After lunch, 점심을 먹은 후래. 그 다음에 before evening. 밤, 저녁 오기가 전이래. 그럼 몇 시일 것 같아? 어느쯤일 것 같아? 시간대가? After lunch? Before evening?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맞아, 오후가 돼야 되잖아. 오후가 영어로 뭐였지? 그렇지요. Afternoon이었어요. Afternoon. Afternoon.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Morning. I wake up in the morning.

0: Noon. I eat lunch at noon. Afternoon. I play with my friends in the afternoon. Evening.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Night. I go to bed at night.
1: Yeah, 얘들아,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 월요일인데도 열심히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해준 우리 친구들 매우 칭찬합니다. 얘들아, 행복한 evening 보내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 내 외국인 친구가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Isn't she lovely?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그녀가 사랑스러운가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건지,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면서 자랑을 하는 느낌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사랑을 모르는 나를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현재 시제 의문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태까지 비동사, 일반동사, 현재 시제 배웠고, 부정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배웠고, 뭐뭐인가요? 물어보는 의문문까지 배웠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웬만한 걸 대화할 수 있고, 또 읽고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의문문 복습할 거예요. 부정의문문 뭐였죠? 무엇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의문문, 물어보는 형태로 하는 거니까 무엇이지 않나요? 이렇게 끝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주어 앞에 어떤 것들이 왔는지 기억하나요? 부정의문문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Isn't 주어 뭐뭐뭐 또는 aren't 주어 뭐뭐뭐 하면 무엇무엇이지 않나요? 또는 무엇무엇있지 않나요? 라는 뜻이 됐습니다. Isn't, is not, aren't는 무엇의 줄임말이요? are not의 줄임말이요. 자, 발음 한 번씩 해볼까요? Isn't, 자, isn't, aren't, 자, aren't. 그래서 우리가 isn't 또는 aren't 중에 무엇을 사용할까는 주어의 개수를 보고, 주어를 보고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부정의문문입니다. There are dishes on the table. 자, 그런데 그 탁자 위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 라는 뜻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주어 찾아보세요. 자, there dishes on the table. 아, 여러분이 막 외친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뭐뭐 안나요 말고 there까지 있으니까 있지 않나요 라는 뜻 아니에요? 맞았어요.

선생님이 있지 않나요까지 하는 거 안나요만 봤는데 아 is나 are 중에 뭐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대어를 있으니까 있지 않나요까지 해석해야죠라고 하는 소리가 선생님한테 들렸어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dishes. 자, 우리 sh로 끝나는 단어들 뒤에는 그냥 s 말고 es가 온다는 것도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dishes, es 붙여서 지금 dishes, 접시들이라는 뜻이 단어가 적혔는데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니까 are이 와야 되는데 안나요니까 aren't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aren't there dishes on the table? 하면 그 탁자 위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라는 부정 의문문이 완성되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요. 자, 이번에는요, 동사 원형, 일반 동사에 대한 부정 의문문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적는 대신에 무엇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조동사, do or does. 인데, 우리가 지금 부정 의문문을 복습하고 있으니까, 그냥 does가 아니라, doesn't. 그리고, 누가 아니라, don't. 그래서, do not. Does not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질문이니까 역시 question mark 물음표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엇무엇 하지 않나요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어떤 게 오면 좋을까요? Many people go hiking. 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지 않나요? 부정 의문문인데 이 문장에서 일반 동사 찾으실 수 있나요? Many people go hiking. 네개 중에 동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go. 이 동사 가지 않나요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조동사 너의 도움이 필요해. do, does 중에 어떤 게 올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주어인데. 그렇죠. do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않나요 부정입니다. do many people 아니고요. 가지 않나요라고 하니까 Don't가 와야 되겠죠. Don't many people go hiking? 해서 부정 의문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폈나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문제 출발합니다.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라는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Isn't she lovely? Aren't she lovely? 중에서 어떤 게 와야 되죠? 그녀. 한 명이죠. aren't 썼다. 큰일 납니다. 그녀들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니죠. Isn't she lovely? Isn't she lovely? 해야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Is the cat? The cat is.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with her owner. 의문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양이는 그녀의 주인과 함께 있나요? 하려면 주어가 먼저 와야 될까요? 아니면 비동사가 먼저 와야 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비동사가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비동사, 주어, 그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데 이건 지금 주어가 먼저 왔죠. 만약에 그 고양이는 그녀의 주인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은 The cat is with her owner 하고 마침표만 있으면 맞지만 이건 지금 의문문이잖아요. Is the cat with her owner?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 Do 또는 does the man often 또 골라야 되네요. Visit 또는 visits there. 자, 주어 먼저 찾아오면 The man이네요. The man. 그러면 do랑 does 중에 does 골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often visits 중에서 저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동사 원형 visit가 와야 맞겠네요. So, does the man often visit there? 그 남자는 그곳을 종종 방문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4번 be 또는 are 그리고 there are many stars in the sky.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나요? 그러면 비동사라고 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적어야 되겠죠. Are there 있나요네요.
있나요? 그럼 is there

그러면은 are there 이렇게 해야 되니까 are 을 선택해야 되겠죠. Are there many stars in the sky?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나요? 물어보고 있네요. 자, 5번도 두 가지를 골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 do 또는 does all animals have 또는 has fingerprints? 선생님이 have, has 여기서 막 별표 쳤던 기억나죠? 그냥 s가 붙는 게 아니다. have 수가 아니라 has다. 이런 설명했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는 어떤 걸 골라야 맞는지 한번 봅시다. 주어. 그쵸?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이네요. 복수 주어니까. Do all animals have 또는 has? 자, 우리 do라는 조동사 정하고 뒤에 all animals 주어가 왔네요. 그런데 주어가 단수 복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So, do all animals have fingerprints? 여기도 S가 붙었네요. 모든 동물들이 지문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을지 봅시다. 1번. Is the chef's good at Italian food? 그 요리사들은 이탈리아 음식을 잘하나요? Chefs, S 붙었는데 is가 오는 게 맞나요? 아니죠. is가 아니라 are. 그래서 여기 표시, 이번엔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Is the chefs good at Italian food? 아니고 are. Are the chefs good at Italian food? 라고 고쳐줘야 되겠죠. 2번. People do buy things online. 자, 끝에만 올린다고 다 의문문인가요? 아니죠. People do가 아니라 buy라는 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으면 do나 does가 먼저 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do people buy things online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를 전부 다 표시하고 뭐가 먼저 와요? do가 먼저 와요. 그래서 do 자, 대문자 뒤 그리고 people buy things online이라고 해야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나요?의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3번. Is there not dishes on the table? 그 탁자 위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 하면은 is there 또는 are there? 아니죠. 선생님 말한 것도 틀렸죠. 않나요?라고 했잖아요. Is there, are there 아니고 isn't there 또는 aren't there 이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not이 있어요. 어떻게 바꿔줄까요? 접시들이니까 is there not이 아닌데다가 are로 바꿔야 되고 이 not 의미까지 합쳐서 aren't there이라고 해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aren't there dishes on the table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 not만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This is니까 is도 아니고요. aren't there로 고쳐줘야 맞습니다. 4번. Are there much water in the bottle? 자, 물이 많은 양이 될 수도 있지만 세기 어려우니까 is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나요의 의미니까 is there 또는 are there이지만 water, sugar, air, love 이렇게 셀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is로 바꿔준다고. 했죠. is와 같이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is there much water in the bottle입니다. 있지 않나요가 아니라 있나요니까 그냥 is로만 고쳐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재미있는 word game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의 길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지문, 영어로 보였죠? 그렇죠. fingerprint. 손가락 나오죠? 손가락에 있는 자국이니까 fingerprint. 자, 기쁨. 기쁨. 그쵸? 그쵸. joy. 식물. 피, 피, 피로 시작하는
plant.

0: 다른 different 좋습니다. different F 두 개입니다. 자, 이에요, 이. 그다음에 집중하다. focus. 그렇죠. 집중하다 focus. 여러분들 단어도 열심히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단어들대로 우리가 도착지까지 길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출발.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fingerprint. 자, F I N G R fingerprint. P R I N T까지 왔고요. 두 번째 단어 joy. J O Y plant. P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P L A 어디 있어요? 그쵸, 밑에 있네요. A N T. different 좀 기네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말해줘야 선생님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D I F F 두 개죠. F F E R A R E R E N T. 그쵸, different. 그다음 마지막 focus. F O C U S. 그래서 우리가 출발부터 도착지까지의 길을 이렇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다섯 개의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across, 가로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느긋하게 쉬다. 아, 이거 무슨 단어였죠? 느긋하게 쉬자. R로 시작하는데요. relax 였죠. relax. 선생님 거기 안 써도 우리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쓰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자, 3번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자, 돕다 무슨 뜻이죠? help 였죠. 돕다 help. 근데 도움이 되는이니까 helpful 까지 써주셔야 합니다. helpful. 막다, 덮다. 자, 힌트. 트림 할 때 손으로 덮는 거. cover. 자. 그리고 종류. 종류. 뭐 different와 같이 쓰이면서 다른 종류면 different. 그죠? kind. 상냥한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종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down, 우리 down. 세로, 2번, 정원사. 선생님이 어떤 그 단어의 뜻에 er이 붙으면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직업의 뜻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 정원은 뭐였죠? 영어로? garden. 자, garden. 근데 여기에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er 붙여서 gardener, gardener. 자, 그러면 그 하는 행동 단어에 er를 붙여서 직업이 되는 경우 선생님이 두 가지 더 설명했었는데 힌트! 그쵸? 가르치다, teach에 er를 붙여서 선생님같이 여러분 가르치는 teacher이라는 것도 되고 노래하는 사람 sing에 er를 붙여서 singer, 가수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5번. 비슷한, 유사한, 비슷해요. S로 시작합니다. similar. 자, similar. 비슷한, 유사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채워넣기만 하면 되겠군요. across 1번. 느긋하게 쉬다. relax. 자, 그리고 두 번째가 A인 down, 2번 뭐였죠? 자, 정원사. 한번 발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gardener. 따라해보세요. gardener. 자, 이게 막 굴리는 발음. R이 두 개나 들어가서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gardener. 좋습니다. 자, garden은 정원인데 이 R이 붙어서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라는 뜻이 되네요. 3번 across 도움이 되는 helpful, helpful. 자, 이것도 발음하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여러분, 큰 소리를 해보세요. Helpful. Helpful. 좋아요.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Across 4번 한번 해볼까요? 막다, 덥다. 자, V의 발음을 살려서 발음해 보세요. Cover. Cover 아닙니다. B 아니고 V니까요. Cover. Cover. 여러분 계속 발음하면서 단어를 공부해야 머릿속에 더잘 들어와요. 자, cover across 4번이네요. C, O, V, E, R. 막다, 덥다. Cover. 자, 그리고 6번 할까요? 종류. Kind. Kind. 있습니다. 종류. Across 6번. K, I, N, D. Kind. 자, 마지막 down 5번. 비슷한, 유사한, similar. 이것도 한번 발음해 볼까요? Similar. Similar. 좋습니다. S, I, M, similar 이니까요. I, L, A, R. 자, similar까지 우리 총 6개의 단어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인데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동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알려줄 순 없죠. 우리 Let's Review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복습해볼까요, 단어들? Let's Review!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을 번호 순서대로 모으면 완성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선생님이 이번에는 동물이라는 힌트도 줬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동물 너무너무 궁금하죠?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식물들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의문문. Do you? 뒤에 동사인데.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으니까, 알다, 뭐예요? No. 자, 발음은 no이지만, 뭘로 시작해요? No. 저 K로 시작합니다. Do you know? Know 아니에요? No. 발음은 no입니다. Do you know? Plants like music. 자, 식물들 또한이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문이 아닐 때는 이 단어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To는 T-O가 아니라 T-O-O. O가 두 개입니다. 자, 2번은 O였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침팬지와 고릴라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자, chimps. 침팬지. chimps. 자, 침팬지와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너무 쉽죠? chimps and 그다음에 고릴라. 그런데 고릴라 할때이 알파벳이 두 개예요. 그렇죠? L이 두 개입니다. 고릴라스 할 때요. 자, 발음이 고릴라 한데 L이 하나 아닙니다.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4번은 L이었습니다. 침팬지와 고릴라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어가 chimps and gorillas까지잖아요. 그러면 복수 주어니까 가지고 있다 할때 has가 아니라 뭐예요? have. 그쵸? have. 그래서 5번은 a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알파벳을 모으면 어떤 동물이 되나요? 그렇죠. 정답은 코알라. 선생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동물은 코알라였습니다. 자, C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K로 시작합니다. 코알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알라. 좋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동물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워크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크북 7쪽입니다. 단어들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 먼저 적어야죠. 1번 joy. joy 선생님 표정으로 알수 있는 힌트. 그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웃어야죠. 우리 그첫 번째 유닛이었나요? 첫 번째 유닛 지문 중에서 많이 웃으면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했었죠. 많이 기뻐서 많이 웃어야 합니다. 두 번째, similar. 우리 아까 월드게임에서도 봤던 단어죠? 비슷한, 유사한 이란 뜻이고요. 3번에 unique. 뭐죠? 독특한, 고유의 라는 뜻이고요. probably. 자, 이거 발음 probably 아닙니다. probably. 먼저 한번 발음해주세요. probably. 뜻은 아마도. probably yes, probably not 할 때, 아마도라는 뜻이 사용되죠. express. 자, 어떤 의미 같아요? express. 그쵸? 표현하다. finger. 손가락에 있는 자국. 뭐죠? 지문이었습니다. listen to. 저 무엇무엇을 듣다. The listen to 뒤에 나오는 단어 무엇무엇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말이니까 영어 단어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라다, 성장하다. 저 grow. 이 plant 할때 나왔죠. grow. 선생님이 이미 하나 답을 말해 버렸어요. 이 중에서 어떤 답을 말했을까요? 자, 9번 일단 가겠습니다. 느긋하게 쉬다. 아. 뭐죠? relax. 자, 그 다음에 식물. grow랑 어울린다고 했었던 plant. 그리고 다른, 다양한 하면 different. 그렇죠. different. 자, F가 두 개입니다. different. 발음해 보세요. different. 자, 막다, 덮다. cover. 그래서 우리가 V 발음 연습하는 거 했었죠. cover. 13번. 도움이 되는. 이것도 월게임에 나왔었는데요. 돕다, help인데 도움이 되는이니까 helpful이었고요. 집중하다. focus. 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B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1번. A burp is gas. 트림은 그냥 가스일 뿐이다. 그냥 뭐뭐일 뿐이다. 어떻게 얘기했었죠? 자, 보기에서 두 개의 단어로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죠. Nothing but 뭐뭐뭐 하면 그냥 뭐뭐일 뿐이다였죠. A burp is nothing but gas. 가스일 뿐이다. 2번. Koalas have fingerprints too. 자, 놀랍게도 코알라도 지문을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걸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Surprisingly. 오, 굉장히 기네요. 집중해서 써봅시다. 자, 대문자 S로 시작해서. Surprisingly. Koalas have fingerprints too.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코알라도 지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 Different plants like different of music. 서로 다른 식물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 있으니까 종류라는 뜻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Different kinds. 그렇습니다. Different kinds of music. 4번. Many play music for their plants. 자, 많은 누가요? 정원사들. 우리 garden에 er 붙여서 정원사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정원사들이니까요. gardener에 s까지 붙여서 many gardeners play music for their plants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5번. Listening to music helps them feel 음악을 듣는 것은 listening to music helps them feel 그들의 기분이 더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 나아지게. 어떤 의미를 어떤 단어로 넣으면 될까요? 자,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렇죠. Better. Better 할 때도 T가 두번 들어갑니다. BETTER. Listening to music helps them feel better.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시제 의문문 강의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닛 5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의 퀴즈 빠질 수가 없죠. 그레이스가 Isn't she lovely? 라고 친구가 말했던 것을 그녀가 사랑스러운 가요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로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린다고 했었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말고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Bye, everyone!
1: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2: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렇게.
0: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네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넌데.
1: 그쵸,
0: 이런 느낌이에요.
1: 그쵸.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do you say?
1: 유, 에어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2: Tax,
1: 예,
2: fee.
1: 피.
2: 어,
1: 예,
2: the
1: 그, 빌,
2: electricity
1: 빌.
2: bill.
1: Yeah. You saw? Did you see?

0: 핑크살.
1: 에?
0: 핑크살.
1: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0: What's wrong?
1: 이 more expensive last month.
0: Oh,
1: Yeah.
0: it's higher than last month.
1: Yeah.
0: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Why? Why?
0: Dad
1: Dad?
0: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He
1: TV
0: doesn't
1: always
0: turn it
1: TV
0: off.
1: on?
0: 예.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1: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우,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2: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1: 네네.
2: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1: 그쵸?
2: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1: 아,
2: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2: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1: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2: 대화문입니다.
1: Mm-hmm.
2: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2: 이럴 수
1: 아,
2: 있어요.
1: 이런 느낌.
2: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1: 그렇죠.
2: 이런 느낌일 수
1: 이게
2: 있습니다.
1: 뭘까?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2: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게 고지서니까.
2: Yeah.
1: 전기요금, electricity.
2: 지금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1: Electricity. City.
2: City.
1: City 맞아요?
2: 그 도시에 가고 싶은
1: 예예예.
2: 거잖아요.
1: Electricity.
2: 네.
1: 그 다음에.
2: 거기까지.
1: 여기까지요?
2: 멈추세요.
1: 요금이 없어요.
2: 세이브 했습니다.
1: 택스.
2: 아, 이거는 의역이에요.
1: 아,
2: 네. 자,
1: 그래요?
2: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맞습니다.
1: 맞네요?
2: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그래서
1: 아.
2: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1: 그렇죠.
2: Right? So,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1: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2: 아, 그때
1: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2: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1: 예.
2: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1: 그러니까요.
2: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1: 네.
2: 할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1: electricity,
2: 음흠.
1: electricity.
2: 약간 어렵죠?
1: 어렵네.
2: 강세가 여기 가니까 여기 갈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여기
1: 그러게요.
2: 갑니다.
1: electricity,
2: electricity.
1: electricity.
2: 그렇게.
1: 아, 어려운데요?
2: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1: 음흠.
2: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그게 이거 아니에요?
2: 조금 덜 가서 멈추죠.
1: 그쵸. electric까지.
2: 오케이. electric. electric.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예가 됩니다.
1: 네.
2: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 뭐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이라고 또 하고요.
1: 네.
2: 어떤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이라고도 하고요. 둘다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1: 네.
2: right? bill, 비슷한 게 check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비를 고지서 그 체크는 저 수표인데?
2: 맞아요.
1: 수표.
2: 그런 것도 있어요.
1: 예. 네.
2: 그런데 둘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1: 아,
2: 둘다 쓰지만
1: 쓸수 있어요.
2: 차이가 있습니다. 이 bill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2: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check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you know,
1: bill
2: 음식값 네. 뭐 내라. 네.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책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아. 그럴 때 집에 책이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0: 보조금 같은 게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비율만
0: That's right.
1: 집에서는
0: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1: 네.
0: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이번
1: 네.
0: 달에 뭐뭐 할 거야라고 쓸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0: 그렇죠.
1: exam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So 여기에서 여기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1: 오케이.
0: 네,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1: 맞아요.
0: 영어에서 Don't worry,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All 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l 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1: 응?
0: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라고 여기에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1: 그러네요.
0: 얘기를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나왔어.
0: 그러죠.
1: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0: 오.
1: 오, 이건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0: 오,
1: 예.
0: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네.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1: 디스머스는
0: 하셨는데.
1: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이번 달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1: 아이고,
0: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그러겠네요. 예.
0: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 Last month.
0: That's right. So
1: 그러네요.
0: this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라는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1: 네.
0: Okay? So hire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re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1: 네.
0: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이라고 할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Much.
0: much를 붙였죠.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이라고 얘기를 했죠.
1: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0: 네.
1: 우리는 참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강력해지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억양을 줘요, 또.
1: 그래요?
0: 어머님들도 much higher.
1: 아,
0: Right?
1: 비슷하네요.
0: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요.
1: 맞아요.
0: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1: Smart.
0: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1: Smarter.
0: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은요.
1: Leah is much smarter
0: 그래.
1: than smarter.
0: than 안 해도 됩니다.
1: 예.
0: 비교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1: Strong.
0: 더 강하면.
1: Stronger.
0: 훨씬 더 강하면.
1: Much
0: 그렇죠.
1: stronger.
0: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1: Leah is much smart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0: way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 그때도 알려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0: So this way. is 뭐 it's way higher. I'm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네. 캐주얼합니다. 오케이. 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1: 엄청 짧은데요?
0: 네.
1: 네.
0: 왜인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1: 왜인지 알 것
0: 얘기합니다.
1: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0: 그런 마음.
1: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왜에 해당하는 거? Why?
0: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1: 네, 그래야지 why. 집중이 잘 돼요.
0: 아, 그렇죠. 네.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 것 같다. 정답? 맞습니다.
1: Why?
0: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진짜
1: 알죠.
0: 이유라는 단어 써도
1: 돼요. 저 사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0: 아, 오케이.
1: Reason. 네.
0: R-E-A-S-O-N.
1: Yes.
0: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 다 괜찮아요.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1: 확신 완전 있죠.
0: 나 왜인지 알아요.
1: 나 왠지 알아?
0: 근데 앞에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1: 그쵸.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확신해 하더라도 네.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그렇죠?
1: 또 이렇게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있어서.
0: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은근히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1: I think I know him.
0: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네.
0: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1: Fault.
0: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1: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죠?
1: 네.
0: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1: I think I know him.
0: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faul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러면서 I think I know why.
1: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0: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1: 그쵸?
0: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1: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0: 그렇죠. 지금 왜 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1: 네.
0: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1: 그렇죠.
0: 이래놓고 이제 약간 그런 걸 수 있어요.
1: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on 해놓고. 예.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0: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1: 네.
0: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1: 이것도 부사죠, 선생님?
0: Yeah. Yeah. Always, 부사.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정답? 맞습니다.
1: Yes.
0: A-L-W-A-Y-S. 발음할 때 여러분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R에 가깝게 입 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해볼게요.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0: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네. Right.
0: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네. 사실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1: 아.
0: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0: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1: Leave me alone.
0: Leave me alone.
1: 나 혼자 두지 마.
0: 둬요.
1: 아, 둬.
0: 혼자 둬요.
1: 날 좀 혼자 둬.
0: 그렇죠. Leave me alone하게 leave한다. 그건 떠나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1: 네.
0: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1: 오.
0: 거기서 켜진의 뜻이 되면서 뭔가를 on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1: 켜두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입용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1: 네.
0: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0: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 내 전화기 켜뒀다.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1: I left my phone on.
0: On. Very nice.
1: Oh, yes.
0: I left my phone on.
1: Mm-hmm.
0: 자,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둬.
1: Oh.
0: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그
1: The lights.
0: Yeah. 그럼 어떻게
1: 해요? 자, leave the lights on.
0: That's it. Oh.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해야 하셔야 돼요.
1: Leave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0: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1: 예.
0: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1: 다른
0: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1: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0: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1: 열어둔 채 같다 이런 거 할 때.
0: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열어두다.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버리려고요.
1: Yes.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1: I left my phone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Leave the lights on.
0: Uh-huh,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1: 네.
0: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1: 네.
0: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1: Leave 쓰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Leave it off.
0: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1: Leave it
0: 그러면
1: off.
0: 그러면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둬.
1: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0: 그러니까요.
1: 네, leave it off.
0: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The.
0: Right? 그 TV라고 했죠?
1: 네.
0: Okay. 자, TV라는 게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1: 무슨 차이죠?
0: 아니, a TV. Right? 이런 차,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TV라고 그냥 하면
1: 네.
0: 우리 보통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1: 그죠.
0: TV 앞에 나 더 안 써요.
1: I'm
0: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걸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네네. 실제로 들 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1: 맞아.
0: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1: Yes.
0: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오케이. Okay.
0: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가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0: 기계를
1: TV.
0: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1: Did you see the electric 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3: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Yeah,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1: 네.
0: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에. ing로.
1: 자,
0: we
1: are hiring
0: 더 많은 사람들?
1: Hire.
0: 더 많은
1: hiring,
0: 사람들?
1: Hiring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0: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보죠?
1: 더 more people.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오케이.
1: 예. 아, 멋지 비교급이랑 헷갈렸잖아요.
0: 그거 훨씬이죠.
1: 아, 그렇군요.
0: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네.
0: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1: 네.
0: 너 이번 달 전기 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1: Did you see
0: the
1: electricity
0: bill
1: this month?
0: All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음흠.
0: All right,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1: 아, 이제 나왔구나. 아,
0: 자,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1: Lia is much smarter.
0: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그렇죠. 읽어볼게요.
2: Lia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Oh,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5: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2: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Always TV on?
2: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1: Wow. Wow.
0: Great job, you guys.
1: 네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0: 그렇죠. in이 들어간다는 거.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아.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0: Sure.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얘들아, 내가 누구? 난 세계여행을 좋아하는 바로 대충 레이디. 영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요? 대충 말하면 되죠. 주어랑 동사. 아, 그리고 요즘에 형용사 좀 배웠는데 뭐 형용사 좀 섞어주면 되겠네. 아, 내가 아무튼 그래서 이 형용사와 관련 지어서 한번 문제 하나 내볼게. 맞춰봐. Guess what? 동물을 추측해 보는 거야. It has a big ears. 그리고 it has a long nose. 너무 쉽다. 뭐야? 바로 코끼리. 그래, 맞아. 코끼리. 그런데 놀라운 건뭔줄 알아? 이 elephant가 엄청 똑똑하대. Elephant is smart. 근데 어떤 면에서 똑똑한 걸까? 좀 궁금하긴 한데. 좀 흥미로운 동물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잠깐, 그러면 흥미롭다. 흥미로운 elephant is interested? 이게 아닌가? 그럼 interesting인가? 아, 모르겠다. 아,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요. 우리 대충 레이디를 완벽한 레이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여태까지 배운 형용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용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형용사 주로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어요. 동사에 ing 붙이는 것도 있었고요. 동사에 ed 붙이는 것도 있었죠. 자, 그만큼 우리 형용사가 우리 문장을 다채롭게 하는데 정말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건데요. 자, 형용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형용사는요, 누구랑 절친이다. 명사. 이제는 외워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아,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명사의 모양이나 색깔, 크기, 개수, 성질 등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준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형용사가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특히 여기 다음번에는요, 이 개수와 관련된 형용사가 또 따로 있어요. 자, 이 형용사는 우리가 조금 더 후에 배울 건데, 보통은 명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꾸며준다라는 건 수식한다라는 말이랑 같아요. 어떤 형용사 있느냐? Good, bad, cute, happy, 뭐 이런 형용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 그러면 아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했죠. 어떻게? 이 bridge, there is a strong bridge. bridge는 명사죠. 이 명사 앞에 쓰여서 바로 어떤 브릿지다? 튼튼한 다리. 튼튼한 다리라는 거를 다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명사 앞에서 쓰이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바로 뭐다? 우리 nothing special 이라는 단어 우리 기억하라라고 했죠. 자, thing이나 body,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거. 그리고 body로 끝나는 거. anybody. 그리고 또 뭐였어요? Somebody. 이렇게 끝나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항상 이 명사 앞에서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도 수식한다. They forgot. 그들은 잊었어요. 뭘 잊었어요? Something important. 뭔가 중요한 것을 잊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Important가 something이라는 이 대명사를 어떻게 뒤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꾸며준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명사를 어떻게 보충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느냐, 아니면 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예문 한번 볼까요? These boxes are heavy. heavy라는 거는 무거운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무거워요? 이 상자들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참 무거운 거였구나. 자, 무거운 상자들이네. 이렇게 보충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He made his parents happy. happy는 행복한이죠. 자, 그런데 그는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행복한 거는 누구예요? parents가 행복한 거죠. 부모님께서 행복한 거예요. 아, 지금 행복한 건 누구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목적어로 쓰였던 his parents. 여기 이 his parents가 행복하네?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보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보자가 바로, 아, 이게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구나. 문장에서 보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단어의 쓰임, 이 단어의 역할이 바로 무언가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얘를 보어라고 하는구나. 보어에는 명사도 있고, 아, 형용사도 있다던데.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뭐 간단하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많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장 보면서 독해하면서, 아, 형용사가 이렇게 쓰이는 거였네.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동사 ing형 형용사하고 동사 ed형 형용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사 ing형 형용사, 이렇게 끝에 ing로 붙이는데요. 동사 형태의 끝에가 ing로 들어가면서 뭐 재미있는, interesting, 재미있는, exciting, 흥미진진한, boring, 지루한, 요런 게 있다. amazing, surprising.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해요. 보통은 앞에 주어가 뭐 사물일 때 우리가 이런 동사 ing형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많이 붙여서 문장을 구성하는데요. 그러면 ed는 도대체 언제 붙여요? ed는 이런 감정 표현들이 많아서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주어로 나올 때 I, 보통 사람이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I am tired 또는 I am bored. 지루해. 그 다음에, 내일 현장 체험 학습이야. I am excited. 또뭐 있을까요? 나는 걱정돼. 아, 내일 시험이야. 어떡하지? 내일. 자, I am worried about the test. 나그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바로 나온다. 앞에 주어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는요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무엇 원인이 나온다 그럴 때이 ing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학 문법으로 넘어갈 때아 여기에 ing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ed가 들어가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아 맞아 그때 이랬었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보면 문장에서 이러한 ing형 또는 ed형을 많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주 봐야겠다. 자주 독해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한 문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에서 형용사를 찾아 밑줄을 치고, 자, 문제가 길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많죠. 그럼 첫 번째 뭐 알아? 자, 형용사를 찾아 밑줄 치래요. 그리고 그 형용사가 수식하거나 꾸미거나 보충 설명하는 명사에는 뭐 하래요? 동그라미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Elephants are interesting animals. 자, elephant는 뭐예요? 코끼리죠. 코끼리는

개는 흥미로운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imals 이게 뭐예요? 명사죠. 자, 여기 있는 명사를 누가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형용사 interesting이 꾸며주고 있어요. 우와. 자, 이 형용사가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명사에는 뭐 하고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형용사에는 뭐 하래요? 밑줄을 그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they became tired. tired, ed 붙은 형용사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after finishing the work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볼게요. They, 그들은요, became, 주어의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동사예요. 자, 보통 요런 동사, 뭐, get도 있고요, turn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get이나 또는 turn 같은 거 나올 때, 아,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became 뭐 되는 거냐면, tired.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자, 피곤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 누구예요? 바로 그들. 자, 그들은 어때요? 피곤해졌어요. 언제? 뭐뭐 후에. 뭐뭐 후에 after finishing the work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tired ed 붙은 거 지금 형용사 찾아서 밑줄 긋고 그리고 나서 tired 누가 피곤한데요? 보충 설명해 주는 거 누구예요? 누가 피곤해요? 바로 앞에 있는 주어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아 주어가 피곤하니까 이 피곤한 주어 어디 갔어요? they 이 명사에 우리는 뭐 한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3번 볼게요. They built a strong bridge over the river. 어디까지 우리 먼저 볼까요?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They 주어죠. Built 뭐 했어요? 건설했다, 만들었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뭘, 무엇을? 목적어 필요합니다. A strong bridge. 자, 다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명사 나왔죠. 그런데 어떤 다리? 튼튼한? 다리, 다리를 꾸며주는 거예요. 누가 strong이라는 형용사가 그러면 명사에 우리가 밑줄 긋지 말고 동그라미 치라고 했으니까 bridge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strong이라는 뭐예요? 이 형용사에는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over the river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긴 해요. 자, 지금 over 어디 어디? 위에, 그쵸? over가 위라는 거죠. the river 그강 위로 그러면서 자세하게 지금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건 우리는 형용사에 대한 것만 지금 밑줄 긋고 또 수식하고 있는 명사 또는 보충 설명하고 있는 명사의 동그라미 이렇게 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ou look so sad today. 자, 그럼 today는 뭐예요? 오늘. 그런데 너가 look.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바로 so sad. 슬퍼 보이는 거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you look. 뭐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퍼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sad는 형용사인데요. sad. 도대체 지금 누가 슬퍼요?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인가요? 아, 그렇죠. 바로 you라는 여기 있는 이 명사.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당신이 슬퍼 보인다라는 거예요. 5번, he made his parents happy라는 겁니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만들었어요. 근데 made라는 동사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made는 make의 과거형이잖아요. make 딱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뒤에 뭔가 좀긴게좀 나왔단 말이죠. 자,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만들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하게? 자, 이렇게 두개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무엇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동사, 이렇게 해석하는 동사 또뭐 있어요? help. 누구를 어떻게 도와준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면 우린 설명, 해석을 무엇을 어떻게 하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his parents 나왔고요. happy 나왔는데요. happy라는 형용사 밑줄 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명사는 동그라미 치라고 했거든요.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parents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죠. parents, his parents. 지금 행복한 건 누구다? his parents. 행복하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지금 his parents.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밑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면서, 아, 형용사가 지금 어떤 단어들을 보충 설명하는지, 어떤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 형용사가 어떤 걸 수식하고 있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단수형 주어가 나올 거예요. 붙었죠? 하나. 자, 메뉴 스페셜. 잠깐만. 메뉴는 명사예요? 그런데, 어머, 스페셜이라고 나왔네. 특별한 형용사가 나왔네요. 아니, 여러분, 형용사는요, 주로 명사 어디에서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뉴 스페셜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페셜 형용사 먼저 튀어나와야 되겠죠? 메뉴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바꿔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they thought the movie was excited. 한번 볼게요. They thought 뭐였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The movie was excited. 자, 여기 해석을 보면 그 영화가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어요.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해준 그 원인이 누구예요? 바로 영화죠. 그러면 우리는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가 고쳐져야 됩니다. 자, 여기가 고쳐져야 돼요. 이 위에도 이렇게 네모로 한번 고치는 부분을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가 고쳐져야 되는데 excited가 아니라 어떻게 고친다? excit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ing형 이 형용사를 써 주셔야 합니다. Something is exciting. 뭐가 앞에 있는 주어가 대부분 사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써준다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그러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볼게요. He made everyone angrily. 자, 여기 ly가 붙었네. ly는요, 보통 우리가 지금 배우진 없는데 ly가 붙으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부사로 해석을 해요. 부사라는 거는요, 형용사는 봐봐,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부사는요, 형용사도 꾸미고, 명사도 꾸미고, 그다음에 문장 전체도 꾸미고, 아무튼 꾸며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형용사보다 더큰 범위에서 많은 것들을 꾸며주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사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배워볼 건데요. 자, 3번 볼게요. He made everyone angrily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 나왔고요. Everyone 누구를 어떻게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화나게 만들었다. 여기서 everyone이 화가 난 거야. 모두가 화가 났어야 돼요. 그러면은 화가 나야 되니까 angrily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자, 형용사는 뭐예요? 바로 angry가 되겠죠. 그래서 angrily. ly 붙이지 않고 angry 하게 됩니다. 4번. Did they find strange anything there? 잠깐만요, 선생님. 아까 anything, thing이나 body가 붙으면요, 형용사가 어디 와야 된다? 뒤에 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Did they find? 그들은 발견했나요? 찾았나요? Strange anything? 이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Anything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strange 이상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anything strange 우리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Nothing special 이거 같이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Anything strange there 거기에서 이상한 거 이상한 무언가 발견했나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한 문법을 우리가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디서 찾아볼까요? 바로 선생님과 함께 독해 지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가 만났던 대충 레이디가요. 코끼리가 매우 흥미로운 동물이라고 했어요. 코끼리 엄청 스마트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코끼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장. Elephants hear with their big ears. 주어 찾아볼까요? Elephants, 코끼리들은요, hear, 들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의 중심인 주어와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with가 나왔죠. with는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로라는 뜻이에요. 자, 뭐로? 그들의 big, 큰

0: ears. 그렇죠. 코끼리는요, 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큰 귀로 뭘 들어요? 들어요. 소리를 듣겠죠. 그렇죠. 그들의 큰 귀로 들어요. 자, 그럼 여기는 big은요, ears라는 명사를 앞에서 어떻게요? 수식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can also hear with their feet. 조금 이상해요. 그러나, 귀로만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They can also hear. 자,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동사로 봐야 하느냐? They가 주어고요. can, 뭐뭐 할수 있다. also, 또한, 뭐할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 can부터 쭉 동사 나왔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데요. 위에 문장처럼 with가 또 나왔어요. with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는, 우리 친구들 하나 기억합시다. 전치사는 누구랑 제일 친하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명사 나와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도대체 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나중에. 자, 문장이 이렇게 쫙 길어지는데, 내가 전치사 찾았는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볼수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 내가 같이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은, with their feet. feet은 뭐예요? 다리예요, 다리. 다리 복수형이죠. foot, 발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foot 다음에 feet, 여러 개니까. feet. 뭐로도 듣는데요? 이 발로도 듣는데요. 아니, 발로 듣는다고? 자, 어떻게 발로 듣지?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foot이 발 하나라면, feet은 여러 개 말하는 거죠. 둘 이상의. Their feet are thick. thick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두꺼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발로 들어? 발도 심지어 두꺼워. 자, 그들의 발은요, 어떻대요? 두꺼워요. 두꺼운 건 지금 뭐예요? Their feet. 지금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they can feel small shakes in the ground. 그러나, 그들은요, 뭐할수 있다? feel, 느낄 수 있어요. 뭐를요? small shakes. small이라는 건 작은. 작은 shakes라는 거는 진동을 말해요. 그래서 스몰이 여기 뒤에 나오는 shakes라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feel 느낍니다. 자, 이러한 작은 진동을 느낄 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ground 땅에서. 코끼리가 걸을 때 여러분들 뭐가 생길까요? 엄청 무거우니까 코끼리가 이게 땅이 진동하겠죠. 그런데 이 발이 무엇을 느끼냐면 이 땅에서 이 작은 진동들을 느낄 수 있어요. When another elephant walks far away. 자, when 하면은 뭐뭐 할 때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언제 뭐뭐 할 때. Another elephant. 자, 그러면 another elephant는요. 다른 그한 마리의 코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한 코끼리가요. walks. 걸어요. 걸을 때. 근데 어디서 걸어요? far away. 멀리. far, 형용사인데요. 여기서 far away는 지금 같이 해서 멀리서라고 해가지고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코끼리 한 마리가 걸어요? 자, the ground shakes a little. 자, ground. 걸으니까, 코끼리 무거우니까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어떻게 되죠? 진동해요. a little. 조금 진동해요. Elephant. 자, 여기서 E로 시작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읽었냐면 The Elephant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The Elephant feels this with its feet. 그 진동을 The Elephant, 그 뭐예요? 코끼리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어. 주어가 feels, 느낍니다. 이것을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고 전치사. 명사.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진동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코끼리가요. 진동을 느낍니다. 뭘로 느껴요? Its feet. 자, 그것의 발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끼리들이 여기서 듣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처음에 듣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결국 뭐냐면, 아까 발로 듣는다. 그럼 발로 무엇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발로 진동을 느낀다라는 걸 듣는다라고 hear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 they can also sense. sense라는 건 감지하는 거예요. 또한 느낀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can also sense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동사로 보면 되겠죠? 감지할 수 있어요? A thunderstorm before it comes from far away. 자, 뭐를 감지할 수 있냐면 폭풍우를 감지할 수 있대요. 우와, 어떻게 감지하지? Before it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라는 before it comes from far away. 자, thunderstorm 폭풍우가요. 뭐 하기 전에 comes from far away. 멀리서로 멀리로부터 저먼 곳에서부터 오기 전에 이미 감지를 한다라는 거죠.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Truly, 정말로 elephants are interesting animal. 정말 신기하다, 그렇죠? 사람도 만약에 발로 이 모든 진동을 느끼면서 하면 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모든 걸다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truly, 정말로 코끼리들은요, are interesting. 뭐예요? 흥미로운. 흥미로운 animals. 동물이다. 어떤 동물이다? 흥미로운. 여기 있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애니멀인데 무슨 애니멀? 애니멀? Interesting 애니멀이다. 자, 그래서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볼게요. 글의 밑줄 친 here의 문맥상 의미를 그래서 두개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듣는다. 듣는다라는 거는 무엇이었냐? 아까 발로 듣는다라고 했죠. 아니, 발로 어떻게 들어? 자, 알고 봤더니 이 발로 무엇을 느끼는 거였어요? 아, 이 땅의 진동을 느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느낀다. 땅의 진동을 느낀다. 우리가 feel이라는 동사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폭풍우를 어떻게 한다? 느낀다. 감지한다 라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sense. 그래서 sense 뭐 한다? 이것도 감지한다, 느낀다. 이걸,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문장에서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아, 코끼리는 귀로도 듣는데, 실제로 발로도 듣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문맥상 의미, 우리 친구들이, 아, 꼭그 단어, 그 뜻은 아니지만, 아, 문장에서 이걸 의미하는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2번 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첫 번째, 코끼리는 진동으로 서로 소통한다. 아, 코끼리가 진동을 발로 느껴서, 아, 이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서로 소통한다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코끼리가 가만히 있다가 발로 막 진동을 느끼면서, 배고파? 나도 배고파.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전혀 없었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F. 2번, 코끼리의 발은 두껍지만, 그렇죠. 두껍다, 두껍다라는 거 뭐였죠? 바로 thick. thick이라는 우리 형용사, 두꺼운 있었죠. 그래서 thick.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다. 왜요? 그걸로 바로 진동을 느낄 수 있죠. Far away에 있는 어떤 코끼리가 걸어가는 그 진동. 진동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T라고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독해 지문에서, 아, 형용사가 어디 앞에, 명사 앞에 쓰이면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었구나. 함께 볼수 있었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 형용사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는 오늘 형용사 중에 기억해야 될 거, 특히 이 형용사의 역할에서 ing형 형용사가 그리고 ed형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로 감정 표현이 많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감정 표현의 주체가 나올 때는요. 내가 피곤해. 내가 지금 지루함을 느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걱정해라고 할 때, 이 ED형 형용사 앞에는 보통 그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ING 붙이는 것도 우리 친구들 같이 알아두세요. 네, 오늘까지 우리 형용사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형용사의 쓰임 그리고 역할, 어떤 형태의 형용사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용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더욱더 중요한 내용들 다음 강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강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선생님 만나볼게요. 친구들,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박수 사고.

0: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2: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0: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강의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닛은 마지막 유닛입니다. 즉, 개념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 시제일치의 원칙 배우면서 개념 마무리해 볼 텐데요. 마지막 개념 강의인 만큼 평소보다 더 힘내서 열심히 강의 들을 수 있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will이나 be going to를 활용해서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적은 문장입니다. I will play soccer tomorrow. 나는 내일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적어봤고요. I am going to study English tomorrow. 나는 내일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일의 계획을 적어주면 다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 선생님이 마지막 개념 강의인 만큼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는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배웠다 라는 이 문장에서 이 지다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은 다음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보게 될 예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문이 딱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열공도장 챌린지였지? 하고 체크하고 도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제일치의 원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세 개 다 배웠죠. 시제일치라는 것은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쓰이면 그 시간 부사에 맞춰서 알맞은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는 지금 반지를 끼고 있다. 뒤에 보면은 now, 지금이라는 시간의 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지금이라는 표현에 맞춰서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I am wearing. 반지를 끼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로 쓰였죠.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나는 한 시간 전에 반지를 잃어버렸다 라고 해서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우리가 과거 시제를 써줘야겠죠. lost, 잃어버렸다 라는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제 일치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 먼저 이 문장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로는 now, 지금 nowadays는 요즘이란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를 쓴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am ready to go now. 자, 나는 지금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지금 now라는 시간 부사와 함께 I am ready. 현재 시제가 쓰여 있죠. 자, 두 번째는 I feel great nowadays. 나는 요즘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feel great. 현재 시제로 나의 현재 기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She is playing badminton now. 그녀는 배드민턴을 하는 중이다. 언제요?

now, 지금 이런 식으로 now, nowadays와 같은 표현들로 현재 시제, 현재 진행시제를 쓴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로는 yesterday, 어제, ago는요, 뭐뭐 전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last는요, 지난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then이라고 하면 그때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과는 함께 우리가 어떤 시제를 쓴다? 과거 시제를 쓴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walked to the library yesterday. 어제 있었던 일이죠. 나는 어제 도서관에 걸어갔다. 동사 과거형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James. James는요, help me.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언제요? 4 days ago. 4일 전에. 4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Mary met Harry on the street last Monday. Mary는 해리를 만났습니다. 언제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때도 만났다. 동사를 과거 시제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들과 과거 시제로 문장을 쓰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미래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들, tomorrow, 내일, next는요. 다음, 그리고 later, 나중에 이런 시간의 부사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함께 쓸 때는 우리가 미래 시제로 문장을 맞춰줘야겠죠. 자, 그래서 미래형은 우리가 will이나 be going to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둘다 사실 같은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요. will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주어의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다. Be going to는요, 좀더 가까운 미래의 일이나 어떤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둘다 써도 어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They're going to go to Alaska next month. 자, 그들은 다음 달에 뭘할 계획이다? 알래스카에 갈 예정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are going to, 그 다음에 go, 미래를 표현하는 표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요, I will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언제요? At 6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6시에 그녀를 만날 것이다. 미래 시제로 맞춰주는 거죠. 자, 세 번째, I will show you my album. 나는 너에게 보여줄게. 무엇을? 내 앨범을, 내 사진첩을. 그리고 마지막 문장,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This weekend라고 하면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지금 be going to의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현재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의 표현을 나타내는 부사들과는 미래 시제, 시제를 일치시키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랙티스 1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글이 좀 굉장히 길어가지고 약간 어렵거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을 읽고 시제가 어색한 부분을 몇개 찾는다? 다섯 개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Last Saturday.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언제 있었던 일이죠? 과거 있었던 일이지. 아, 과거의 일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난주 토요일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다 과거 시제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에요. Mia was playing soccer with her friends. 미아는 그녀의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Was playing은 과거 진행형 시제인데요. 괜찮아요. 과거 있었던 일을 그때 진행 중이었던 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at the park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So she kicks the ball and it was rolling toward the street. 그녀는 공을 차요. 그리고 그 공은요 길을 향해서 굴러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she kicks. 자, 이 kick이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네요. 이거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아, 첫 번째로 이 kicks가 들렸구나. 자, 그 다음에 Mia runs after it. 미아는 그 공을 쫓아서 뛰어간다. But a dog was chasing it too. 그런데 개도 그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runs라는 현재 시제 동사가 나와요. runs를 우리가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다. 그쵸?

The dog is ahead of Mia. 그 개는요, 미아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여전히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s가 아니고요.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는 연습해 볼 거예요. Mia laughs. 미아는 웃습니다. When the dog got it first. 자, 둘이 공을 막 쫓아가는데 걔가 먼저 그것을 잡았을 때 미아는 웃어요. 그치? 자, 근데 laughs도 우리가 과거형 동사로 바꿔줘야겠죠? Now.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나오는요, 지금이에요. 자, 다시 어떤 때로 돌아온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Now, 이제 Mia was thinking about that moment. 미아는 그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And smiling. 미소 짓습니다. 자, now니까요, was를 쓰면 안 되고요. 다시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사 다 찾아봤는데, 올바른 형태로 바꿔볼까요? 자, kicks는요, 과거형으로 바꾸면 kicked가 됩니다. Mia kicked the ball. 그리고 run의 과거형은요, 뛰었다, ran입니다. 자, 그리고 the dog is는 과거형으로 was가 되죠. 자, 그리고 laugh, 웃다라는 동사는요, 네, laugh 뒤에 ed를 붙여서 laughed, 웃었다라고 붙여주면 되겠고요. Mia was는 현재형으로 바꾸면 i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동사 다 찾아서 고쳐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은 진아의 계획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림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진아는요, 그녀의 가족과 함께 tomorrow,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외식을 한다. 우리가 밖에서 먹다, 외식하다를 뭐라 그러냐? Eat ou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out이 있으니까 eat out 동사 원형부터 써볼게요. 자, 미래 시제로 쓰면요, 미아, 진아, 미아가 아니고 진아죠. 진아 will이라고 쓰려고 봤더니요, 칸이 좀 많아요. 그러면 아, be going to구나. 자, 진아 is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eat out이라고 하면 진아는요, 내일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죠.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아는요,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언제? Next year. 내년에. 미래 시제로 써줍니다. 칸이 두 칸이니까 will 그리고 동사 원형 study를 쓰면 되겠다. 그쵸? Gina will study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대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아는요, 10 years later, 10년 뒤입니다. 자, 10년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전히 미래 시제인데, 진아는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할 것이다 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will travel.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Gina will travel all around the world 10 years later. 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첫 번째 연습 문제 다 풀었고요. 다음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시제 일치의 원칙 배웠습니다. 바로 시간 부사에 맞춰서 알맞은 시제를 우리가 문장에 써주는 건데요. 자, 그 예외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가운데쯤에 이 Stop to Think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뒤에 나오는 예문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에서는 이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으면서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뭐라 그런다?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 지금 예시로 an interesting book, 흥미로운 책, 이것을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단어는 하나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는요, 몇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단어가 세개 있는 겁니다. 단어 세 개로 형성이 된 구예요, 구. 자, 그래서 이 구도 이름을 우리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An interesting book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뭘까? 어? 흥미로운? 아니면은 책? 책이 중심 단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명사구라고 합니다. 명사구. 나머지 an과 interesting은 이

그럼 우리 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절은 뭐냐? 똑같이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데요. 구는요, 주어 동사가 없었어요. 자,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구, 대신에 주어, 그리고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 뭐가 된다? 절이 됩니다. 그쵸? 한번 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어요. 나는 알아. 무엇을 아냐? That it is an interesting book. 그것이 흥미로운 책이라는 것을 알아. 자, 지금 여기에 또 it, 그것은 is, 이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절이 한 문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절도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요. 자,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중심 내용이 있는 절, I know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그리고요, 조금 덜 중심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이 주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 한마디로, I know, 나는 알아. 그치, 나는 안다가 중심 문장이고요. 근데 무엇을 아는지 그 내용을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종속절인 거예요. 나는 알아. 무엇을? 그것이 흥미로운 책이라는 것을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주절, 종속절이라는 개념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다음 예문에서 볼때 이런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치? 주절의 동사 하나, 그리고 종속절의 동사 하나.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이 둘의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시면 현재시제, 과거시면 과거시제, 이렇게요. 한 문장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주절은 과거인데, 뒤에는 종속절은 현재시제로 나오고. 주절이 현재인데 종속절은 과거고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절에 대한 개념 잡고 가셨죠?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일단 시제일치의 예외 중에서 이 현재 시제 한번 볼게요.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Gina said. Gina는 말했다. 자, 지금 주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종속절로 나눠 볼 거예요. 자, 진아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She goes to bed at 10 p.m. every day. 뭐라고 말을 했냐? 그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대요. 자, 지금 보면요. 주절의 시제는 어떻게 돼요? 진아는 said, 말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쵸? 근데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은요. She goes to bed. 그녀는 잠자리에 든다. 습관을 어떤 시제로 썼죠? 현재 시제.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지만 아무리 주절이 과거의 내용이더라도 만약에 종속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습관에 관련된 말이에요. 우리 습관은요,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배웠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현재 시제로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y said,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절은 과거. 근데 그들이 말한 내용은 뭐예요? Christmas is on December 25th.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 시제로 그대로 쓴다. 그래서 is, 현재 시제로 쓰인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 볼게요. My mom said, 내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That time is money.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속담이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속담은요,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그래서 주절은 과거형이더라도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내용이면 현재 시제로 쓴다. 자,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 지금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과거 시제를 볼게요. 우리 역사적인 사실은요, 무조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로 써줍니다. You will learn. 너는 배울 것이다. 자, 너는 배울 것이다. 없던 시제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너는 배울 것이다. 근데 내가 배울 내용은 뭡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발견한 일은요, 과거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쓴다. 자, 그 다음은요, My teacher says. 나의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현재 시제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That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 broke out, 일어났어요. 언제? In 1950, 1950년에. 그래서, 아, 주절은 미래 시제, 현재 시제더라도 종속절은 역사적 사실이면 뭐에 맞춘다?
과거

쌤 맞춘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정리해 볼게요. 현재 습관,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나 속담은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뭘 쓴다?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주절과 종속절, 시제의 개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practice 2의 연습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the history teacher says, 역사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주절이 나오죠. 주절의 시제는 현재의 시제인데,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은요.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로 써줘야겠죠. 자, the history teacher says that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은 일어났다. Break out을 우리 과거형으로 쓰면요. Broke out이 됩니다. Broke out,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1939년에. 네,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꿔서 써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Aristotle believed.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자, 그는 믿었다라는 과거형으로 지금 쓰였어요. 주절은 과거. 자, 근데 그가 믿었던 이 내용은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불변의 진리. 어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제로 써준다? 현재 시제로. 자, he believed that the earth. 지구는요. 현재 시제로 비동사를 쓰면 is가 되겠죠. The earth is round. 지금 지구는 둥글다라고 그가 믿은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The kid learned. 이 아이는 배웠어요. 아이가 배웠다라는 지금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근데 아이가 배운 내용을 보니까 2 더하기 3은 5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 사실이죠? 그치? 갑자기 2 더하기 3이 10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됩니다. The kid learned that 2 plus 3. 2 더하기 3은,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make 뒤에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요? 이거 복수조 아닌가요? 복수처럼 생겼지만 2 더하기 3을 하나의 계산식으로,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 그래서 s를 붙여요. makes 5. 2 더하기 3은 5가 된다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옳은 표현을 찾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Mom told me. 엄마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 knowledge. 지식은 힘이다.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어요? 지식이 힘이다. 자, 그러면은 지식이 힘이다라는 속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맞춰서 써줍니다. Knowledge is power.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2번 가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 무엇을 안다? Neil Armstrong. Armstrong은 어떤 사람이에요? 달에 착륙한 사람. 역사적인 일이죠. 과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That Neil Armstrong landed. 자, 어디에 착륙했어요? On the moon in 1969. 1969년에 달에 착륙을 했다. 자, 3번입니다. We learned. 우리는 배웠어요. 무엇을요? The sun. 태양이 진다는 것을. 태양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동쪽으로 질 일은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쵸? 그래서 We learned that the sun sets in the west.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재 시제로. 자, 마지막 4번은요. Sora said, Sora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하고 봤더니요. English every day. 영어를 매일 공부한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 습관도 우리 어떤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로. 그렇기 때문에 she studies English every day.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음에 grammar in real life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 대화의 괄호 1번에서 알맞은 동사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소년이 말을 해요. 미나야, 나는 yesterday, 어제 이 네잎클로버를 찾았어.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find가 찾다라는 동사 원형이라면 find의 과거형, found를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화문 마저 읽어볼까요? I found a four-leaf clover yesterday. 자, wow, you are lucky. 너 진짜 운이 좋았구나 라고 하죠. Yeah, it was a lucky day. 맞아,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어. I got a goal in the soccer game. 나는 축구 게임에서 골을 넣었어. My team won. 그리고 우리 팀이 이겼어. It's cool. 멋지다. Do you play soccer every day? 너는 축구를 매일 하니? 라고 물어보죠. 자, 다음으로 이어서 대화문 한번 볼게요. No, I don't. 아니, 그렇지는 않아. Do you like soccer? 너는 축구를 좋아하니? Yes. 좋아한대요. My father, 우리 아버지가 a soccer player,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언제요? In the 1990s, 1990년대요. 되게 옛날에 선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뭘 써줄까? My father was a soccer player. 과거형 동사 wa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녀도 꿈이 있어요. 나도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언제? In the future, 나도 미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요, 여기 3번의 비동사는 우리 미래시제로서 주는 겁니다. Will을 활용해 볼까요? I will be a soccer player in the future. Really? Let's practice together. 진짜 우리 같이 연습하자. Okay, practice makes perfect. 좋아, 연습이 완벽을 만들지라고 합니다. 자, 2번, 3번 잘 적어 보셨죠? 그럼 우리 마지막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 대화가 끝나고 두 학생이 할 일을 영어로 써 보는 건데요. 지금 마지막에 let's practice together. 우리 같이 연습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들은 같이 연습할 것이다. They will practice. 뭘 연습할까요? 축구겠죠. 그렇죠? Soccer 적을까요? They will practice soccer together.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be going to를 쓰고 싶으면 they are going to practice soccer together. 이렇게 써도 알맞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로 배웠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갑자기 어지럽죠? 굉장히 많은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현재 시제와 함께 써야 되는 부사들 골라볼까요?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현재 시제. 자, now, 지금, 그리고요. Nowadays 무슨 뜻이죠? 요즘입니다. 자, 이 부사들은 어떤 시제와 쓴다? 현재 시제와 쓴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세모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go 뭐뭐 전에, 그리고요, yesterday 어제, 그리고 last 지난이란 뜻이죠. 자, 이 부사들은 어떤 시제와 함께 쓴다? 과거 시제와 함께 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Next, 다음, later, 나중에, 그리고요, tomorrow, 내일. 이런 것들은요, 무슨 시제와 쓴다? 미래 시제와 함께 쓰는 시간 부사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리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사들에 맞춰서 알맞은 시제를 일치시키는 연습을 했는데, 자,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다른 경우.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Aristotle believed.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 지금 주절의 시제는요, 어떤 시제? 과거 시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다. 자, 근데 그가 믿은 이 내용은 뭐예요? 바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네모내지진 않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슨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로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제 일치의 예외적인 경우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바로 시제에 맞게 알맞은 동사를 넣는 건데요. 우리는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배웠다. 아까 나왔던 예문입니다. 이 빈칸을 잘 채워서요, 닉네임 27강 열공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널 리뷰 합니다. 문제풀이 하고 마지막 30강이요. 그래서 그때 30강에 미리 여러분이 교환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30강은 교환을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91강입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법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지난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시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3시제, 진행 3시제, 완료 3시제 이렇게 해서 총 4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4주에 걸쳐서 진행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퍼즐로 치자면 시제 퍼즐 하나를 제자리에다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새로운 퍼즐은 또 어떤 퍼즐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정법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어떤 순서로 이제 공부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냐? 단순 조건은 뭐냐? 저 이런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언제나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개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 부분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규칙과 법칙들은 아주 수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이 흔들리면 이후에 등장하는 법칙들도 복잡하고 뭔가가 꼬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도 1, 2, 3, 4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개념이 딱 성립이 됐다. 단순 조건은 뭐고 가정은 뭐다가 성립됐으면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단순 조건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세 번째로는 똑같은 현재 상황인데 가정을 표시할 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 진행시켜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과 가정이 있다면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과 가정도 있을 거고요. 미래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과 가정도 있을 텐데, 자, 시간 관계상 오늘 20분 안에 저희가 다 그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강의가 종료되면 당연히 끝부분에는 마무리 퀴즈가 있겠죠? 퀴즈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가장 중요한 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단순 조건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conditional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가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 저희가 subjunctive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은 단순 조건과 가정은요,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if 알잖아요. if가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사절인데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단순 조건이라고 하고 어떤 라면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해요. 자, 제가 세 가지의 예시를 여러분께 좀 드려볼 텐데요. 자, 한번 좀 이것이 가정인지 아니면 단순 조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좀 해봐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깔끔하게 전부 다 정의하실 수 있다면,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

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단순 조건과 가정의 개념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자, 뒷부분은 다뭐 빼고요. 만일 내가 새라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조건을 한번 제시해 봤어요. 제가 제시한 조건이 이게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대 과학에서 제가 갑자기 새가 될수 있습니까? 될수 없죠. 따라서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라고 하는 이 결과도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조건은 지금 아우 과학적으로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문감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실래요? 만일 그가 건강하다면 이거 세 번째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자, 그런데 뒤에 뭐가 연결되냐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건강하면 아마 매일 아침 그 조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건강하다면 매일 아침 조깅을 할 거야.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매일 아침 조깅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O와 X와 상황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새라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무조건 X예요. 저건 O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새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자, 세 번째 질문 똑같은데 한번 보세요. 뒷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아,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건강하면 매일 아침 조깅을 할 텐데. 에이, 어때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해보면 위쪽의 문장은 팩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건강하면 매일 아침 조깅할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할 거야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것인데 세 번째 문장은 아유 그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면 조깅할 텐데 아유 건강을 잃어서 조깅도 못하고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X로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두 번째 요 아이만 우리가 단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번과 3번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똑같은 if절 안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요 절의 내용이 이런 경우에는 가정이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 조건이란 말이에요. 자, 어때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 떠올려 보세요. 요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우, 건강하면 매일 조깅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건 어때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요런 것을 단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가정의 정의와는 문법 용어로 사용되는 가정의 정의가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들 착오가 있으시면 안 돼요. 국어사전에서는 뭐예요?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해보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그 조건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if절의 조건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단순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아예 없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라면. 자, 이것을 우리가 가정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우리는 이두 가지를 구별해서 쓰고 싶은 거거든요. 이럴 때와 이럴 때를 구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뭘 가지고 구분해서 쓸까요? 바로 동사를 통해서, if절 안에 동사를 통해서 단순 조건과 가정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이라는 사실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건강하면 매일 조깅할 텐데 이것과는 똑같은 시제고 똑같은 문장이지만 분명히 뭔가 표시가 달라져야 이건지 이건지를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동사를 통해서 표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순 조건문에는 직설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설법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설법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직설법을 사용하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쓰는 시제, 구시제 있잖아요. 9시제? 그게 바로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건강하다면 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현재를 나타내니까 현재 동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If he is healthy now.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죠? 왜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건강하면 이렇게 할 거고 건강 안 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정문에는 어때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까지 다 이해되셨으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자 단순 조건과 가정을 우리가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가정법이 왜 필요하냐? 요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으면 그 if절의 내용이 단순 조건인지 가정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차이를 동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가정법이고 자, 다시 한번 단순 조건문에는 직설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자, 우리 단순 조건부터 한번 따져보죠. 단순 조건도 과거에 대한 단순 조건, 현재에 대한 단순 조건, 미래에 대한 단순 조건, 컨디셔널이 시제가 세 개가 있겠죠. 크게 보자면 자, 이때는 어떨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 컨디셔널은 여러분들이 현재 동사로 쓰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해서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죠. 예. 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또 단순 조건문 현재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 따로 이렇게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water freezes, 물이 얼면 이런 얘기죠. 자, freeze라고 하는 단어는 얼다 얼리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니까요. 그런데 현재 동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은 과거에도 얼었고 지금도 얼고 앞으로도 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규칙과 반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사실, fact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물이 얼면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it becomes a soli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olid는 뭘까요? 자, 이것은 고체가 되겠습니다. 자, 고체가 되는 것이죠. 물이 얼면 당연히 얼음이 되니까 고체가 되겠죠. 뭐, 그죠? 자, 이럴 때, 자, 요것은 지금 단순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로 그냥 표시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If he has time now. Now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올 거야. 너를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디가 뭐가 특별해요? 하나도 안 특별하죠.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당신을 거기에서 보기 위해서 올 거고요. 그 사람이 시간이 없으면 안 올 거예요. 이런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정적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싶어졌어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을 나타낼 때 현재 동사를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너 보러 올 텐데 걔 시간 없어서 못 온대 이 얘기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요. 여기다 현재 동사를 지금 그대로 쓴다면 그래서 자 가정법에서는 특별한 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자, 동사를 뭘로 써요, 여러분들? 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동사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now가 왔는데, 요렇게 had가 쓰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 뭐예요?

사람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양쪽의 가능성이 둘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이 있으면 너 보러 올 텐데. 안타깝다, 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뒤쪽에 이제 여기 이제 우드가 와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저랑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여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앞으로 누군가가 가정법 과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법의 과거는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정법으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가정하는 시점은 현재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if I were a bir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정법 과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all in one 팁으로 드렸는데요. 가정법 동사에서 가정법 현재를 나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비동사는 무조건 were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영어의 구어체에서는 뭐 was를 쓰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학교 문법에서는 여러분들 were만 쓰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오, 이거는 수의 일치가 이상하다. I 다음에 was가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무조건 여기에다가 were 이렇게 쓰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과거 동사를 만약에 썼잖아요. 과거 그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때요? 주절의 내용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주절에는 뭐가 오는 게 맞아요? 주어 다음에 미래를 표시하는 표현들이 오는 게 맞다. 그런데 자, 여기에 동사가 실질적으로는 현재를 가정하지만 형식적으로 과거 동사를 썼듯이 여기에도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한 미래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과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미래도 과거형이 있어요. 그래서 would를 쓰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should나 could나 might도 쓸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사실은 미래적 개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쓸수 있는데, 요건 제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뭘 써요? 네. 자, 요렇게 would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단순 조건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문이다. 자, 가정문이다라고 하는 증명은 어떻게 하죠? 바로 요걸로 하는 거예요. Now를 썼는데, 과거동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가정문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뒤쪽에 요 자리에 동사 형태를 골라라라고 하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이 올 텐데 말이야.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럼 should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와야 되는 건데, 너한테. 너를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고요. could는요.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올 수도 있는데.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would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조건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의 가능성. would, 자, would부터 마이트까지 점점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있으면 너에게 올지도 모르는데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이 문장까지 자, 우드가 오는 거 보고 확인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럼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현재 상황을 가정하면 과거동사로 써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에서 사용하는 건 뭐죠? 그건 그냥 단순하게 직설법 쓰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비동사의 형태는 were만 쓴다 그랬죠?

0: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가정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이해 잘 되셨을 거고요. 자, 필요한 부분들 정리 잘 해서 내일 또 반복 연습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둬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뉴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논픽션 책을 이어서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논픽션이라고 하면은 비문학이잖아요. 아무래도 문학은 스토리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기도 하고요. 막 기승전결 반전도 있고 확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논픽션은 어려워. 너무 단어들이 친숙하지 않아.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따분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읽는다면 논픽션도 괜찮네? 읽을만 하네? 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름은 무슨 맛일까? 라는 구름에 대한 뭔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선정하면서 구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 친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겠다. 물론 마디하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름에 대해서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실수하는 보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제가 콕콕 짚어서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4 Stormy Weather.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The cloud grows dark.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The water drops fall when they are heavy enough. They can fall as rain. If it is cold enough, they can fall as ice or snow.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2: Water cycle. Water evaporates. Water vapor condenses. Water drops fall.
0: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논픽션 책도 가볍게, 너무 무겁지 않게 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휘군들, 왜냐하면 픽션에서 안 보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가볍고 그리고 읽기 좀 좋은, 평소에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책들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Chapter 4, Stormy Weather. 폭풍우 날씨입니다. 우르르 쾅쾅!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때때로 이따금씩 the drops, drops라고 하면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 이런 작은 물방울들, 어디에 있는 물방울이냐면 in a cloud,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은 join together, join이라는 것은 이렇게 뭉쳐진다, 합쳐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합쳐집니다.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이 아주 작았는데, 정말 작았는데, 합쳐지니까 조금 커지고, 또좀 커지고, 또좀 커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 물방울들은 combine into heavier drops. 그리고 이제 combine 된답니다. combine이 뭐겠어요? 결합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fun reading tips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bine. 딱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그 팁을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내가 아는 거네 라는 느낌이 바로 그런 말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물방울들은 결합합니다. into heavier drops 더 무거운 물방울들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합쳐지니까요. the cloud grows dark 그리고 나서 그 구름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구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이제 구름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햇빛이 어떻게 됩니까? cannot pass through. 그것을 그 구름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의 fun reading tips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이네요. fun reading gramma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실수하는 보어의 사용법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영어 쓰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는가? 말하기를 할 때, 흔히 이렇게 나오는 실수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어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어라고 합니다. The pizza tastes delicious. The pizza tastes delicious라고 하면, 피자는 맛있다가 되겠죠. 맛있는 맛이 난다. 맛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피자가 바로 delicious 한게 되겠죠. 보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것이 보어인데요. 저기 앞에 있는 저 피자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럼 맛있다. 맛있는이잖아요. 그럼 뭐가 맛있냐는 거죠. 테이스트가 맛있는 게 아니라 바로 피자가 맛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피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되겠죠. 그다음 밑에도 한번 볼까요? She's a lawyer. 그녀는 a lawyer. 변호사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저기 앞에 있는 she라는 것이죠. 그래서 she가 곧 lawyer이다. 주어인 she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He broke the window.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창문을 깼다. 그가 곧 창문입니까? 창문이 그를 보충 설명해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깼죠. 그가 공을 던지든 이렇게 지나가서 쿵 부딪히든 아니면 일부러 깨는 사람 잘 없지만 어쨌든 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윈도우는 he라는 사람이 행동을 해서 나타난 그 대상, 그 동작이 미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윈도우가 he랑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다르죠. 그는 사람이고 윈도우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reak를 한, 즉 broke죠. 여기선 과거형이니까 broke를 한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문장이 또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그는 창문을 깼다이지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창문이 깨졌다도 괜찮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를 제가 예전 강의에서 보여드렸었죠. 이 여기 있는 이걸 목적어라고 하죠. 이 목적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서.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by him. 창문이 깨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내용상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물론 약간의 어감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delicious와 a lawyer은 보어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위치는 똑같아 보이죠. The pizza tastes delicious. 여기도 보니까 동사 taste 다음에 delicious가 왔네. 그다음에 broke 다음에 the window가 왔네. 이 보어와 목적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유사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문장을 the pizza tastes deliciou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보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쓰진 않았지만 마치 이게 아, 뭔가가 수동태랑 혼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pizza was tasted delicious. 이런 문장들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보어가 있는 문장은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PP 수동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것은 보통 지금 여기 있는 이두 문장 기준으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이런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즉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was pp 같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the pizza was tasted delicious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0: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그래서 이제 그 구름이 점점 더 회색빛이 되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구름이 the cloud, 구름이 carries, carry라는 것은 운반하다라는 것이 되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운반하게 됩니다. 많은 물을 운반하게 되고요. The water drops fall.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방울들이 fall, 떨어지게 됩니다. When they are heavy enough. 그럼 언제 떨어지냐면 가벼울 때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구름에 하늘에 둥둥 떠 있었는데 When they are heavy enough. 어떻게 될 때요? 그 물방울들이 충분히 무거울 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비가 오는지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4 Stormy Weather.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The cloud grows dark.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The water drops fall when they are heavy enough.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y can fall as rain. 그래서 그 물방울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로써 떨어지냐면 비로 떨어집니다. 이제 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If it is cold enough.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변수들이 있겠죠. 비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 하늘에서 구름 안에 있었던 물 입자들이 너무 차가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둔 것이죠. If it is cold enough. 충분히 차갑다면 they can fall. 그 물방울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As ice or snow. 얼음이나 혹은 눈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얼음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박이 될 것이고요. 눈으로 떨어지면 눈이 되겠죠.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Clouds는 뭐냐면 구름들이 되겠죠. 구름은 form, 형성이 됩니다. As part, 부분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무엇의 부분이냐면 of the water cycle,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의 일부분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물의 순환에 우리 자연에서 물이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으로서 그한 과정 속에서 구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름이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것이겠죠.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이것은 is the process. 아까 전에 제가 말을 한것 같은데요. process라는 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무엇의 과정이냐면 of water, 물의 과정이죠. 물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그래서 물이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의 형태로부터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그 과정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ater cycle, 물의 순환입니다. 물 순환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이십니까? 잘안 보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water evaporates. 요걸 먼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 보니까 water evaporates라고 되어 있는데, evaporate이라고 하면은 바로 증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ater evaporates, 증발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 증발하게 되겠죠. 쭉쭉쭉쭉 증발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ater vapor condenses. condense라는 거는 응결되다, 뭉친다라는 것이 되겠죠.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름이나 물방울을 서서히 형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간 과정입니다. 지금 제일 좌측에 있었던 water drops fall.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이런 물방울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나 아까 전에 나왔던 우박이나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y can fall as rain. If it is cold enough, they can fall as ice or snow.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2: Water cycle. Water evaporates. Water vapor condenses. Water drops fal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ombine. Combine.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Cycle. cycle.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Process. Process.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Condense. Condense. Water vapor condenses to form morning fog. Evaporate. Evaporate. Water evaporates faster on hot, sunny day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by라는 것입니다. by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숫자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라는 것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 중에 숫자 2, 즉 by가 들어가는 단어 바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죠. bicycle. bicycle이라고 하면은 by, 숫자가 2가 있는데 cycle, 즉 circle, 원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전거가 됩니다. 두발 자전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또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책 속에 있었던 그 combine이라는 단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 combine이라는 단어가 있죠. combine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일단 come으로 시작해볼까요? come은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together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함께. 그러면 bind에 보니까 bi가 있죠. 그래서 함께 두 개를 뭉친다라는 거예요. 아, 느낌이 오죠?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걸 함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결합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combine, 결합하다, combine, 결합하다 10번씩 쓰고 20번씩 쓰고 그렇게 외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두 개가 결합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함께 두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결합하다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쉽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bilingual이라고 돼 있네요. bi는 숫자 2가 되겠죠. lingual이라고 하면 이 lingual이라는 것은 바로 language, 언어. 지금 저는 우리말, 모국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지금 이 언어는 바로 영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언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약간 원래는 language인데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하면 lingua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bilingual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가 책 속에서 접하는 교과서에서 접하는 그리고 단어장에서 접하는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잘라서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어쩌면은 그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나 이 단어 정말 안 외우죠. 바일링고 이게 두 개 언어를 할 줄 아는 이거 매일 봐도 매일 나는 잊어버리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떨 때는 단어를 잘라서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가 이라는 의미고 링고월이 언어이구나. 이 두 개의 언어를 하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어 단어들이 덜 헷갈리고요. 훨씬 더 이 의미가 더 와닿으며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매일 골라서 영자신문 그리고 영어뉴스를 읽고 들을 때꼭 알아야 되는 비법 그리고 표현과 패턴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고 읽어보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today's topics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토픽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라고 되어 있군요. 뭐, pose란 단어는 종종 나옵니다만,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라고 할때쓴 표현이죠. 자, 바로 인구 감소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의 threat,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2: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0: 아무래도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좀 듣기에 소홀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오늘도 중요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Today's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Shrink.
2: Shrink.
1: Population.
2: Population.
1: Pose a threat to.
2: Pose a threat to.
1: Counter.
2: Counter.
0: 역시 청취에 있어서는 청취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Shrink. Shrink, 줄어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인구가 줄어들 때도, 그리고 경제의 규모가 줄어들 때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Population, 인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한국의 인구라고 할 때 South Korea's population,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Pose a threat to something, 혹은 somebody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 threat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pose a danger 혹은 pose a risk 라고 하면 위협을 제기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위험이 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pose damage to 라고 하면 어디에 피해를 끼치다. 참고로 damage는 추상명사였습니다. 관사가 붙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counter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복싱 할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맞받아 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대응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이제 이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이때 중요한 것이 인구라고 하는 population 앞에 어떠한 형용사가

와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제 shrink란 단어를 동사가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쓰인 건데요. 줄어들고 있는 인구, 그리고 rapidly aging population,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우리말로는 둘다 명사로 번역하는 것이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0: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이 경제에 피해를 유발한다라고 하는데요. South Korean government, 현재 정부가 하나잖아요, 그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이기 때문에 The South Korean Government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렇게 복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정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대 여러 정부가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decline이라는 단어를 썼군요. 앞에 나왔던 shrink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피해서 쓴 건데요. 바로 한국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아, 중요하군요. More young South Koreans란 얘기는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stay single. 요거는 독신이다라는 얘기죠. 미혼이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미혼을 선택했다. 즉, 비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stay single 아니면 remain single이라고 하면 그냥 독신인 거죠. 현재 심리는 모릅니다. 그냥 현재 상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choose to stay single이라고 하거나 stay single by choice라고 하면 그거는 비혼을 선택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더욱더 많은 젊은이들이 비혼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겠고 비혼을 선택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more 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2: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0: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10 years on from Fukushima in Japan. 10 years on, 5 years on이란 얘기는 어떤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이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일본의 쓰나미 발생으로부터 10년 흘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해저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 쓰나미 역시 발생했죠. 그 피해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Ten years on from tsunami in Japan.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leaving around 20,000 people dead or missing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2: 10 years on from tsunami in Japan.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leaving around 20,000 people dead or missing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지명도 나오고 조금 어려운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막상 들으려고 할때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도 뉴스 키워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Devastate.
2: Devastate.
1: Missing.
2: Missing.
1: Meltdown.
2: Meltdown.
0: 첫 번째 단어는 사건, 사고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나올 때안 나오지 않는 단어. Devastate 이란 단어죠. Devastate. 완전히 파괴하다, 초토화시키다. 거의 이런 문맥에서는 99%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큰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동사입니다. Missing. 많은 우리가 오역하는 부분이죠. 실종되었다라고 하니까 be missed.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Missing이란 말 자체가 실종된이라고 하는 형용사라는 거꼭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Meltdown. 녹아서 흘러내린 거죠. 원자로 용융 사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가 있는데 그 로심이 고열로 녹아 흘러내리는 사고를 melt down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나아집니다. It has been 10 years. 당연히 since가 나오겠군요. 다음 상황 이후로 이미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죠? 2011년과 2021년이니까요.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0: 라고 되어 있는데요. devastated, 초토화시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큰 피해를 입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또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가 wreak havoc on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wreak havoc on 이것도 devastated, 큰 피해를 입히다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쓰나미가 발생해서 일본의 일부 지역을 초토화시킨 크나큰 피해를 안긴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이 쓰나미로 인해서 living around 20,000 people that are missing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leave, 그 다음에 somebody, 형용사, 이렇게 쓰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구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쓰나미로 인해서 2만 명가량, 숫자 앞에 around, about, approximately, roughly, 딱 대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2만 명가량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혹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이렇게만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Power plant 발전소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 용융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en years on from tsunami in Japan.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leaving around 20,000 people dead or missing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2: 10 years on from tsunami in Japan.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leaving around 20,000 people dead or missing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0: 자,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입니다. 사건 사고가 나올 때 100%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알아두시면 편한데요. 사건 혹은 사고로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할 때 신문에 항상 나옵니다. 참고로 사건, 사고, 뭐가 차이 나는 부분일까요? 사건은 우리가 incident이라고 하고요. 사고는 accident이라고 하는데요. 그 차이점은 사람의 의지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연발화인 경우에는 사고죠. accident라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방화를 냈으면 그거는 사건이죠. incident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개는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패턴의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주어로 나올 때 예를 들면 그게 쓰나미가 되었든 earthquake, 지진이 되었든 killed 몇 명 and injured 몇 명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직접적으로 kill과 injure 혹은 wound란 단어를 동사로 써버리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사건, 사고 이후에 leave somebody killed 혹은 dead and somebody injured or wounded. 이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같은 의미를 각각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 이후에 동사를 바로 쓸 것이냐 아니면 leave somebody 다음에 형용사를 쓸 것이냐 그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accident blank more than 10 people blank and dozens more bla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The accident left more than 10 people dead or killed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겠고요. And dozens more injured or wounded. 그래서 오늘 이 패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The accident left more than 10 people dead and dozens more injured.
2: The accident left more than 10 people dead and dozens more injured.
0: 오늘의 표현과 패턴 두 번째는 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나올 때마다 사망자와 사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사망자를 the death toll이란 말로 씁니다. The number of deaths란 말이 되겠고요. 사상자는 casualties라고 복수 쓰게 되는데요. 이때 사가 사망한 분들을 그리고 상을 부상한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사상자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할 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The death toll 혹은 the number of deaths continues to rise 라고 한다면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The death toll continues to rise.
2: The death toll continues.

0: continues to rise.
1: So, 이번에는 Part Being an Actor Yourself라고 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직접 내가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또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Women Opting Out of Marriage. Opt라는 말이 선택하다라는 말이고요. 보통 그 다음에 Opt for냐 아니면 Out of냐 이 두 개의 전치사가 나옵니다. Opt for something은 뭐뭐를 선택하는 거고요. Opt out of는 뭐뭐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여성들, 다시 말하면 비혼을 선택한 여성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결혼한 여성들이 가사 육아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한다는 소위 여전한 기대 때문입니다. 아, 이런 말 의외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라고 할 때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할 때 셋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씁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The number of people who blank, who blah blah blah is growing이죠. 가장 보편적으로 The number is growing이라는 표현인데요. 문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뒷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어가 가분수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동사는 그냥 is growing. 조금 지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것이 이거죠.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blah blah blah. 그러니까 a growing number of people 이때는 복수 써야 되겠죠? are doing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요즘에 조금 보편적인 추세고요. 이것도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을 다 잘라내고 more people are doing something. 그냥 a growing number of를 more 요 한 단어로 바꿔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뭔가를 늦추다, 연기하다 라고 할 때 delay 그리고 postpone 이라는 동사를 쓰니까요. 이러한 말들을 조합해보면 아, 여기 하나 더 있군요. 포기하다, give up 그리고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forgo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A growing number of women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 blank marriage 뭐가 들어갈까요? 늦추거나 포기하다 postponing 혹은 delaying or foregoing marriage. postpone, 연기하다, forgo, 포기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give up을 쓰게 되면 on을 붙여주시면 돼요. give up on marriage. 그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군요. 자,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그만두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가사 육아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가사는 housework, house chores. 그리고 육아는 childcare. 자, 떠맡다라고 할 때 take responsibility for, 책임을 지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because married women are still typically expected, 여전히 전형적으로 이런 기대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to blank housework and childcare. 이번엔 알겠죠?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다시 말하면 1차적인, 거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전한 기대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2: A growing number of women around the world are postponing or foregoing marriage because married women are still typically expected to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housework and childcare.
3: A growing number of women around the world are postponing or foregoing marriage because married women are still typically expected to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housework and childcare.

0: 자, 오늘도 우리가 세계 속의 이야기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역시 오늘도 Today's Expressions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1: Pose a threat to.
2: Pose a threat to.
1: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2: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1: Nuclear power plant.
2: Nuclear power plant.
1: Cause a meltdown.
2: Cause a meltdown.
1: Choose to stay single.
2: Choose to stay single.
1: Postpone or forego marriage.
2: Postpone or forego marriag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나의 그래머 코치 기초편, 오늘은 27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부정문,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오늘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한번 쭉 훑어봐야죠. 먼저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비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그래서 be not. Be not.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비동사 am을 쓰면 am not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줄임말이 따로 없습니다. is not이라고 할 때는 줄여 쓸 수가 있는데요. 줄임말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더라? not에서 o를 빼줄 건데요. 이 자리에 o가 있었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점을 콕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sn'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are not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지워주고 그 자리에 점콕 찍어주면 돼요. aren't, was not 이번에는 과거형인데요. was not 마찬가지로 not에서 오를 빼주고 점콕 찍어서 wasn't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were not not에서 오를 떼고 점콕 찍어서 weren'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비동사 뒤에 not을 적어준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 때는요, 비동사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주어의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be 주어 이 형태로 의문문을 적어주죠. 예를 들어서, is he your friends? 자, 여기서는 주어가 he,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를 써줬어요. Is he your friends? 하면 그는 너의 친구이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응, 맞아라고 할 때는요, yes, he is. 역시 대답에도 비동사를 활용해줘요. 아니라고 할 때는요, no, he isn't.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Are they busy these days? 그들은 요즘 바쁘니? 라고 하는 문장이죠. 이번에는 주어가 they니까 비동사 are를 써줬습니다. Are they busy these days? 답변 뭐라고 해요? 똑같이 비동사를 활용해줘요. Yes, they are. 혹은 no, they aren't. 이렇게 답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살펴봤습니다. 일반 동사는요,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누구의 도움?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습니다. 먼저 부정문부터 볼 건데요. Don't, doesn't, didn't를 써주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서 부정문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pet cats. 나는 애완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 이때는요, 주어가 I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이니까 don't를 써주고 like 동사 원형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n't가 아니라 누구 써야 돼요? doesn't를 써야 돼요. 그래서 he doesn't 써주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have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He doesn't has.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원래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has로 쓰는 게 맞다라고 배웠는데요. 부정문에서는 doesn't를 앞에다가 써주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doesn't has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She didn't get a good grade in history. 그녀는 역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어는 she이고요. 과거의 일 이야기할 때는 didn't를 붙여줍니다. didn't 쓰고 그다음 동사 원형 get 써서 부정문을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는 don't, doesn't, didn't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다음 의문문 볼 건데요. 의문문에서도 do, does, did의 도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어 앞에 do, does, did를 써주고, 그 다음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o they take a bath every day? 그들은 매일 목욕을 하니? 라고 하는 문장이죠. 이때 주어는 they입니다. they는 3인칭 복수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do를 썼어요. 그리고 they 뒤에는 take, 동사 원형을 적어주었습니다. 응, 그들은 매일 목욕해. 어떻게 대답해요? Yes, they do. 이번에는 비동사가 아니라 do, does, did를 활용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No, they don't. 아니, 그들은 매일 목욕하지 않아. 이렇게 써주면 돼요. Does your little sister like dolls?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때는 does의 도움을 받습니다. Does 주어, 그 다음 동사 원형 like를 써줬죠. 너의 여동생은 인형을 좋아하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응, 좋아해. Yes, she does.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질문할 때는 your little sister 이라고 주어를 적어줬지만, 대답할 때는 이 주어를 받아줄 수 있는 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해 주세요. No, she doesn't. 마찬가지로 no, she 라고 쓰고, 그 뒤에 doesn't 라고 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Did you enjoy your Christmas holiday? 너는 너의 크리스마스 휴일을 즐겼니? 이번에는 과거의 일을 물어보는 거라서 did의 도움을 받았고요. 주어 you 써주고 enjoy는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었습니다. 대답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질문에서는 you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고 해야 되니까 yes, I did 혹은 no, I didn't. 요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단어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단어의 뜻을 쓰세요. 1번, fool. fool. fool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명사이고요. 2번, secret. secret. secret 역시 명사예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3번, trip. trip. 자, 이것도 명사네요. trip은 뭘까요? 여행이란 뜻이죠. 여행이고요. 4번, electricity. electricity. 자, 요것도 명사입니다. 전기라는 뜻이에요. 전기. 5번, activity. activity. 자, 여러분 같이 따라 읽고 계시죠? 따라 읽어야 돼요. 요것도 명사인데요. 뜻은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6번, traffic rule. traffic rule. 요것도 명사입니다. traffic 하면 교통이고요. rule 하면 규칙, 법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교통법규가 되겠죠? traffic rule, 교통법규입니다. 7번, exciting. exciting. 자,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exciting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흥분시키는 이런 뜻이에요. 8번, circle. circle. 자, 요거는 명사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9번, afraid. afraid. 형용사입니다. 뭘까요? Afraid는 무서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10번의 bill. bill. 자, 요거는 명사인데요. 계산서, 청구서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11번 shy. shy. 요거는 형용사예요. 뭘까요? 부끄러워 이럴 때 shy 수줍어하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12번 holiday. holiday. 명사입니다. day가 붙어 있죠. 휴일을 holiday라고 해요. 휴일. 13번 lazy. lazy.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lazy 하면은 게으른 이란 뜻이에요. 14번 vacation. vacation.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때이 vacation을 쓰는데요. vacation은 명사이고요. 휴가 또는 방학이라는 뜻입니다. 여름방학이면 summer vacation, 겨울방학이면 winter vacation 요렇게 쓰겠죠. 15번 fresh. fresh. 자,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fresh 하면은 신선한 이런 뜻이에요. 16번 war. war. 명사입니다.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전쟁이란 뜻입니다. 전쟁. 17번 delicious. delicious. 다시 한번 delicious. 맛있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18번 peace. peace. 자, 앞에서 봤던 war의 반대말이에요. peace는 평화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19번 interesting. interesting. 요거 우리 exciting 앞에서 본 단어하고 비슷한데요. interesting 형용사고요. 재밌는, 흥미로운 요런 뜻입니다. 20번 square. square. square이라고 하면 사각형을 말해요. 얘는 명사겠죠? 21번 weather.
weather, 쟤는 명사입니다. 날씨라는 뜻이에요.

22번 storm. storm. storm은요, 폭풍우라는 뜻이에요. 명사입니다. 그다음 23번 medicine. medicine 역시 명사이고요. 약이라는 뜻이에요. 24번 brain. brain 얘도 명사입니다. 뇌라는 뜻이에요. 25번 machine. machine. 자, 이것도 명사인데요. 기계라는 뜻이에요. 기계. 26번 memory. memory. 이것도 명사입니다. 기억이란 뜻이에요. memory는 기억 또는 기억력도 됩니다. 27번 coin. coin. 요거는 명사이고요. 동전이라는 뜻이에요. 28번에 pool. pool. 자, 요것도 명사입니다. 수영장이란 뜻이에요. 29번 childhood. childhood. 자, 요것도 명사입니다.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30번 earthquake. 이것도 명사네요. earthquake 하면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30개의 단어들까지 복습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B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부정문으로 만들 때 비동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요? don't 또는 doesn't 또는 과거라면 didn't를 쓰고 나서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부정문을 쓴다라고 했죠. 자, 요걸 기억하면서 문제 들어갈게요. 1번, I'm afraid of snakes. 나는 뱀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am 비동사가 이렇게 I하고 같이 줄여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not을 적어주면 되겠죠. 어떻게요? I'm not afraid of snakes. 나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My sisters are shy around others. 내 여동생들 혹은 나의 언니 누나들 이렇게 해도 다 괜찮습니다. 내 여동생들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수줍어한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때 동사는 뭐예요? are 비동사가 쓰였죠. 자, 이번에도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are not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are not 줄여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어떻게? aren't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y sisters aren't shy around other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We were at home yesterday. 우리는 어제 집에 있었다. 이번에는 비동사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비동사는 현재든 과거든 항상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적어서 부정문 써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요? We were not at home yesterday. 혹은 were not을 줄여서 We weren't at home yesterday.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제 집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Sean eats bread for breakfast. Sean은 아침으로 빵을 먹는다. 이번에는 동사가 뭐예요? eats. 자, 먹는다 일반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Sean 3인칭 단수죠. 그러면 부정문 어떻게 써줘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n't, doesn't, didn't 중에서 지금 시제, 현재죠. 왜요? 이제 s를 붙였잖아요. 예,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현재형 이제 s를 붙여서 적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 만들 때는 doesn't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Sean doesn't 쓰고 그 뒤에 it's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 원형 써주셔야 되죠. Sean doesn't eat bread for breakfast. Sean doesn't eat bread for breakfas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Sean은 아침으로 빵을 먹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도 해볼게요. Tim and I played tennis together yesterday. 팀과 나는 어제 함께 테니스를 쳤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동사가 뭐죠, 여러분? 동사는 played. played입니다. 일반 동사에 과거형이 쓰였어요. 그럼 이번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didn't. didn't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played라고 하면 안 되고요. play 동사 원형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Tim and I 그 다음에 didn't play tennis together yesterday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팀과 나는 어제 함께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6번 Nicole did very well on the

0: last exam. 니콜은 수학 시험에서 매우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did가 쓰였는데요. 자, did는요, 뭐뭐 하다의 과거형, 뭐뭐 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did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정문 만들 때는 didn't를 써주니까요. didn't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did의 동사 원형은 do니까 didn't do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Nicole didn't do very well on the math exam. 니콜은 수학 시험에서 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7번. We went to the lake last weekend. 우리는 지난 주말에 호수에 갔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갔다라고 했죠. went는 고의 과거형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역시 didn't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did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줘야 돼요. didn't went 하면 돼야 한대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didn't 뒤에는 go 이렇게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겠죠? 어떻게요? We didn't go to the lake last weekend. 우리는 지난 주말에 호수에 가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8번. Michael follows the traffic rules. 이거 우리 오늘 배운 단어다, 그죠? Traffic rules 하면 교통 법규들이 되겠습니다. S가 붙었으니까 복수형이 됐네요. 마이클은 교통 법규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동사는요, follow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었습니다. 그쵸?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니까 부정문 만들 땐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oesn't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doesn't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돼요. follows가 아니라 follow 동사 원형으로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Michael doesn't follow 그 뒤에 똑같이 the traffic rules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마이클은 교통 법규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부정문 말고요. 의문문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우리 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비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 어떻게 써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비주어. 자,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쵸? 그런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do, does, did를 주어 앞에다가 써주고요. 자, 그 뒤에 뭐 써줘야 돼요? 동사 원형, 그죠?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두개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This food is delicious. 이 음식은 맛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여기서는 주어 this food, 동사는 is,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든다고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is를 주어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끝. 그래서 is this food delicious? 이 음식은 맛있니?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2번, they were late for the meeting. 그들은 회의에 늦었다. 자, 이번엔 주어가 되이고요. were, 비동사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끝. 과거형이든 현재형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were they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그들은 회의에 늦었니? 라는 문장이에요. 3번, dogs are clever animals. clever 하면은 똑똑한 이런 뜻이거든요. 즉, 개들은 똑똑한, 영리한 동물들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주어는 dogs고요. 그럼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Are dogs clever animals?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들은 영리한 동물이니? 4번. She got a good grade on the test.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할 게 생겼는데요. She가 주어. 그 다음 동사가 이번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Got은 get의 과거형이죠. 의미는 그녀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으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줘요? Do, does, did 중에서 과거를 나타내주는 거 did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did를 주어 앞에다가 먼저 써주고 주어 쓰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Did she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그녀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니? 라는 문장이에요. 5번, your parents like pets. 자, 주어가 your parents. 동사는요, like입니다. 역시 일반 동사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가요, 복수명사이고, 시제는 과거도 아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do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Do your parents like pets?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너의 부모님은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니? 라는 문장입니다. 6번, Amy cleaned her room yesterday. 에이미는 어제 그녀의 방을 청소했다. 자, 주어는 에이미, 동사는 cleaned인데요. clean의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자, 과거형이니까 이번에는 did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did Amy 적어주고, 그 다음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clean이라고 하면 완성입니다. Did Amy clean her room yesterday?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도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주어 앞에 do, does, did 중에서 뭐 써야 되는지 이거부터 판단을 하시고요.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7번도 해볼까요? This coffee machine works well. 커피 머신 하면 복사기거든요. 이 복사기는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어는 this coffee machine, 동사는 works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work에 s를 붙여서 적어줬죠? 자, 현재형이고요. 의문문 만들 때는 does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does, 그 다음 주어 this coffee machine 그대로 적어주고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요. does This coffee machine work well?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 복사기 잘 작동하니? 라는 문장입니다. 8번, He took out the garbage last night. 그는 어젯밤 쓰레기를 버렸다 라는 문장이에요. 주어는 he, 동사는 took out, 버렸다 인데요. 여기서는 take의 과거형인 took을 썼습니다. 과거니까 need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did, 그 다음 주어 he 써주고, 동사 원형으로 take out the garbage last night, 이렇게 써주면 완성. 그는 어젯밤에 쓰레기를 버렸니? 라는 문장입니다. 9번, they do their homework together. 그들은 함께 숙제를 한다라네요. 주어는 they이고요, 동사는 do예요. 그쵸? 자, 주어가요, 3인칭 복수 주어이고요, 시제는 현재. 그러니까 do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do, they, 그 다음. 동사 원형 do 적어주면 돼요. do, 주어 do 이 형태로 쓸수 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do는 조동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걸 도와주는 조동사고요. 이 주어 뒤에 있는 do가 바로 본동사 되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숙제를 하니. 10번, Your teacher does many things for you. 너의 선생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셔. 주어는 your teacher 3인칭 단수라서 do가 아니라 does를 적어줬네요. 자, 의문형 만들 때는요, does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does, 그 다음 주어 your teacher 써주고,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does your teacher do many things for you? 요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너희 선생님은 너희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시니?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갈게요. 다음 대화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as Sue and Tina at the party? 자, 이번에 주어가 뭐죠? 동사 뒤에 있는 Sue and Tina. 비동사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주어 앞에 나왔고, 주어는 Sue and Tina가 되겠죠. 그런데 Sue and Tina. 두 명이에요. 두 명이니까 비동사 was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요? were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Were Sue and Tina at the party? Sue와 Tina는 파티에 있었니? 아니, 없었어. No, they weren't.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 Are the game exciting? 그 경기는 흥미진진하니? Yes, it is. 응, 흥미진진해. 라고 하는 대화인데요. 여기서는 주어가 the game이겠죠. 그 경기. 그 경기는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are이 아니라 is를 적어줘야겠습니다.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쓰는 건 항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수 명사니까 is로 바꿔주세요. Is the game exciting? Yes, it is. 요렇게요. 3번. Do your brother like hamsters? 너의 남동생은 햄스터를 좋아하니?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일반 동사 의문문인데요. 주어는 your brother, 너의 남동생이죠. 너의 남동생은 3인칭 단수 주어니까요. do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요? does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Does your brother like hamsters? 요렇게요. 너의 남동생은 햄스터를 좋아하니? No, he doesn't. 아니, 좋아하지 않아. 4번, Did your father sold his car? 너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차를 파셨니? 대답, No, he didn't. 아니, 그는 팔지 않으셨어.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일단, 과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did의 도움을 받는 거, 이것까진 좋아요. 그 다음, 주어는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겠고요. 그 뒤에 봤더니 동사 원형 자리인데 sold를 썼어요. sold는 sell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sold가 아니라 동사 원형인 sell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Did your father sell his car? 요렇게요. Did 주어,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5번입니다. Was his speech interesting? 자, 이번에는요, 주어가 뭐예요? His speech, 그의 연설이죠. 그의 연설이라고 하는 것도 단수명사니까 was를 써준 건 이상 없습니다. 그의 연설은 흥미로웠니? 재미있었니?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을 보세요. Yes, he was. 응, 그는 재미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his speech, 그의 연설이죠. 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yes, he was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Yes, it was. 그의 연설을 받아주는 적절한 대명사 is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Was his speech interesting? Yes, it was. 요렇게요. 6번, Are you good at math? 너 수학 잘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답, No, I don't. 아니, 나 못해. 라고 하는데요. 자, 질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썼거든요. 비동사의 문문에 대한 대답은 비동사를 활용해서 해주죠. 그러니까, No, I don't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No, I. 여기서 주의할 거. 질문에서는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비동사 are를 적어줬는데요. 대답할 때는 I가 주어이기 때문에 am을 써줘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no라고 했기 때문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No, I am not. 혹은 I am을 붙여서 No, I'm not. 자, 이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챙겨두세요. 7번. Did you take a vacation last summer? 너는 작년 여름,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갔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No, you didn't. 아니, 너는 안 갔어. 어디가 이상하죠,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이 너 지난 여름에 휴가 갔니?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너는 안 갔어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 you라고 했으면 대답할 때는 I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no, I didn't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나 휴가 안 갔어. 8번, Do dolphins live in the sea? 돌고래들이 이 바다에 사나요? 질문은 어때요, 여러분? 질문은 잘 썼죠? 동사가 live. 살다 일반 동사인데요. 주어가 dolphins, 복수 명사니까 앞에 do의 도움을 받은 거 이상 없습니다. do 주어 동사 원형까지 잘 썼어요. 그런데 대답을 보니까요. Yes, they are 이라고 했어요. 어디가 틀렸죠? 자, 일반 동사 의문문에서는 do, does, did의 도움을 받고요. 대답할 때도 do, does, did를 활용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Yes, they are 비동사를 쓴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Yes, they do.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응, 그들은 바다에 살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정문, 의문문 전부 다 복습까지 마쳤는데요. Today's quiz입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만들어주세요. The train arrived on time. 그 열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요거를 부정문으로 쓰면 어떻게 될지, 의문문으로 쓰면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도깨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나오자 생각을 함께한 저는 쌤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 왔어요. 우리 오늘 몇 번째 시간일까?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총 65강 중에서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이 오고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는 빈칸 유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빈칸 추론 해보니까 어때요? 이래서 문제가 답이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만 푸는 게 아니라 단서를 찾고 그 문장의 구조나 좀 추론을 해가면서 읽으니까 어때? 빈칸이 이런 의미니까 내가 앞에서는 조금 덜 중요하게 보고 뒤에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선생님이 이런 걸 이제 강약 조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강약 조절을 하는 방법을 점점 터득해 가시면 독해가 사실은 빠르기도 하지만 재밌어집니다. 진짜로. 네. 우리가 사실은 이 영어, 수능 영어 독해 지문들이 좀 지문이 좀 짧은데 내용이 너무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뒤 내용을 다 좀 생략해도 빼놓고 그 부분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 풀다 보면, 이래서 근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은 영어 독해 거의 이제 고점으로 온 거예요. 정말 잘하는 수준으로 온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해답은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가 스스로한테 해줘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봤거든요. The light is sick.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빛은요. 그 밝은 빛. 여러분들의 그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은 is already within you.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정답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고민을 하면 그 고민을 어떻게 해서 풀어갈지 잘 고민해서 하나하나씩만 해결해 나가면 그 안에 해답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 내가 찾는 정답의 근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19번도 뭐 먼저 봐야 되겠어? 일단 뭐 도입부에서 소재를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맞아요.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위치 마지막 부분에 있죠. 마지막 끝 문장에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writers are much read. 이 라이터들은요 굉장히 많이 읽히지만 하지만 little 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라이터는 어떤 라이터요? sports newspaper writers예요. 스포츠 뉴스를 쓰는 사람들. 기자들이죠. 뭐 저널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기사를 쓰는 그런 저널리스트, 라이터들은요. 훨씬 더 많이 읽힙니다. 읽힌다는 게 뭐야? 자신이 쓴 글을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기사를? 그죠? 자, 그렇기는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데 근데 little, 뭐하지는 거의 않아요. 라는 little이라는 부정적인 표현. 준부정어죠. 그죠? 네, 부정적인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럼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니까 얘를 포함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요 자체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뭘까요? 그치.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겠지. 많이 읽히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좀 덜합니다. 해야 부정적인 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택지를 잠깐 가보시면 긍정적인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보니까 paid. 급료를 받는 거죠. 예, 뭐 거기에 대한 급료를 받는다라는 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admired가 뭐예요? 칭송받는, 존중받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 긍정적인 거야. Censored는 뭐야? 검열하다라는 단어가 censor라는 단어입니다.

검열되는 건 점검이 되고 테스트가 되는 거니까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다음 challenge, 얘는 딱 봐도 도전을 받는다라는 건 부정적인 어감이고, 그리고 이 라이터들이 쓴, 이 라이터들은 많이 읽히기는 하지만 논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논의되지 않는다라는 건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못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너 보시고 존중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면 2번을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중심을 어느 정도 좀 잡고 가자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빈칸을 먼저 봐라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빈칸 문장이 너무 난해해서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끙끙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지금 빈칸을 본 이유가 바로 뭐야? 방향을 잡기 위해서지.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추론이 가능한지만 살짝 보고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면 조금 더 선택지랑 같이 견주어서 보고 아, 둘 중에 혹은 셋 중에 하나의 의미가 되지 않나? 라고 아, 이 방향으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방향성 설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어려운 그런 지문이나 문장들을 빈칸 문장을 먼저 보고 막 추론하려고 상상의 나를 펴내는 건 시간 낭비예요. 알겠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소재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맞아. 스포츠 저널리즘에 관련된 겁니다.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기사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그 기사를 쓰는, 예, 저널리스트의 그 저널리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paradoxical 하대요. paradoxical 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역설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역설적이라는 건 다소 모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측면과 어떤 측면이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A라면 B여야 되는데, A인데 C인 경우. 이렇게 모순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역설적인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뭐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뭐에 대한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s journalism.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요? The medium of print. 프린트가 인쇄죠? 인쇄 매체에서. 신문 같은 인쇄된 상태 있죠?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인쇄된 매체에서 특히나 이런 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난 부분이 바로 뭐에 관련된 거?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지위성이 약간 뭔가 맞지 않는 이거면 이거야 되는데 부자연스럽게 모순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소재가 뭐라는 거? 스포츠 저널리즘에 관련된 거라는 거. 요 정도만 챙기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떻다? 모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측면과 어떤 측면이 좀 맞지 않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in discharging. 자, discharge라는 단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행하는 과정에서요. 이행하면서. 뭘 이행하면서? 그들의 그냥 일상적인, 통상적인 그런 업무 혹은 책임을 이행하면서요. 저널리스트들의 책임이 뭐야? 뭐 해, 이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거나 평을 하는 겁니다. 자, 기술을 하고 그리고 평을 하는 자신의 평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업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기자들의 설명은요, account라는 단어가 설명이란 뜻이 있죠. 기자들의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스포츠 저널리즘이니까 스포츠 경기에 대한, 스포츠 행사, 스포츠 경기에 대한 그런 설명들은요, are eagerly 굉장히 consulted. consult라는 동사가 뭐 우리가 컨설팅한다라고 했을 때 상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상담한다라는 건그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참고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돼요. 누구에서?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참고가 정말로 많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포츠 팬들이 이 스포츠 전문가들, 저널리스트가 쓴그 스포츠 경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동시에요. In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그들의 그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더 큰, 더 넓은 저널리즘의 역할은 근데 뭘 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에 대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요. 스포츠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식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are among 뭐 가운데 하나입니까? The most visible, 가장 눈에 띄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래요. 뭐 가운데서? Of all temporary writers. 모든 동시대의 그 작가들 가운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기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동시대의 그 작가들 가운데서 어떤 존재들이래? 가장 눈에 띄는 존재들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봐도 이 사람들이 돋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측면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어떤 측면이 나와? 돋보인데, visible 한 측면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죠, 얘네? 그죠?

화면에서 눈에 띈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위에서 참고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The ruminations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엘리트 계층의 celebrity, 유명인이죠? 유명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생각은 무슨 말이야? 엘리트급의. 그러니까 이 스포츠 저널리스트 가운데서도 약간 상위층의 엘리트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뭐 올림픽 대표 선수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 정말 이 엘리트층의 유명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설명은요? 이를테면 김연아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스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오, 막 너도 나도 와서 그 설명을 듣지 않겠어요? 그죠? 전문성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겠죠. 그런 설명은요, are much more sought after. 훨씬 더 많이 추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요. 누구에서? By the major papers. 주요 신문사들에 의해서. 주요 신문사들이 너도 나도 수요가 많아. 이 사람의 생각이나 설명이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their lucrative contracts. 그들의 lucrative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수익을 내는 이런 뜻이 되겠죠. 수익을 내는 그 사람들의 계약이 어떻게 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를 써준 거고 분사 형태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들의 이런 그 주요 언론사들이라든가 혹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 그 기관들이 많겠죠. 그죠? 이런 수익이 나는 그런 그 계약들이 the envy of colleagues in other discipline of journalism. 다른 그 저널리즘의 영역, 그 분야의 동료들의 뭐가 된대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선망의 대상이 된대요. 그 얘기는 뭐야? 수익을 많이 내는 계약을 하는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누구는 아니야? 아까. 그렇지. 적게 번다. 적게 받는다. 라는 little paid는 답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누가 반짝반짝 떠올라야 돼? admired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야 되겠죠? 자, 위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 특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엘리트층의 정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그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고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자, 스포츠 저널리스트는요, do not have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Have a standing. 서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지위나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고. 뭘?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 부분, 전문성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위치? That corresponds to. Correspond to. 여러 번 나오고 있죠? Correspond는 상응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치하는 그런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에 위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와 일치하는? The size of their readerships. Leadership이라는 게 여러분들 독자 수입니다. 여러 이 독자들의 수를 이야기해요. 독자 수의 크기, 즉 독자 수의 그 규모나 아니면 그들의 그 급여의 그 액수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급여 액수와 상응하는 거기에 걸맞는 그들의 전문성의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대요. 이게 모순적인 거 아니야? 전문성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측면이야. 근데 이들의 뭐가? 위치, 지위가, 전문성의 지위가 이것과 상응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야? 지위는 낮게 평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좀더더 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사람들이 이 사람 글도 많이 읽는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사람과 계약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수익성이 있는 계약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지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둘이 맞지 않는 모순 관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with the old saying, 오래된 말과 함께요. 자, 이제는 이게 cliché라고 하면 네, 상투적인 억구입니다. 상투적인 억구의 상태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상투적인 억구이긴 한데 이 말과 함께 이렇게 그들의 이런 지위와 걸맞지 않는 전문성이 있어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스포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말에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뉴스 미디어의 어떤 부서래요? 토이를 담당하는 부서래요. 토이가 뭐야? 장난감 부서라는 얘기야. 장난감은 뭐야? 그렇지. 오락으로 우리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지위가 뭘, 어떤 말로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Toy Department. 장난감 부서야.

라고 이 사람들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장난감을 다루는, 오락물을 다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건네진대요. 뭘로? 가치의 dismissal 이라고 하면 얘는 묵살이란 뜻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의 가치를 묵살해? 그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에 그 가치를 묵살해 버리면서. 그 얘기는 뭐야? 그 지위. 즉,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가 묵살된다. 낮추어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이 사람들의 존재는 굉장히 돋보이는데, 근데 그것과 반대로 그들의 실제 일에 있어서의 어떤 지위는,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paradoxical 이란 단어가 나온 거죠. 이해되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this reluctance, 이러한 꺼림, 꺼려하는 것. reluctant가 꺼려하는 이란 형용사고, 그거의 명사가 reluctance입니다. 자, 뭘 하는 걸 꺼려하는 거야?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꺼려하는 것은요.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꺼려하는 건 뭐야? 야, 장난감 부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뭐를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역설적인 결과? 스포츠 뉴스 이 기자들이 많이 읽혀요. 존재감 뿜뿜.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하지는 못해요? 그들의 일의 가치, 그들의 work, value. 일의 가치는 어떻다?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럼 일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된다라는 건 어떤 단어로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거의 뭐 하지 못한다? 그렇지, admired. 존중받지 못합니다. 논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admired라는 단어가 아주 아주 긍정적인 의미. 원래는 칭송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까지도 발전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기회에 censor라는 단어도 기억해놔. 검열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20번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20번도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빈칸, 여기 있고요. 아, 이게 문제가 수능 문제였는데요. 대수능 문제였는데, 난이도가 그 오답률이 꽤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기 지금 빈칸이 네이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이 문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Cities, 도시가요. Drive. Drive라는 동사가 몰다, 몰아가다, 혹은 이끌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러면 취향의 변화를 이끕니다. 자, 도시가 취향의 변화, 트렌드 세팅 같은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막 유행을 이끌거나 막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향의 변화를 이끌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들이, 그거라는 건 그럼 내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 Cities가 되겠죠? 도시가요, 뭘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를 보시면 전부 다다 뭐로 돼 있어? 동사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도시가 바로 뭘 합니다. 근데 여기에 수식을 받는 선행사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who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 are often the creative people.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Cities seem to attract. 도시가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그 사람에 대한, 근데 도시가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eople have always wanted. 사람들은 늘 원해왔죠. To be around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기를 희망해왔고, 그리고 바래왔고, and to learn from them. 그들로부터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단독으로 무인도 섬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야.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은 배우기를 원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특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cities가 나옵니다. 우리가 찾던 대상이에요. 도시는요, have long been, 아주 오랫동안 되어 왔죠? 뭐가? dynamis of social possibility. 사회적인 가능성의 dynamis라고 하면 얘는 발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인 가능성을 막 만들어내는 발전기로 오랫동안 되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뭔데? 즉, 다시 말하면, foundries. 밑에 보시면 주물 공장.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예술도, 음악도, 패션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가능성을 막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였다는 얘기야?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도시라는 곳은 바로 뭐예요? 발전을. 어떤 발전? 사회적인 발전이야. 근데 그 사회가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Art, music and fashion 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Cities, 도시라는 곳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린 도시의 특징을 찾고 있었으니까 이 도시의 특징을 한번 같이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슬랭. 슬랭이 뭐예요? 속어예요, 속어. 속어 혹은 여러분들이 선호한다면, 이 말을 더 선호한다면 lexical innovation, 어휘의 혁신. 슬랭도 어휘에 해당이 되니까요. 예, 속어 혹은 어휘의 혁신. 이것은요, has always started in. 어디에서 늘 시작되어 왔어요? 도시에서요. 봐봐. 자, 도시에서 사회 발전을 이끌어왔고, 그 사회의 도시 발전 중에서 또 뭐 또 나와요? 뭐, 패션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 발전도 있습니다. 그죠? 네, 사회 발전 중에 하나인 또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바로 outgrowth. 바로 산출물이요. 결과물입니다. Of all those different people. 모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서로서로 아주 빈번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의 결과입니다. 그럼 도시라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람인 자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서로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노출되어 있다는 건 뭐야? 상호 교류를 하는 거죠. Interaction. 그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노출되면서 사람들은 뭐 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Learn from them. 서로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뭐가 생기는 거야? 변화. 그리고 발전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휘나 어휘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혁신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발전? 발전? 아주 대단한 발전. 새로운 발전을 혁신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러면 도시의 특징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It spreads out.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뭐 lexical innovation 정도로 볼까요? 자, 이런 언어의 혁신, 어휘의 혁신은요,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In a manner. 어떠한 방식으로요? Not unlike. 뭐와 다르지 않은 방식, 비슷한 방식이 되겠죠. 뭐와? Transmissible disease. 전염성이 가능한, 전염 가능한 그런 질병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전파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자체로는요, 일반적으로 takes off in cities. 도시에서 이륙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도시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발전이 도시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if, 만약에, as a noted linguist, Leonard Bloomfield argued, 저명한 언어학자인 Leonard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 the way a person talks, 어떤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is a composite result of what he has heard before.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이전에 들었던 것에 합성된 결과라면, 합해진 결과라면. 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여태까지 여러 개를 들었던 말이야. 그것에 합해진 최종 composite result. 합성된 결과가 그 말이라면, 그렇다면 language innovation, 언어의 혁신이라는 건 would happen, 일어날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Where the most people, 가장 많은 사람들이 heard and talked, 듣고 말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해? To the most people, 가장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말하는 그 장소에서요. 그게 어딘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서로가 말하고 듣는 도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언어 혁신이 어디서 일어난다? 도시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말하는 그런 장소인 도시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도시는요, 취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노출이 돼서 그래서 발전이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지 않게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도시가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창의적인 사람들 이어서 끌어들인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발전, 창의적인 것들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적절하겠죠? 자, 미디어는요. 자, 미디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떤 때보다도 글로벌하고요. 전방위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그 어떤 때보다도 far reaching, 굉장히 영향력이 많아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미디어가 spread language, 언어를 전파합니다. 날라요. 퍼트립니다.
faster to more people.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퍼뜨립니다. 미디어가 또 거기에 한몫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겠어? 미디어는 마지막에 나온 거고

도시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도시는 취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 도시가 뭐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서로 노출시켜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offer the greatest exposure. exposure, 노출. 아까 expose라는 단어가 있었죠.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노출을 제공하면서 가장 많은 노출이 뭐야? 아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게 바로 어딘데? 도시라는 곳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노출을 제공하는 그런 곳, 그 곳이 바로 도시가 되겠고 그 사람들은 놀랍지 않게 바로 도시가 끌어들이는 것 같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안 되는 것 좀 이렇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풍부한 원자재, 원재료를 제공한다. 예술가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는요. 그죠? 자, 문화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곳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자, 언어학자들에게 이상적인 연구 환경을 제시한다. 준다. 이런 뜻인데요. 언어학자들에게만 뭔가 언어를 공부하는 아까 lexical innovation, slang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건 언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발전을 만들어내는 주물 공장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mbitious outsiders, 야망이 있는 그런 외부인들의 사회적인 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좋아요. 21번 가보겠습니다. 21번도 한번 위치 확인해볼게. 위치 어딨어? 빈칸이 중간쯤에 있네. 그죠? 거의 중간쯤. 중후반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빈칸의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We kept. 우리는 유지한대요. 우리가 누구야? 인간. 그죠? 인간은 유지합니다. 뭘 유지할까? 아, 인간이 유지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more than just having territories animals. 주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네요. 그죠? 네, 보겠습니다. More than, 이상이래요. 넘어선대요. Just having territories. Territory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영역이라는 뜻이죠. Y랑 I를 고치고 E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영역을 just, 단지, having, 갖는 것 이상으로, 갖는 걸 넘어서서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having이 이렇게 살짝 이탈릭체로 기울여졌죠. 강조입니다. 그럼 단순히 영역을 갖는 것. 왜? 영역 싸움 하잖아, 동물들. 그죠? 영역을 단순히 갖는 것 이상으로 동물들은요 또한 partition them 그 영역들을 어떻게 한대요? partition 나눕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 어떤 공간에 partition 만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partition 세운다. partition이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로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divide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도 지금 얘가 italic체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강조가 뭐예요? 갖고 있는 걸 갖는 걸 넘어서서 나눕니다 니까 공간을 영역을 나눈다.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역을 나누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영역을 나눈다. 어떤 기능으로 나눈다라는 건 뒤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가보겠습니다. And 그리고요. This insight. 이러한 통찰력은요. Turned out. 판명이 되었습니다. To be particularly useful. 특히나 유용하다고요. 뭘 위해서? Zoo husbandry. 이 동물원 관리에서 특히나 유용하다고요. 그럼 동물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빈칸에서 누굴 찾는 거였어? 인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일단 동물들은 어떻게 한다? 동물들은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 Having.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Partition. 중요한 건 여기서는 아마도 partition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동물의 영역은요. has an internal arrangement. 뭘 한대요? 내부의 배열, 배치를 가지고 있대요. 내부에서 뭔가 배열하고 배치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뭐를 배열하느냐 설명이 좀 나와 있나? 봤더니 어떤 하인이라는 사람이 compared to the inside of the person's house. 드디어 사람의 집이 나옵니다. 사람의 공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는 그 집에, 사람의 집에 내부와 비교를 한 동물들의 영역도 내부의 어떤 배열이나 배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생각해 봤을 때
집에 그냥 하나의 공간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누어져 있죠. 그죠? 원룸도 심지어 다 공간의 그 구역의 역할이 다 나눠져 있어. 조금 더 내용 볼게.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요. 드디어 이제 우리로 왔습니다. 자, 사람의 집을 내부를 보는 거니까. 자, 우리 대부분은요. Assign. 할당하고 나눕니다. 할당합니다. 배당합니다. 뭐를요? Separate functions to separate rooms. 각각의 별도의 이 방에 별도의 기능, 나누어진 기능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 방은 화장실. 이 방은 안방. 뭐 이 방은 서재. 이렇게 기능을 나누죠. 그죠? 기능을 나누게 돼요. But, 하지만, even if you look at a one-room house, 그러면 방이 하나인 데는 어떠냐? 방이 하나인 집, 원룸 집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 하더라도, even if, 그렇다 하더라도, you will find,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The same internal specialization. 동일한 내적인 전문화를 찾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뭐야? Partition이라는 게 바로 뭐야? 내부를 나눈다. 즉, 내부를 전문화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문화한다라는 게 뭐야? 그곳에서 그걸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내용 볼까요? In a cabin or a mud hut or even a Mesolithic cave for 30,000 years ago. 여기 지금 cabin, 오두막 혹은 진흙으로 된 오두막. 심지어는 중석기의 동굴입니다. 3만 년 전에 그 동굴에서도 이곳이 다 어떤 곳이야? 인간이 살았던 곳이야. 근데 진짜 오래전에 살았던 곳이라는 얘기야. 뭐 원시시대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이 시기에 this part,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뭘 위한 공간? 요리를 위한 공간. 그 저 부분은 수면, 잠을 자기 위한 공간. 또 이 공간도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직조, 실을 찾는 이런 공간. 각각 공간에 어떻게 내부가 전문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전문화가 돼 있어? 그렇지. 그것이 각각 가는 기능에 따라서 내부가 전문화가 돼 있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캡 유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부를 전문화. 내부를 각각의 기능에 맞게 놓습니다. 이런 데는 아니겠어요? 그죠? 네,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또 다른 부분은 폐기물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내부를 어떤 공간을 전문화하고 나눕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 선택지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답 안에서도. 그치. Organization. 특히 어떤 organization? Functional organization. 기능적인, 정돈된 기능적인 체계, 조직을 갖고 있다. 그죠? 각각 나누어진 할당된 공간의 기능들이 나눠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지? 자, 우리 다 안 봤지. 그런데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지. 그럼 나머지 공간도 그럼 뭐야? 뭐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치? 이 공간들을 다 기능적으로 분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됩니다. 가볼게요. The variant, very instant. 다양한 범주에서, 다양한 그런 영역, 다양한 범위에서 다른 동물들도요, 똑같이 해요.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뭐라고 나와? 동물들도 그냥 단순히 영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나눈다고 이야기했죠. 동물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이 동물의 영역의 한 부분은 역시 먹이를 먹는 공간이야.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수면을 잠자는 공간이야. 그리고 또 수용하는 곳도 있고 뒹구는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은 아마도 set aside 따로 떼어놓는 공간이야. 폐기를 위해서. 저쪽에 가가지고 폐기를 하는, 저쪽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는 이런 공간들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동물의 종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비슷한 건 공간을 나눈다라는 얘기죠. 뭐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functional organization이라는 표현 아주 좋습니다. 정돈된 기능적인 체계 이렇게 해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이야기였었어? 없었지. 자, 은근 물품에 대한 비축, 잠정적인 가능성 있는 앞으로의 그런 라이벌들과의 거리, 라이벌들과 거리를 뭐 유지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 관련 없고 엄격하게 유지가 되는 준수가 되고 지켜지는 일상 이런 뜻이래요. 엄격하게 뭔가 유지가 되고 준수가 돼요. 아, 이 공간은 여기, 이 공간은 이렇게 일상이 그게 정돈되어 있거나 일상이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도 엄격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정답을 해주시고 관련 없는 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되겠습니다. 23번은 선택지가 어떨까? 선택지가 좀 기네요. 그죠? 짧은 거 있다가 조금 긴 거 있다가. 자, 선택지를 한번 봤더니 most of the pleasure, 즐거움에 관련된 거예요. 많은 즐거움입니다. 근데 뭐의 즐거움이에요? fandom의 즐거움이에요. fandom.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 뭐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분야의 이 그 팬층을 만들 수 있는 팬덤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팬덤에서 올 수 있는 그 큰 기쁨, 아주 많은 기쁨이 어떻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 아, 그 스타와 만남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성덕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게 질문을 읽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Fans, 팬들은요, feel, 느낍니다. For feelings on sake, 감정 그 자체를 느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첫 문장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팬들은 감정 그 자체를 느낀다. 팬들은 물론 어떤 스타를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존재들 같지만 사실은 팬들은 감정 그 자체를 느끼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감정이 없으면 팬이 되질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팬은 감정 그 자체를 느낍니다. 그 팬들은요, make meanings, 의미를 만들어내죠. beyond, 무엇을 뛰어넘어서요. what seems to be on offer.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넘어서서 의미를 만들어내죠.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뭘까? 좀 더 보겠습니다. They build identities and experiences. 그들은요, 정체성과 그리고 경험을 build, 만들죠. 그리고는 make artistic creations of their own. 자신들만의 artistic, 예술적인 창작물들도 make, 만들어내요. 왜? To share with others.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팬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팬. 여기 내가 가리킨 건 팬입니다. 자, 팬은요, 정체성과 경험을 만들어내는데요. 나는 누구의 팬이야? 라는 정체성인가? 그죠? 그리고 그 팬과 그 스타와 같이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 예술적인 창작물들을 스스로 자신들만의 그런 창작물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건 뭘까?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야. 캐릭터, 캐리커처 이런 거 잘 그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거 그려가지고 굿즈 같은 걸 만드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굿즈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죠? 야, 팬은 그냥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존재력이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뭘 나눠?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A person, 어떤 사람은요, can be an individual fan.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팬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팬이 될 수 있습니다. 뭘 느낄까요? Idealized connection with a star. 자신이 좋아하는 그 스타. 스타와의 이상적인 관계를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팬이고, 이 사람을 응원하고, 이런 이상적인 관계. 그리고 강한 감정을 느끼죠. Of memory and nostalgia. 기억과 그리고 향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팬들이 갖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리고 and engaging. 자, 느끼고, 그리고 한대요. feeling과 engaging이 end로 연결된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참여해요? In activities like a collecting to develop a sense of self. 자아에 대한 감각, 자아감, 그죠? 자아에 대한 자아감을 형성하기 위한 collection과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수집과 같은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의 앨범이나 이런 것들을 막 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낸 책 같은 것들도 막 사게 되고.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팬의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뭐니? 궁금했던 거인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만든 창작물들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내용 무슨 내용인지 개인적인 그냥 전형적인 팬의 모습과 but이 나오죠. 그렇지. 여기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more often,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흔히 individual experiences, 개인적인 경험, 팬들의 그런 경험은요, are embedded. 어떻게 해요? 끼워 넣어진대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 어디에 끼워져? 사회적인 맥락 안에 끼워 넣어집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건 혼자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여러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지. 아까 뭐라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럼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회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끼워 넣어진다. 이 의미는 바로 이 맥락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We shared attachment. Attachment가 바로 애착이에요, 애착. 자, 그러면 애착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나의 애착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해. 그럼 뭐야?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같은 팬이에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이 socialize, 교제를 한대요. 뭘 주변으로? Around the object of their affections. Affection이라는 게 여러분들 애정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애정, 애정이 되는 대상. 그 애정, 자신들의 애정의 그 대상, 스타가 되겠죠? 그 스타를 중심으로, 애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혹은 그 존재를 중심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야? 공연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진짜 아이돌 그룹이 있어. 그 공연에 가면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막 어때? 와, 이렇지 않니? 이렇지 않니?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유대감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온 것들을 막 공유하고 뭐 이런다. 이런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감이 잡히죠? 자, 볼게요. Much of the pleasure of fandom. 자, 팬덤의 많은 즐거움은요,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팬덤이 가져다 주는 팬덤의 즐거움. 즐거움이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일반적인 individual fan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좀 다른, 위에 바로 우리가 봤던 요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와 관련된?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팬덤의 즐거움에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맥락을 봤을 때. 자, in their diaries. 그들의 그 다이어리에서 어떤 사람들이야? 보스턴 사람들이야. 1800년대에 보스턴 사람들의 자신들의 그 사람들의 일기에서요. 이 사람들은요, 보스턴 사람들은 described, 기술했대요. 설명했대요. 뭐를 뭐라고 설명하다라고 했을 때, as, describe A as B. 이렇게 수거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거를 하시면 중간 부분이 아무리 길어져도 끄떡 없어. 전혀 두렵지 않아. 얘를 얘로 기술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1800년대, 굉장히 오래전이죠. 1800년대 보스턴 사람들은요, 콘서트에서 이 군중의 일부가 되는 것을 콘서트에 간 사람들이네. 그죠? 거기에서 그 콘서트에 참여했던 군중의 일부가 되는 걸 뭐라고 기술하고 묘사했어요? Part of pleasure of attendance. 참여의 즐거움의 일부로서 그걸 묘사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가서 팬으로서 그냥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의 무리에서 나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 그 안에 부분이 되는 것. 거기서 즐거움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럼 뭐야? 한 무리의 구성원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죠. 군중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팬에. 자, 볼게요. A compelling argument. Compelling이라는 단어가 강력한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력한 주장은요, can be made. 제기될 수 있습니다. What fans love? 팬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is less. 덜 하대요. 뭐가 덜해? The object of their fandom. 그들의 팬덤의 그 대상보다는 덜합니다. 즉, 이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적고 뒤에 것이 더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less than의 의미가. 자, 그러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은 더 적고 뭐는 더 크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The attachment to one another that those affections afford. 그러한 애정이 제공을 하는 서로에 대한 애착. 서로에 대한 뭐? attachment. 무리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뭐? 거기에 일원이 된다라는 애착이 되겠죠? 자, 그 애착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보다. 이해되세요? 그럼 팬덤에 있어서의 즐거움이라는 건 바로 무리의 일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애착을 느낀다라는 거. 그게 바로 큰 즐거움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팬덤이 가져오는 그런 즐거움은 바로 뭐다? 팬의 나이 바로 아닌 거 보여주죠? 자, come from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 다른 팬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에서 온다. 어떻게 된다고? 연결이 된다고요. 누구랑 연결이 돼? 다른 팬들과 연결이 된대요.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워줄까요? 글로벌 스타가 웬 글로벌 스타가 나와? 그죠? 개인적인 그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라는 의미를 봐서 together에 딱 눈이 갔는데, 나이, 그들의 아이돌과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깊어진다? 더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미디어에 출연, 스타가 미디어에 나오면, TV나 어디에 출연을 하면, 그런 이야기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바로 아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2번 잘 풀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오늘 마지막 문제. 빅한 위치 한번 봅시다. 예시가 나오네요. 예시 아주 좋죠? 그죠? 일단 중요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예시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아마도 첫 문장은 주제문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의 결론이 됩니다. 예시의 결론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될수 있다. 첫 문장도 주제문이었으니까 그 주제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빈칸 문장 좀 잠깐 볼게요. 야, 빈칸 문장이 엄청 기네. 그죠? 자, 빈칸 with 뭐와 함께 이렇게 되겠고 surpassing 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as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나옵니다. 자, 본격적인 절, 주절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It now appears 뭐처럼 보입니다. 이때 가져오신 조금은죠. 이제는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that 이하가 중요하겠고, computer artist, 컴퓨터 예술가, 컴퓨터 아티스트는 마침내 현재 어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듣지는 못하는데,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뭐 들었던 거랑, 들었던 그 빈도랑, 뭐 유무나, 정답이랑은 관련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 상식과는. 그죠? 네. 그러면 컴퓨터 아티스트의 위치, 지위, 현재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본다고요? 컴퓨터 아티스트의 지위요. 볼게요. Young contemporary artist. Contemporary가 뭐예요? Con이나 com, con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Tempo가 여러분들 박자, 순간이에요. 같은 시대, 동시대의라는 뜻이 contemporary라는 단어의 의미고요. 현대적인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현대의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됩니다. 자, 젊은 현대 예술가들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데? Who employ?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Digital technologies in their practice. 자신의 작업에서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젊은 현대 예술가들, 미술가들은요. Rarely make reference to. Make reference to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그렇지, rarely가 붙었어. 그럼 언급을 해, 안 해?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거의 뭐뭐 아는이라는 의미로. 그러면 디지털 장치를 사용을 하는데 자신의 작업에.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Computers. 컴퓨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요. 디지털 장치는 거의 컴퓨터랑 굉장히 디지털 기술은 컴퓨터랑 뗄래야 뗄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컴퓨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네. 그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웨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술가인가 봐요. 추상주의 예술가, 추상주의 미술가, 그죠? 추상주의 화가. 자,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야? Uses a word processing. 진짜 특이하다. 화가인데 word processing 프로그램을 이용한대요.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한대요. 이거 뭐 이용하는 거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거지. 그지? 특히 word process 프로그램은 뭐가 없으면 안 되니?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니? 대부분? 그죠? 뭐 물론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작성이나 이런 거 거의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하는 추상주의 미술가인 웨이드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does not call himself 스스로를 칭하지 않는데요. 부르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사람인데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진 않는데요. 컴퓨터 아티스트가 낫다. 그죠? 자, 그러면 컴퓨터 아티스트는 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현대 미술가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컴퓨터 예술가, computer artist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현대 미술과에 관련된 얘기. 현대 미술가의 특징, 어떤 특징이야? 어떤 사람들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만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Computer artist.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죠?

일상에서 쓰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보니까 그들의 작업에서. 그치? 이걸 사용하는 추상주의 미술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신의 작업에서 사용을 하겠지. 작품을 만들 때. 됐죠? Moreover, 더욱이요. Some critics. 일부 비평가들. 그래, 비평가들이 야, 너 컴퓨터 쓰는데 왜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안 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일부 비평가들. 어떤 사람들인데? Who do admire his work. 이 웨이드라는 사람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일부 비평가들은요. Are little concerned about his extensive use of computers and the art making process. 예술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폭넓게 사용을 해요. 뭐를? 컴퓨터를 사용을 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concern about. 신경 쓰다, 관심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우려하다는 뜻도 있지만. 근데 관심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야? 컴퓨터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작업을 할 때.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비평가들은 그걸 보고도 그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비평가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게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this is marked contrast. 이것은요, marked. marked는 뚜렷한 이라는 뜻이 되겠죠. 표시가 된이라는 뜻이니까 뚜렷한 대비입니다. 자, 언제와 대비가 돼요? 30년 전이랑 대비가 돼요. 그 30년 전이 바로 어떤 때인데 30년 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관계 부사절입니다. 그때는요, 예술가들, 어떤 예술가들이야? Who utilized computers. 컴퓨터를 사용했던 예술가들이요. Labeled, were labeled. 여러분, label 하면은 꼬리표를 붙이다, 이름표를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명명하다, 이런 뜻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름표가 붙어졌대요. 명명이 되었대요. 이렇게 불렸다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By critics. 이, 그,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렸대요.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했던 예술가들이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30년 전에는 컴퓨터 사용하면 너 컴퓨터 아티스트지?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투도 어때요? Disprovingly, disapprovingly. 못마땅하게, 못마땅한 어조로 자주, 아, 너 컴퓨터 예술가? 컴퓨터 아티스트? 컴퓨터 기계로 그리니? 뭐 이렇게. 못마땅하게 이야기를 했단 얘기입니다. 30년 전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 예술가도 비평가도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주 분명한 대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오케이? 네. 자, for the present generation of artists. 현재 세대, 현대 세대, 현재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컴퓨터는요. 컴퓨터 아니면 좀더더 적절하게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데스크탑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the laptop,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같은, 그죠? 노트북이 이제 랩탑이죠? 이 휴대용 컴퓨터는요, is one, 바로 어떤 거예요? and a collection, 컬렉션 안에 하나입니다. 컬렉션 안에 있어요. 어떤 컬렉션? of integrated, 통합하다라는 단어가 integrate입니다. 자, 통합되고 and portable, portable이란 단어가 휴대의라는 뜻이에요. 통합된, 그리고 휴대 가능한, 휴대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기술의 컬렉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얘의 특징이 이제 중요해요. 이것은 that link their social and working life. 그들의 사회적인 삶과 그리고 직업의 삶을 어떻게 주는 거래? 연결해 주는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작업만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도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술이 삶의 일부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computer artist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는 컴퓨터 아티스트는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 예술가는 어떻게 됐을까? 깨어 있어? 영향력이 있어? 뚜렷해? troublesome, 성가셔? extinct가 뭐야? 그치, 멸종한, 소멸된이라는 뜻이죠. 이제는 컴퓨터 예술가라는 건 없어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안 읽었는데, 그죠? 자, 이렇게 문제 풀수 있어요. 자, 좀 내용 보겠습니다. With tablets and cell phones surpassing personal computers and the internet use. 자, with라는 전치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여기 tablets and cell phones라는 목적어의 명사가

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현재 분사인 surpassing이 들어가 있죠. 자, 능가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명사를 설명하는 분사, 얘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을 전치사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애가 with라는 전치사를 이용한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럼 뭐 하면서요? 자, 태블릿과 그리고 휴대폰이 뭘 능가하면서 개인적인 컴퓨터, 즉 이 개인용 컴퓨터에 개인용 컴퓨터를 능가하면서 어디에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는 개인용 컴퓨터를 능가했대요. 여러분들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으로 사용할 때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능가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as slim digital devices resemble nothing like the room size mainframes and bulky desktop computers of previous decades. 엄청 기네요. 그죠? 자, 뭐 하면서 아주 그 슬림한, 날씬한, 얇은 디지털 기기가 이제는 더 이상 닮지 않는데요. 결코 닮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랑 같지 않아요? Room size. 예전에는 진짜 컸던 뭐 애니악이었나? 네. 방 크기의 이 중앙 컴퓨터 그리고 부피가 큰 데스크탑 컴퓨터 이전 그 몇십 년 전에는 이런 것과 전혀 닮아있지 않아요. 굉장히 얇고 진짜 노트북, 노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얇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it now appears that. 자, that 얘라고 이제는 보입니다. 컴퓨터 아티스트는 이제 마침내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컴퓨터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은 없어. 이제 이런 태블릿이나 셀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작업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 다 통합해서 굉장히 얘가 융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딱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더 이상 없어요. 이런 의미로 봐서 finally extinct 이렇게 해서 정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 2, 3, 4번에 있는 단어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전체적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톡톡복화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아? 이 단어 준비했어요. correspond, correspond라는 단어고요. co나 con이나 com이나 다 함께라는 뜻인데 cor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espond라는 단어가 뭐예요? 대응하는 거죠. 같이 대응한다. 같이 대응하는 게 뭐야? 상응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얘를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같이 상응해서 하는 거 일치하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제 correspond to라는 전치사랑 쓰여서 어디에 상응하다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단어들 정말 이 흐름을 글의 흐름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챙겨둔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 욕심이 있어야 또 발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정말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도 빈칸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빈칸 완성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잡아서 더 어려운 빈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할 수 있지? 네,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0: 어? 오,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1: 책을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네. 예.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쵸.
0: 아,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1: 네.
0: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그죠.
0: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1: 그쵸.
0: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0: 예. 네.
1: A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넌데.
1: 그쵸,
0: 이런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was so?
1: 유 에어 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2: Tax,
1: yeah,
2: fee.
1: fee.
2: Oh, the
1: 예, 그
2: electricity
1: 빌.
2: bill.
1: You saw? Did you see?
2: I think so.
1: 에?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2: What's wrong?
1: More expensive last month.
2: Oh,
1: Yeah.
2: it's higher than last month.
1: Yeah.
2: I think I know why.
1: Huh?
2: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Why?
2: Dad
1: Dad?
2: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1: TV.
2: TV on. He
1: TV
2: doesn't
1: always,
2: turn it off.
1: TV on?
2: 예.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1: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휴,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0: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1: 네네.
0: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1: 그쵸?
0: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1: 아,
0: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0: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Yes.
0: 대화문입니다.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0: 이럴 수
1: 아,
0: 있어요.
1: 이런 느낌.
0: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일 수
1: 이게
0: 있습니다.
1: 뭘까?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0: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Yeah.
1: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게 고지서니까. 전기요금, electricity.
0: 지금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1: City. City
0: 시티.
1: 맞아요?
0: 그 도시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1: 예. electricity가,
0: 네.
1: 그 다음에,
0: 거기까지
1: 여기까지예요?
0: 멈추세요.
1: 요금이 없어요.
0: 세이브했습니다.
1: 택스.
0: 아, 이거는

0: 기록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0: 자, 맞는 자문 보겠습니다. 아.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오!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아. 그래서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1: 그렇죠.
0: Right? So,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0: 뭐예요? electricity, electricity.
1: Electricity. Electricity.
0: 약간 어렵죠?
1: 어렵네.
0: 강세가 여기
1: Electric.
0: 가니까 여기 갈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여기
1: 그러게요.
0: 갑니다.
1: Electricity.
0: electricity,
1: Electricity.
0: electricity. 그렇게.
1: 아, 어려운데요?
0: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그게 이거 아니에요?
0: 조금 덜 가서 멈추죠.
1: 그쵸? Electric까지.
0: 오케이. electric, electric,
1: 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에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 뭐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 이라고 또 하고요. 어떤
1: 네.
0: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 이라고도
1: Electric bill.
0: 하고요.
1: 오,
0: 둘
1: 그렇게
0: 다
1: 해도 되는군요.
0: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1: 네.
0: right? bill, 비슷한 게 check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비료 고지서가 체크는 저 수표인데?
0: 맞아요. 그런
1: 수표.
0: 것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둘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둘
1: 아,
0: 다
1: 쓸수
0: 쓰지만
1: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bill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check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1: Bill.
0: 음식값 뭐
1: 네.
0: 내라
1: 네.
0: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check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그럴 때 집에 check이
1: 아.
0: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Bill만
0: That's right.
1: 집에서는
0: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1: 네.
0: 자,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이번
1: 네.
0: 달에 뭐뭐 할 거야라고 쓸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0: 그렇죠.
1: exam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1: 오케이.
0: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0: more
1: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so 여기에서
1: Yes.
0: 끊을 수가 있습니다.
1: Okay.
0: 네,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초보
1: 맞아요.
0: 영어에서 don't worry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0: All
1: month.
0: 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l 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라고 여기에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얘기를
1: 그러네요.
0: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났어.
0: 이러죠.
1: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오, 이거는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예.
0: 오케이,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예.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디스머스는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이번
1: 아.
0: 달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1: 아이고,
0: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그러겠네요. 예.
0: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 Last
0: So,
1: month.
0: That's right. So this
1: 그러네요.
0: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라는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Okay? So higher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re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0: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네.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이라고 네. 할 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어? Much.
0: Much를 붙였죠. 네.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 이 될 수가 있겠죠.
1: 아~
0: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 이라고 얘기를 했죠.
1: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네. 우리는 참 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오,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강력해지잖아요.
0: 오, 그럼요.
1: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억양을 줘요 또.
1: 그래요?
0: Much higher.
1: 아, 이런 식으로. Right? 비슷하네요.
0: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1: Smart.
0: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1: Smarter.
0: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은요.
1: Leah is much smarter 그래. than smarter.
0: than 안 해도 됩니다.
1: 예.
0: 비교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1: Strong.
0: 더 강하면.
1: Stronger.
0: 훨씬 더 강하면.
1: Much stronger.
0: 그렇죠.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1: Leah is much smart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그거 아, 그거 있지.
0: 훨씬 아주라는 뜻이에요.
1: 예쁜 거랑 똑같은 거죠?
0: 예쁜 거요?
1: Pretty. 꽤. 그죠?
0: 훨씬. 오케이.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나.
1: 그 훨씬 아닌가?
0: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꽤나는
1: 아,
0: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1: 아.
0: 그래서
1: way?
0: way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 그때도 알려 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0: 그래서 this way. is 뭐 it's way higher. 아. I'm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1: 네.
0: 캐주얼합니다. 오케이. 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1: 엄청 짧은데요?
0: 네.
1: 네.
0: 왠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1: 왠지 알 것
0: 얘기합니다.
1: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0: 그런 마음.
1: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왜에 해당하는 거? Why?
0: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1: 네, 그래야지 why. 집중이 잘 돼요. 네,
0: 그렇죠.
1: 네.
0: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 것 같다. 정답? 맞습니다.
1: Why?
0: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진짜
1: 알죠.
0: 이유라는 단어 써도
1: 돼요. 저 사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0: 아, 오케이.
1: Reason.
0: Mm-hmm.
1: 네.
0: R-E-A-S-O-N.
1: Yes.
0: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 다 괜찮아요.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1: 확신 완전 있죠.
0: 나 왜인지 알아요.
1: 나 왠지 알아?
0: 근데 앞에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1: 그쵸.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확신해 하더라도 네.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0: 네, so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0: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1: 또 이렇게 말해주면 now.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있어서.
0: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은근히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글을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1: I think I know him.
0: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네.
0: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1: Fault.
0: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1: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1: 네.
0: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1: I think I know him.
0: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faul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래서 I think I know why.
1: 어우,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0: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1: 그쵸.
0: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1: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0: 그렇죠. 지금 왜 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1: 네.
0: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1: 아...
0: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1: 그쵸.
0: 이래놓고 이제 약간 그런 걸 수 있어요.
1: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0: 아,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on 해놓고. 예.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0: 아,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1: 네.
0: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1: 이것도 부사죠, 선생님?
0: Yeah. Yeah. Always,
1: 부사.
0: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맞습니다.
1: Yes.
0: A-L-W-A-Y-S. 발음할 때 여러분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all에 가깝게 입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해 볼게요.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네.
0: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네.
0: Right.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1: 네.
0: 사실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1: 아.
0: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0: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1: Leave me alone.
0: Leave me alone.
1: 나 혼자 두지 마.
0: 둬요.
1: 아, 둬.
0: 혼자 둬요.
1: 날 좀 혼자 둬.
0: 그렇죠. Leave me alone하게 leave한다. 그건 떠나란 느낌보다는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1: 네.
0: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1: 오.
0: 거기서 켜진의 뜻이 되면서 뭔가를 on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1: 켜두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입용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1: 네.
0: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0: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 내 전화기 켜뒀다.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1: I left my phone on.
0: On. Very nice.
1: Oh, yes.
0: I left my phone on.
1: Mm-hmm.
0: 자,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도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그
1: The lights.
0: Yeah. 그럼 어떻게 해요?
1: 자, leave the lights on.
0: That's it.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해야 하셔야 돼요.
1: Leave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0: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1: 예.
0: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1: 응?
0: 다른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1: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0: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1: 열어둔 채 같다 이런
0: 열어둔 채 내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1: 열어두다.
0: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리려고요.
1: Yes.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1: I left my phone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light the leave

0: the lights on.
1: Uh-huh,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0: 네.
1: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0: 네.
1: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0: 아, leave 쓰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Leave it off.
1: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0: Leave it
1: 그러면
0: off.
1: 그거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둬.
0: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1: 오, 그러니까요.
0: 네, leave it off.
1: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0: The.
1: Right? 그 TV라고 했죠?
0: 네.
1: Okay. 자, TV라는 게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0: 무슨 차이죠?
1: 아니, a TV. Right? 이런 차,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TV라고 그냥 하면
0: 네.
1: 우리 보통 어,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0: 그죠.
1: TV 앞에 어나 더 안 써요.
0: I'm
1: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0: TV에
1: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거는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아.
1: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0: 네네.
1: 실제로 들 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0: Yes.
1: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0: 오케이. Okay.
1: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가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0: The
1: 기계를
0: TV.
1: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0: 네.
1: 이해하셨어요?
0: 네.
1: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0: Did you see the electric city bill this month?
1: All 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Ibro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0: 네.
1: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0: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에이. ing로.
0: 자,
1: we
0: are hiring
1: 더 많은 사람들?
0: Hire.
1: 더
0: hiring,
1: 많은 사람들?
0: Hiring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1: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보죠?
0: 더 more people.
1: People. 이번
0: this
1: 달에.
0: Month.
1: Okay.
0: 예. 아, 멋지 비디오급이라 헷갈렸잖아요.
1: 그거 훨씬이죠.
0: 아, 그렇군요.
1: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네.
1: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0: 네.
1: 너 이번 달 전기 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0: Did you see
1: the
0: electricity
1: bill
0: this month?
1: All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2: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All right,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0: 나 이제 나왔구나.
1: 아, 자,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0: Leah is much smarter.
1: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그렇죠. 읽어볼게요.
2: Leah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Oh, 수고하셨습니다.
0: Yeah.
1: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5: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6: 어?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6: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ways TV on?
6: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0: Wow. Wow.
1: Great job, you guys.
0: 네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1: 그렇죠. 인이 들어간다는 거.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0: 아.
1: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1: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1: Sure.
0: 네.
1: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usual.
1: It's always great to be here.
0: 이번 주의 주제도 재미있는데요. 바로
1: ice breaking or breaking the ice.
0: Breaking the ice, break the ice, mm-hmm. 아니면 ice breaking, ice breaker라고 해서 mm-hmm.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mm-hmm.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얼음을 깨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1: All right.
0: 네, Perfect.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or in particular, and it is I learned a fun ice breaking game in university.
0: 네, 오늘 핵심 내용은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배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영국에서 살고 있는 마가리타 씨입니다.
0: 네, 그럼 마가리타 씨의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마가리타 씨
0: 나와주세요.
2: One of my favorite ice 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0: 네,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Two Truths, One Lie라고 했습니다. Mm-hmm.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0: 네, 먼저 이 게임 이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Two Truths, One Lie. Mm-hmm.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인데 mm-hmm. 굉장히 흔하게 하는 게임이죠.
1: Yeah, it's quite common. You just say two things that are true about yourself and one thing that's a lie, and everyone has to guess the
0: 네.
1: lie.
0: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체 이야기 속에서 들어볼 수 있을 텐데
1: Too soon.
0: I mean, it's fine. You don't have to apologize for anything. 사실은 이 게임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mm-hmm. TV에서 mm-hmm. 유명인들 데려다가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토크쇼 mm-hmm. 같은 데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중 하나는 was introduced to me. 이 표현이 재밌어요. Mm-hmm. 저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라는 거니까 mm-hmm.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고
1: yes.
0: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went to college. 뭐 그래서 mm-hmm.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알게 되었는데 이름은 Two Truths, One Lie.
1: One Lie.
0: Okay.
1: Alrighty,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1: 그럼 how about we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아이스브레이킹 활동들 중에 일부는 I discovered them이라는 의미죠.
1: Yeah.
0: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go to university라는 말이 go to the university, go to the school campus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1: yeah,
0: 학교에
1: different.
0: 입학하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죠.
1: Right. So when you go to the university, you are actually attending it as a student. But if you just go to the university, you could just be visiting.
0: 네,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냥 그 학교에 뭐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가족을
1: yeah.
0: 만나러 그냥 방문한 거와
1: right.
0: go to school, go to university, go to uni, go to college 이거는 mm-hmm. 다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처음
1: sure.
0: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1: mm-hmm.
0: 첫 번째 그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mm-hmm. 들어가네요.
1: She says,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0: In my freshman year, 1학년 때 mm-hmm. 저는 몇몇 단체와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I joined
1: okay.
0: some
1: societies. A society.
0: 네.
1: Society.
0: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협회나 mm-hmm. 단체. 그리고 mm-hmm. 1학년을 가리키는 이 fresh하고 원래는 man이잖아요.
1: Oh,
0: man이라는
1: yeah.
0: 단어가 에 발음을 하죠. 원래.
1: Uh-huh.
0: 그런데 이게 한 단어가 되면서 mm-hmm. 그렇게 freshman이라고 하진 않아요.
1: No, freshman.
0: man처럼 발음합니다. freshman.
1: freshman.
0: 이게 신사를 가리키는 gentleman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gentleman.
1: gentleman. Yeah.
0: 네.
1: gentleman. freshman.
0: 한 단어로 들어가면서 뒤에 나오는 man이 약간 약해지면서 man이 됐어요. freshman,
1: man.
0: freshman 아닙니다.
1: Yeah.
0: freshman year.
1: freshman.
0: 네.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0: 그때가 바로 When I first played, 제가 처음으로 이 게임을 했던 때예요.
1: Mm-hmm.
0: 나머지 게임 제목은 아까 소개했었는데 발음만 잠깐 볼게요.
1: Mm-hmm.
0: To, 원래는 그냥 truth 발음이잖아요.
1: All right.
0: 그런데 two truths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Yeah, two truths.
0: 네, 그래서
1: truths.
0: 그냥 S가 더 강조되는 느낌.
1: Yeah.
0: Two truths.
1: Two truths.
0: Two truths.
1: Truths.
0: 네,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Two
1: mm-hmm.
0: truths,
1: mm-hmm.
0: one lie.
1: One lie.
0: Okay.
1: All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1: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0: It's a game, 어떤 놀이 게임이죠.
1: Mm-hmm.
0: Where, 그 게임 속에서 어떤 걸 하냐면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write down 하는 거니까 받아 적는 거 아니면 생각한 걸 적어내는 걸 말해요.
1: Mm-hmm.
0: Write 한 다음에 그냥 write a book, write a novel, write an essay, write a poem 하면은
1: A paper.
0: 이거를, 네, 뭐 paper, 논문 같은 거를
1: mm-hmm.
0: 쓰고 작성하는 쪽인데 write down은 들은 걸 받아 적거나 아니면 생각한 걸
1: yes.
0: 적는 거라서 집필하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1: Yeah, it's 네. definitely much different.
0: Yeah, it's simpler.
1: Yeah, much more simple. Something small.
0: 네.
1: Just something, as you said, that you thought of or writing down something someone said.
0: 네, 그냥 write하고 write down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고
1: mm-hmm.
0: two truths, 그러니까 뭘 적냐면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거, 적는 거죠.
1: Mm-hmm.
0: 하나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obviously 붙인 이유는 아까 제목이
1: yeah,
0: Two Truths and
1: One
0: Lie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게임 제목처럼 거짓말 하나, 그 다음에 진실 두 개.
1: Mm-hmm.
0: All right.
1: Great. And next she says,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0: 그런 다음에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그 종이들을 모두 쌓아두고, 여기 재밌어요.
1: Mm-hmm.
0: paper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papers라고 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그 pieces of paper.
1: Yeah, pieces of paper. If
0: 네.
1: you say papers, it's like a lot of essays.
0: 네,
1: right?
0: 네. 그래서 논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쉽게
1: yeah.
0: 말한 것 같고요.
1: It makes sense.
0: 재분배합니다. Redistribute them around.
1: around.
0: 다시 나눠줍니다.
1: Mm-hmm.
0: around는
1: mm-hmm.
0: 빼도 의미는 거의 같을 거예요.
1: Yes, that's
0: 네.
1: true.
0: 재분배하다.
1: Redistribute, redistribute. Perfect.
0: Mm-hmm.
1: And how about we just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but you also have to guess who you think these facts belong to.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1: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I have always been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항상 운동을 잘했어요 라고 하고 싶다면 운동을 잘하는, 운동신경이 좋은 이라는 뜻의 athletic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always been athletic.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have always been athletic. One more time. I have always been athletic.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으로는 저는 항상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어요. I have always been, 아니면 줄여서 I've always been pretty interested in musicals. I've always been pretty interested in musicals. Pretty 경우에는 물론 very, quite.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볼 건데요. 학교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are so much more fun than in high school.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New Orleans says,
0: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대학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들은, 게임들은 are so much more fun, 훨씬 더 재미있대요. 무엇보다 than in high
1: High
0: school,
1: school.
0: 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하고 icebreaking activities in high
1: In high
0: school
1: school.
0: 이두 개가 너무 길기 때문에 icebreaking activities를 빼준 거죠.
1: Yeah, just then in high school.
0: 네, 그리고 보통 더 재미있다라고 할때 more fun 하면 되는데 much more fun 하면 훨씬 더 재밌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1: So Lucas says,
0: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부모님이 대학교에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만나셨대요.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and they got married.
1: That happens a lot, though, at
0: Yeah.
1: least in America.
0: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이 on the field을 생각해 보면은 what kind of field?
1: Oh, just like a big open field.
0: 네,
1: We
0: 운동장.
1: have those a lot,
0: School field.
1: especially at school. Just
0: 네.
1: a big field.
0: 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서 not in a like a stadium.
1: Yeah, not in a
0: It's
1: stadium
0: outside.
1: or in a gym. It's an outside field.
0: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다 같이 단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액티비티스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액티비티스 인 유니버시티라고 했고 두 번째에서는 at
1: At.
0: university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Yeah, in this case, I mean, they both mean exactly the same thing. Exactly.
0: 대학에서. All right.
1: Well, they definitely had a great icebreaker if they fell in love and got married and had children.
0: They broke the ice completely.
1: They completely broke it.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Just, I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1: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집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집착마저도 우리를 고생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려서 행복을 찾아감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좋은 명언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Or maybe I'm discovering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s. 조금 길어 보이는데 어려운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Or maybe I'm discovering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s.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면 좋은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볼 포인트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Get out of hand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찾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요, 뜻이 살짝 헷갈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Get out은 밖으로 나가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은 것 of hand를 해석해 볼게요. of를 특히나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 of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무엇의란 뜻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of hand 하면은 손의란 뜻이 됩니다. get out 나가다, of hand 손의, 나가다 손의, 손의 나가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헷갈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of가 언제나 무엇무엇 의란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서부터라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from의 맥락으로 살펴봐 주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 out of hand는요, 손아 귀를 벗어나다, 손에서부터 무언가가 멀어지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get out of hand의 이 뜻이 더 발전되게 되면요, 결국 어떤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다 라는 뜻까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용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지만 그 속에서 아, 전치사 of가 언제나 무엇무엇의 라는 뜻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거, 그 힌트 하나 얻어가시는 거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요, 이 표현이 사용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John's lie made the situation get out of hand. John's lie 하면 존의 거짓말이죠. 자, 그것이 made the situation,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자,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get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왜? make가 지금 여기서 사역동사로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get out of hand. 오늘의 표현이 활용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무슨 뜻이 됩니까? 존의 거짓말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정도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냥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그거 좀 이렇게 덮겠다고 거짓말했다가 상황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구나. 그리고 그때 get out of hand라는 오늘의 표현 활용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lled the fire department because our campfire got out of hand.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We called, 우리가 전화를 한 거죠.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겁니까? The fire department.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즉 신고를 한 거죠. 왜요? Because our campfire. 캠핑 가면은 캠프파이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작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got out of hand.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났기 때문에. 즉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로맨틱하게 캠프파이어 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불이 너무 커진 거야. 옮겨 붙고. 이럴 때 재빠르게 여러분들 소방서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이었구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 살펴봤는데 이거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요, 물건들을 뜻하는 그 things가 맞지만, 요 things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일들, 을 지칭한다라고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도로서 의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are getting out of hand. 내 손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게끔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같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라고까지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요즘에 일이 뭐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 Or 아니면 maybe 어쩌면 말하지 I'm discovering 내가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거죠. 근데 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 Good things.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내 손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즉 원래부터 내가 지금 아, 내 맘대로 안 되라고 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내가 뭔가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슬퍼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일들은

방향을 정해서 삶을 바라볼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논쟁이 너무 과열되기 전에 침착해지자고요. 이때도 get out of hand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 침착해지자고요. 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s calm down. Let's calm down. 침착해지자. 자, 뭐 하기 전에? 전에니까 before, 그쵸? 뭐 하기 전에 this argument. 이 논쟁이 get out of hand. Get out of hand 하기 전에요. 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과열되다. 이런 것도 get out of hand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나 여러 가지 의역이 가능한 표현이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Let's calm down before this argument gets out of hand. 좋아요. 다음 문장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별이 3개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말부터 봅니다. 제 일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좀 어색한데 결국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어떤 그런 매니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매니저, 실무를 막 진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결국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문제 없는지 확실히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이고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먼저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It's my job. 내 일인 겁니다. 뭐 하는 게 내 일인 거냐? To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죠. 요거 가주어가 사용된 부분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또 시간 내서 가주어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It's my job to make sure. 나는 확실히 하는 게 그게 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뭘 확실히 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get out of hand. 뭔가 get out of hand. 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내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my job to make sure nothing gets out of hand.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도 전치사 of와 관련된 표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전치사 of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더 뜨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 오늘 배웠던 고양이 소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이 It's perfectly fine to blah blah blah예요. Perfectly fine. Perfect 하면 완벽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히 fine, 뭐 괜찮다, 좋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It's perfectly fine to 이러면은 뭐뭐해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It's perfectly fine to 뒤에 어떤 동사를 넣으시면은 당신 그래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If your wrists hurt, it's perfectly fine to make fist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엎드리는 자세에서 손목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손목을 쥐어서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땅에다 내려놓으셔도 정말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갑시다.
1: Oh my goodness, I'm so sorry I stepped on your foot. You're perfectly fine. Are you hurt? No, it looks completely fine.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1: Oh my goodness, I am so sorry.
0: 그래서, 저런, 세상에,
1: I am so sorry. 너무 죄송해요. I stepped on your foot.
0: 발을 밟아서 너무 죄송해요. 실수로 밟았나 봐요. 그랬더니, you're perfectly fine. 이럽니다. 오늘의 표현 여기 나왔죠. You're perfectly fine. 혹시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You're fine. You're fine. 이거는 괜찮아요. You're fine. 당신 참 괜찮아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You're fine. 괜찮아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you're perfectly fine. 정말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Are you hurt? 혹시 다치셨나요? 다치신 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it looks completely fine입니다. No, 아니요. It looks completely fine. 역시나 perfectly fine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Completely fine. It looks 완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대화였어요. You're fine 하는 그 표현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자주 써주세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1: I'm burnt out. You know,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Yes, we should do that. Let's go somewhere. Oh, I've been slacking. I need to work more.
0: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1: I'm burnt out. 이럽니다.
0: 나 탔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지쳤어. 정말 녹초가 됐어. 이런 뜻입니다. 녹초가 됐다. 이런 말 많이 쓰죠.
1: You know,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0: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표현 나왔죠.
1: 알죠.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0: 당신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에게 좀 휴식 시간 줘도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그래도 된다란 표현이죠. 그랬더니,
1: yes, we should do that.
0: 그렇지. 우리 그러자.
1: We should do that. We should really give ourselves a break. Let's go somewhere입니다.
0: 어디 좀 가자. 우리 진짜 좀 그러자. 어디 가서 쉬고 오자.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I've been slacking. 이럽니다. 친구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slacking.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고 조금 이렇게 미루고 이런 거를 slacking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게으름 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I need to work more. 나는 일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놀러가진 않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습니다.
1: It's perfectly fine to.
0: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할게요.
1: Yay! We did the cat-cow poses together. You feel great? Great. Next time, we will be doing one of the cat variations. So stay in tune.
0: 오늘 고양이 소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이거 허리 통증 있으신 분 병원에서도 재활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자세니까요.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 중 하나 같이 해봐요. 알겠죠? 영어 표현 It's perfectly fine to 진짜 그래도 돼 이런 뜻이니까요. 많이 많이 써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0: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시문요. 진혜킴의 고고.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혜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가족들이 3세대가 같이 모여서 산다고 하는데 농사를 누가 짓는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도입부분부터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2: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0: 아하, 가족 전체가 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잡으셨죠? Okay, well done.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감자 안에는. Okay. Listening point. Second, that is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바로 제가 들었던 질문의 핵심 부분이죠. 온 가족이 농사를 짓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One. Within.

0: 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1: 2.
0: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2: 네, 잘 들어보셨죠? All 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각각의 감자 안에는요,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which is,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일반적으로 3대가 함께 사는 이곳에서는요, 온 가족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제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아, 이 부분이 내가 잘 안 들렸구나, 인지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4: 소금으로 해서
3: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2: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ithin each potato.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단어에 강세를 주고, within은 제외하고, within each potat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굉장히 짧네요. 한번 100% 도전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ithin each potato. 네, Google listening 2, within each potato. 마지막 Google listening 3, within each potato.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도 try 해보세요.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One more time.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The, on, 제외한 나머지 모두 내용어. Whole이에요. Whole family works as 자음의 소리로 끝났죠. On의 모음의 소리로 시작이 됐으니까 연결시켜서 발음하게 되면 연음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Works on 이렇게 되죠. Works on farming. Farming 아닌 거 아시죠? F 발음이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 모양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윗니로 아래 입술을 살짝 긁어 주시면 돼요. F, F. 하면서 farming 이렇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Okay, Google listening 2.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Well done. Google listening 3.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All right, now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One more time.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하셔야겠죠? 함께 들어봅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0: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1: 2.
0: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2: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 별 차이 없었네요, 이번에는요. 네, 비슷한 발음들 아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그 감자 안에는요,

0: is there blank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에 일단 들어간 말은 mindset이라고 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는데요. 감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그들의 마음가짐이 들어있다는 거죠. Okay. Here where three blank blank live together 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여기는 어떤 여기냐? 3, 뭐뭐, 뭐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빈칸에는 generation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세대들을 가리키죠. 즉, 3대가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시 빈칸 generally, 일반적으로 보통 3대가 사는 이곳, 함께 사는 이곳, 이곳은요.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이라고 했어요. 즉, 전체 가족이, 가족 전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라고 하는데 작은 농담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A big laugh 라는 것은 큰 웃음이 되네요.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문양 재미난 농담, 재미난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게 큰 웃음이 된다는 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놓친 부분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2: 그 물? 그 소금으로 해서
1: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0: 네, 오늘도 열대어 다름 없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dise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정보를 가지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듣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청취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시면서 향상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telligent 그리고 intellectual. 둘 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intelligent부터 할게요. 이거는 총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intelligent. intelligent.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맞아요. tell에 들어가죠. intelligent. intelligent. 네,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세를 연습하시는 걸로요. 오케이. intelligent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예, 지능적인 사람을 intelligent 라고 합니다. So we refer to someone who is intelligent. We think of someone who is intelligent as being smart. They're very clever. They're fast at solving problems, right? Okay,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다. Okay, 예문들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Intelligent, 총명한, intellig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그녀는 머리가 좋지만 똑똑하지만 게을러.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네, 만약에 smart라는 단어를 썼으면 비교급은 그냥 smarter. 하지만 intelligent 같은 단어는 음절이 많아가지고 앞에 more intelligent than 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남동생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소개팅 갔다 왔는데 그 남자 어땠어?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그는 매력적이었고 매우 총명했어. 네, attractive라고 하면 약간 좀 성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낄 때 attractive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총명했어. Very intellig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네, 다음 단어입니다. intellectual. Okay, intellectual.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비슷하게 이제 intel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여기는 강세 앞부분에 살짝 있고, 그래서 in, 그 다음에 tellect. 여기 leg에도 강세가 들어갑니다. Okay,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이 단어는 말하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리듬을 잘 잡아가지고 intellectual. 그래서 좀 더 빨리 intellectual, intellectual. Very good. Okay,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을 intellectual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
하고 좀 다르죠. 물론 둘다 이제 머리가 똑똑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핵심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입니다. Okay, so intellectual refers to somebody who is smart because they've studied a lot. They've gotten a lot of educati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좀 다르게 그녀는 남동생보다 훨씬 더 지적이야. 뭔가 그녀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지적인 사람이야.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기업은 혹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해. 네. 지적 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intelligent property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뭔가 좀 안경, 이제 다양한 안경들 이렇게 쓰면서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나꽤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 할수 있겠죠. 안경뿐만 아니고 뭔가 되게 intellectual한 옷을 입었어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정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영어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요, 바로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원고 작업하면 상당히 이거 유용하게 여러분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보시면 좋은 감정들이죠.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뭐 약간 만족스러운 감정, 감동스러운 감정, 뭐 사랑의 감정. 뭐 미안함도 누구한테 뭐 잘못해서라기보다 누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다면 그걸 또 표현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다음 주에는 뭐 안타까움, 실망감, 뭐 노여움, 약간 이런 거, 불안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thank you, 고맙다는 감정인 것 같은데, 자, 다양한 표현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정리를 해가죠. 일단은 우리도 고맙다, 감사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을 여러 가지 일단 여러분이 쓸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thank you는 다 아시죠? 이걸 이제 문장에 넣을 때 Thank you for someth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I want to thank you for라고 넣어주시면 뭐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어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에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자, I want to thank you for. 다음에 물결이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나와야겠죠? 뭐가 나와야 돼서 그 뒤에 이제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하면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1: I want to thank you for.

0: I want to thank you for.
1: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양쪽에 살짝 강세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영어도 표현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thank you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동사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Appreciate. Appreciate. 우리가 계속 thank you만 쓸 수는 없으니까 I really appreciate. 다음에 for 없고요. 이럴 땐 your help 하면 돼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 하나가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는 아입니다. Appreciate. 강세를 여기다 주시고 조금 길게 끌어주세요.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0: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1: 오케이.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고맙다는 걸 좀 길게 풀어준 건데, 한국말은 짧은데 영어가 좀 기네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자, 요거는요, 어떻게 내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고맙다는 얘기인데, I don't know. 모르겠다. 모를요. How to thank you enough. 얼마나 충분히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두 번 갖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뭐 그런 어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너무 고마울 때 O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거 그대로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0: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1: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회화하다 보면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고마움은 그냥 thank you 한 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랬거든요. 이거 다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 꼭 잘해주시고 문장에 넣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아까 your help 넣으면 되거든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힘주시고 appreciate your help. 너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그거 쓰셔도 되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한 다음에 거기다가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런 거 붙여서 또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감사함의 어떤 감정이 그냥 thank you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현들이 쓰이면서 훨씬 더 아주 뭐 예? 풍족하게 전달이 되겠죠. 요거 들어보세요.
0: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1: 요건 뭐냐면 자기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고마움을 느껴. 참 감사함을 느끼지. 참 배려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요런 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thank라고 하는 친구를 thankfu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참 고마움을 느껴. I feel thankful 이거예요. thankful 들어보세요.
0: feel thankful. feel thankful.
1: 그냥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움을 느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 상태. I feel thankful. 하나 더 있습니다. grateful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껴. 그럴 때 I feel grateful. I feel grateful. 그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감정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0: Feel grateful. Feel grateful.
1: 오케이. 그 다음에 배려심은요. Thoughtful. 비슷한 맥락인 애들이거든요. 보세요. Thoughtful. Thoughtful. 이건 feel thoughtful이 아니라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상대방이 참 배려심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I am thoughtful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 think she is very thoughtful. 그분이 너무 배려심 있게 날 도와줘가지고 I feel grate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is very thoughtful. She helped me a lot. So I feel grateful.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거 나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Be thoughtful. 들어보세요.
0: Be thoughtful. Be thoughtful.
1: Okay. 요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feel 동사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요런 간단한 말도 방금 전에 배운 단어를 이제 조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Be thoughtful이죠? 너무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요 조합을 잘 보세요. 요 케미를 잘 보세요. 요 문장 두 개의 케미. 너무 배려심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들어보세요.
0: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1: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들. 기쁘다, 영광이다, 뭐뭐에게 보답하다. 자, 감사함을 느끼면 또 보답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해볼 건데 요거는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뻐요 그럴 때 It is my pleasure.

0: It is my pleasure. 그렇죠?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약간 고맙다, 그런 어떤 기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보세요.
1: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0: Pleasure 대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게 honor입니다. 이건 정말 영광이란 얘기예요. It is an honor to meet you. It is an honor to meet you. 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볼게요.
1: It is my honor. It is my honor.
0: 아시겠지만 이 H는 묵음입니다. It is an honor. It is a pleasure. 이렇게 일상에 쓸 수 있는 말이고. 보답하다. Pay someone back. 자, 이 payback은 뭐냐면요. 누구한테 돈을 다시 갚는다는 느낌인데 돈을 갚을 때도 쓰지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누구한테 뭔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답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해요? Payback 한다고 합니다. Payback. 내가 뭔가 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보답하다. 들어보세요.
1: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0: 문장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Oh, I feel so grateful. Thank you so much. 그 다음에 이거.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맙다는 말에 붙여 쓸 수 있는 아주 말입니다.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한 번 더요.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들어보세요.
1: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0: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좋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제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었죠. 고마움에 관련된 단어들 정리해봤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이것도 많이 쓰는 말. 그 뒤에다 명사 오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0: 그 다음에 감사함을 느끼다. Feel grateful. 지금의 감정 상태죠. I feel grateful. 감사함을 느끼다. 들어보세요.
1: Feel grateful. Feel grateful.
0: 보답하다는 pay someone back. 들어볼게요.
1: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마움, 감사함의 감정이 좀 정리가 됐고요. 오늘 10분 요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인터넷으로 복습하셔서 꼭 쓰실 수 있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축하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린 항상 Congratulations 이렇게 해서 축하해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해서 그 뒤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우 취직 정말 축하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ongratulations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우 축하해 라는 의미라면 여러분이 Congratulations 뒤에 on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하해요. 그렇죠.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Congratulations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걸 줄여서 Congrats 라는 표현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가 독특하게 o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0: 어떤 일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 on 축하할 것.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양한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취직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해서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당신의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on your new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취직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사업 시작한 거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땐 job보다는 on your new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창업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취직 축하드립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해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승진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승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promo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promotion이라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의 promotion이지만 여러분이 직급에 관련해서 회사 안에서의 promotion이라는 거는 되게 승진과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으로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해서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이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 baby를 넣으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아이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라고 해서 아이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baby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 그렇죠. graduation이잖아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congratulation과 graduation 요게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에서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는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요것만 알았다면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그 무엇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거를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축하할 것을 명사의 형태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congratulations on ing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직한 걸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et a job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on getting a new job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 통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해서 이런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 씨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축하하는 거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send my congratulations to 대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우, 제가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 send my congratulations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to 대상까지 얘기를 하면 아우, 그치 메이슨 씨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여러분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해봤고요. 이 표현도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났을 때 까먹을 쯤 되면 제가 이거 패턴으로 다시 한번 더 준비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해서 메이슨 씨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congratulations에서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에 구체적으로 on 축하할 것을 넣어서 그 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축하하는 표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and happy moments.
1: 안녕하세요. 하루 10분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도 찾고, 그렇죠? 바로 행복감도 느끼는 시간. 별거 아닙니다. 문장 딱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바뀔 수 있겠죠?
0: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요? Try again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저희가 쭉 하다 보면은요, 사실 그 예문의 느낌이요, 쉬운 구어체도 있고요, 이렇게 경제나 경영 혹은 이렇게 무엇인가 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의 표현들도 있잖아요. 근데 겁먹지만 않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재정 자문가는 뭐지? 그냥 단어예요. 음식 재료인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라고, 그렇죠? 강하게 권했다. 그게 뭐예요? 우겼다. 예, 네, 그게 고집을 폈다라는 얘기죠. 고집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요, 뭐뭐 하는 걸 고집했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바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로 insist. I insisted. 내가 고집했다. 그러면 상대편이 뭔가 고집할 때에도요, if you insist,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진짜 구어체에서도 많이 써요. 아야, 그러세요. 그러세요. Okay. If you insist,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요. 자, 발음은 insist고요. 이게 어떻게 예문에서 쓰일지는 확인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죠.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로 정리해보는 순서가 되겠죠. 자, 뭐뭐 하는 것을 고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insist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팔라고, 그만두라고, 집에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것을 고집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난, 그래서 다 앞에 붙어있죠. 그러면 내가 고집한 거니까 insisted, 에서 발음이 insisted 이렇게 됩니다. I insisted, 그 다음에 그거를 팔라고, 그 남자가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표시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거니까 he's selling it, he's selling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발음은 selling it 하셔도 되고요. 구어체에서는 selling처럼 들려요. selling, 마치 ing을 은처럼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란 느낌이 들기 때문에 insist와 뒤에 어울려서 많이 쓰입니다. insisted on. 같은 구조로 다 쓰시면 돼요. 그가 그걸 그만두라고 했다. I insisted on. 발음이 on이 아니고요. on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on his quitting it. He's stopping it 하셔도 되고요. stopping 할 때 stopping it. 아니면 quitting it. Q-U-I-T-T-I-N-G. quitting 이란 말고 안 들립니다. quitting, quitting.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 여자가 라고 했으니까 I insisted on her coming back home. 간단하죠? 아니면 coming home 다 좋고요. 네 번째는요. 사과하기를. 그렇죠? I apologize 할 때 그 apologize. 자, 그래서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됐죠?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네 가지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그걸 팔라고 내가 우겼다라는 얘기니까 your turn. 오케이. 맞습니다.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맞습니다. 그걸 그만두라고 라고 했으니까 your turn. I insisted on his quitting it. Quitting. 발음이 Q 발음이요. Q, Q, quit. Qui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Killing이 아니고 Qui, Qui. 입술이 쭉 나왔다가 군부모처럼 like goldfish, 그죠? When they kiss each other, 들어올 때 wait, wait 이런 식으로, 그죠? 단면도도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I insist on his quitting it, quitting it, quitting it, 됐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길. Your turn. 네, I insisted on her coming home, 그렇죠? I'm coming home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사과하기를 내가 고집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안 했다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용서받을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할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your turn. 맞습니다.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해서 됐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요거 좀 더 let's find out more. Step 2. 바로 이거죠.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어. 아까 거는요. 단순하게 on 하고 뒤에 ing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다. 재정 자문가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advisor인데 충고해주는 사람인데 재정에 관련됐다 해서 financial 이란 단어 쓰시면 돼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우겼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뒤에 on, ing 쓰지 마시고요. that을 쓰셔도 좋아요. 자, 뭐라고요? I sell the stocks. 두 문장 나누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판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라고 우겼다, 고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됐죠? 네. 그 다음, 의사는 탐이 당장 금연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했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의사는 the doctor죠. The doctor insisted. 자,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탐이 금연을 해야 한다. 탐이, 탐, 그쵸? quit smoking. 당장은 right aw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왜 탐인데 뒤에 quit에 stop 같은 것이 나오면 S가 없습니까? 자, 주장한 내용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그렇게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에 명령형처럼 quit에 S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그녀가 내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고 우겼어. 고집했어. 강하게 권했어. 다 전부 다 insist를 쓰시면 돼요. I insisted. 그 다음에요. 뭐뭐 하는 사실을 그녀가 내 결혼식에 온다. She, 원래 comes하고 s가 와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쓰여야 될거 아니에요? She comes to my wedding. 그죠? 그런데 comes라고 쓰면 그녀가 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와야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일부러 s를 뺌으로써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왜 그렇지?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장치로서의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특별한 동사 표지법을 쓰기 때문에 얘를 가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if의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오늘 해결되셨을 겁니다. I insisted that she come to my wedding. So come to my wedd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When I went to her wedding. 이런 식으로요.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딱한 문장만 해보세요. Try it again.

어린이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재정 전문가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강하게 우겼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B의 반응은 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증권시장에서는. 자, 어떻게 할까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그죠? 예, 바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는 표현은 everything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Timing is everything. 시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라고. Timing is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여러분 격식 차린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자,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매일1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싱.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이번 이야기 궁금하시죠? 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gether.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자, 과연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어떤 것들일까요? The first one is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반복하여 냉동 건조된 감자를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거길 쫙 제가 발췌해서 이 부분만 떼어봤어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아만타니의 밤은요, 낮보다 더 louder, 시끄럽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거의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딕테이션이었네요. 그쵸? 잘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자, 이것은요, 잉카의 저장 방법으로 감자를 말리고, 얼리고, frozen이죠? 얼리고, 그 다음에 mashed, 으깨고, 말리고, 반복하여 냉동 건조된 감자를 만듭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었어요. 이해 되셨겠죠? 오케이, 두 번째 리스닝 센텐스 주세요.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아만타니의 밤은요, 낮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화면과 매치하면서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o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이 내용을 전달하는 네, 컨텐츠 월드가 되겠죠. Repeated가 아니라 네, to 사운드가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니까 repeated 하면서 the 요 받침으로 가게 돼서 repeated, repeated. 첫 글자 발음하실 때 중요하죠. Li가 아니고 우 하면서 re, repeated. Repeated to make frozen, frozen 아니고 여기서 울림이 있어야 돼요. Frozen, dried가 아니라 d 사운드, r 사운드 만나 있을 때 j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So dried potato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길죠? 그래도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Okay, well done. Google listening 3.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y potato. 한 번 더.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Excellent. And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3: 역시 깁니다. 자, 그러면 눈에, 한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기능어 뽑아보세요.
0: The, in, is, the.
3: 그쵸? 나머지가 내용어입니다. The night, the night, 이게 아니라 the night in Amantani, 강세주고요.
0: It's louder.
3: 근데 드 발음이 안 들리죠. 우, 어라는 모음 사이에 드 사운드가 꼈어요. 역시 트 사운드처럼 이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드 사운드 역시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죠. So louder, 틀린 발음이 아니라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louder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Okay, Google listening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3: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0: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3: One more time.
0: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is is Inca's blank. 첫 번째 빈칸, storing method. 보관하는 방법,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잉카의 저장 방법인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느냐 쭉 이어지죠. Where potato, 감자가 얼려지고 또 으깨어지고 말려지는, 건조되어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저장 기법인데요. 뭐 하기 위한? To make frozen dried potato. 즉, 얼어서 건조되어진 감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저장 기법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보면서 이 내용을 캐치하신다면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Okay. Because there are blank blank 이어집니다. 야, 여기는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at means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 자, 여기는 the long time 했어요. 이 말은 오랜 시간이 is remembered. 기억되어집니다. The night in Amantani, Amantani의 밤은요, is blank than the day. 밤은 낮보다 어떠하다? Louder. 자, 더 시끄럽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louder는 loud, louder, 그리고 loudest. 이렇게 변한다는 것까지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반복 학습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0: everyone,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work. We are going to the office, and we'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자, 요새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이 영어 때문에 머리 아프죠. So I'm gonna just relieve that headache. I'm gonna make that headache go away,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 really useful expressions. Now, we have a main dialogue. Let's see what's happening today.
1: 브라운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0: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1: 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요. 반갑습니다.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Just a minute.
1: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니 기쁘네요.
0: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All right, well, let's see our whole dialogue in full. Alrighty, so let's look over that dialogue one more time. So this, we have Ms. Lee and Mr. Brown. So the situation today is,
1: 이게 조금 인사는 인사지만 조금 좀 뭔가 상황이 좀 처음에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 통화는 했는데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introduction이
0: it's a little bit different. Okay, so let's check it out. Ms. Lee says, "Oh,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1: 자, Brown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0: So if you say something is a pleasant surprise,
1: 그거는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surprise는 놀라운 거지만
0: it's a pleasant surprise 그러니까 아주 반가운 거죠. Right. Okay. So it's a surprise but it's a good surprise. So Mr. Brown says
1: 자,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0: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This is it.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자, it's great to, it's nice to, all the same thing.
1: 아주 행복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죠.
0: To finally, 드디어,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1: 그러니까 얘기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직접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직접은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일까요?
0: In person. So this is our key phrase for today. So if you do or see or meet someone in person, it means
1: 정말 실제로 아니면 직접 만나는 거지요.
0: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And so Miss Lee says,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1: 자, 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니까 기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likewise라는 거는
0: it's another way of saying yes, me too.
1: 그런 뜻입니다.
0: 네, me too. Same thing.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1: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반복해도 아주 좋아요. 뭐, oh, I'm happy to see you. What a pleasant surprise. No, no, no, no, no, no, no. Wow.
0: 네, 그런 느낌이죠. So,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again. Oh,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And Mr. Brown says, oh,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1: Okay, 아주 좋은 introduction이에요.
0: Let's look at some key sentence patterns or phrases in detail. Here's our first one. Now, this is a key sentence. What a pleasant surprise.
1: 정말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래서 이게 surprise 하면은 what a surprise 하면은 그냥 좀 생각 없이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pleasant가 들어가니까 반가운 거죠.
0: What a pleasant surprise. All right. 자, I didn't know you were coming. What a pleasant surprise.
1: 자, 오늘 오시는 줄 몰랐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0: Okay, right. I didn't know you were coming. What a pleasant surprise. Okay, next one. Oh, Mr. Johnson.
1: 딱 봤어요.
0: What a pleasant surprise to see you.
1: 자, 존슨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0: So,
1: We can say it's nice to meet you. 뭐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색할 수가 있죠, right? 조금 what a pleasant surprise. 근데 오버하고 그냥 해보세요. Alright, so everybody, what a pleasant surprise. 자, 이 그 tone도 중요합니다. 그냥 what a pleasant surprise 이렇게 하면 아무 느낌이 없죠. Alright, so oh, what a pleasant surprise. 오,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What a pleasant surprise. Great. Okay, so our second one is a key phrase. The key phrase is in person. So to meet someone in person, to see someone in person. This means 직접, 실제로. Okay, so 자, 저를 지금 보고 있죠? But 실제로는 아니죠. It's through the TV. 그래서 I met Kristen in person. 나 Kristen을 직접 만났어. Yay! She looks much better in person. 이런 말을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 실제로 훨씬 더 낫네요. Okay. All right. So to meet someone in person. So let's look at the second example. I finally met my online teacher in person. 자, 이렇게 그냥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다가 선생님 얼굴은 봤죠. Of course. 근데 실제로는 못 봤어요. So, I finally met my online teacher in person. 난 온라인 강의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덕덕.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Vehicle versus automobile. Vehicle versus automobile. Vehicle 단어들은 vehicle 그리고 automobile입니다. 어, 둘 다 차량 아닌가요? Let's find out the difference. 자, 첫 번째 단어는요, vehicl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 중간에 있는 H는 그냥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V, 그 다음에 바로 I로 가시면 돼요. Vehicle. Vehicle. 좀 더 빨리요. Vehicle. Vehicle. 이거는 많이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Okay, vehicle 같은 경우는 차량을 포함한 운송, 이동 수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vehicle is a big umbrella term that includes all sorts of transportation, whether it's a car, a bus, an airplane, a train, and it is used to transport goods and peo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vehicle has 8 wheels.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Vehicle. 탈 것. Vehic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이 차량을 내가 운전했어?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Okay. So in the case of this particular situation, 여기에서는 차량이라고 썼어요. So it could be a car, it could be a truck, it could be a bus. However, vehicle can also include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like a train or an airplane. Okay?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vehicle has 8 wheels.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8 wheels 가진 차량은 뭐 트럭이겠죠? 이 차량은 바퀴가 8개야.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자, 여기서도 vehicle은 뭔가 차량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뭔가 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그들은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문장 살짝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다음 단어는 automobile. 네, automobile. 이 단어도 꽤 어렵죠? 오케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auto, T를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auto. Auto. 약간 가벼운 D 발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Auto, 그 다음에 mobile. Automobile. Automobile. Very good. Okay. Automobile 같은 경우는 vehicle의 한 종류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vehicle가 개념이 더 크고 그 안에 automobile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물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car라는 단어도 사용하긴 하지만 vehicle도 정말 vehicle 말고 automobil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automobile industry라고도 하잖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Is this automobile insured?
automobile, 자동차, automobil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이건 새로 나온 전기 자동차야. 네, 자동차를 car 대신 automobile 썼는데요. 여기서는 뜻은 똑같지만 automobile은 좀 더 포멀한 느낌이죠.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하지만 vehicle하고 다르게 automobile은 비행기 아니면 배 이런 거는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서 바퀴 가지고 달리는 거를 automobile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한 거야?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So again, an automobile is a vehicle that goes on ground, goes on land, and it usually has wheels,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Is this automobile insured?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거야? Is this automobile insured?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Is this automobile insured? Is this automobile insured?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vehicle. Vehicle은 그냥 탈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So it includes cars, trucks, boats, trains, even airplanes, right? Anything that transports people or goods. 그리고 automobile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So something that travels on land with wheels, such as cars, trucks, etc. Okay? 네, vehicle, automobil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네, 오늘은 vehicle하고 automobile 배워봤습니다. Okay, don't forget to review and practice and make your own sentences. Of course,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all of the videos are available for fre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어떤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마움의 감정,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이런 말들이죠. 자, 오늘은 미안함의 감정입니다. 이 미안함의 감정을 약간 부정적인 감정에 넣어야 되나, 긍정적인 감정에 넣어야 되나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에 할 감정들은 막 노여움, 화남, 뭐 이렇게 실망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미안함이란 게 사실 뭐 안 좋은 감정이라기보다 이제 미안하니까 뭐 고마워서 미안할 수도 있고요. 저? 뭔가 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도 정말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온다면요. 그래서 좋은 감정에 넣었어요.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sorry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양한 상황이 이제 조금 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도 앞에 붙이는 게 여러 가지죠. 그럼 영어도 딱 하나만 붙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장 많이 붙이는 말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I'm sorry. 미안하다. I'm so sorry. 강세가 어디 들어가요? sorry보다는 so에 살짝 강세 주는 게 낫겠죠? I'm so sorry. 아니라 I'm so sorry. I'm so sorry. 보다 힘을 살짝 주는 거예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for. I am so sorry for.
0: 제가 여기 for를 쓴 이유는 그 뒤에 뭔가 나와야 됩니다. I'm so sorry에서 끝나면 미안하다 끝나는 건데 I'm so sorry for something 해서 뒤에 명사 형태가 뭐가 나오겠죠. 자, 요거 말고 really도 많이 쓰죠. I'm really sorry. 이것도 힘을 주면서 살짝 끌어주는 거예요.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그렇죠? 약간 많이 미안하다. 들어보세요.
1: I am really sorry for. I am really sorry for.
0: 의미상의 차이는

0: 아니, 없습니다. 우리도 뭐, 정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차이가 뭐냐, 그러면 별 차이 없잖아요. 자, 요거를요, terribly라고도 씁니다. terribly, I'm terribly sorry. 이것도 상당히 많이 미안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요 버전이 여러 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terribly. terribly. 요거 힘을 여다 주시고, I am terribly sorry for 뭐뭐뭐. 자, 들어볼게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I am terribly sorry for.
0: 늦었는데 다음에 또 늦었네? 그러니까 또 늦어서 정말 너무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두개다 들어갔네요. 오케이. 그러면 정말 너무 뭐 이게 우리말에서 사실 두 가지 다 쓰는 게 부호체 쓰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terribly 하나만 줘도 요두 가지 정도의 어떤 어감이 가장 강하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우, 늦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또 지난번에 늦어서 이번엔 정말 안 늦는다고 했는데 또 늦었네. 이때는 정말 정말 미안하죠.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양쪽 다 강세. Late again. 이렇게요. 자, 들어보세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I a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0: 자, 하나씩 보죠. 요거만 갖고는 딱딱 어떤 영어 표현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아예 결과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apologize for. 자, sorry만 쓸 건지, 여러분이 apologize까지 확장할 건지, 자, 저는 후자 쪽이 좋다고 봅니다. Thank you 할 때도 thank you만 안 쓰고 appreciate이라는 동사로 풀어 썼잖아요. 그쵸? 그거 고맙다는 얘기할 때. 마찬가지예요. apologize. 요거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말인데 거기다가 for 붙여서 뒤에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I apologize for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죠. I apologize for being late. 강세 여기다 주셔야 돼요. apologize 이렇게. apologize 들어볼게요.
1: I apologize for. I apologize for.
0: 오케이. 다른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I apologiz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자, 이건 약간 더 포멀해요. 포멀이 뭡니까? 약간 더 격식 있게 들려요. Accept란 건 받아주세요. Apologies. 요것의 명사형이죠. Apologies. Please accept my apologies. 저의 죄송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For 다음에 미안한 행위나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being late.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 좀 포멀한 게 나오긴 나옵니다. 자, 요거 들어볼게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0: 오케이. 이따 요거 갖고 문장의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다. 자, 표현 동사가 이제 하나 있긴 있거든요. 감정 표현 동사 이 친구 많이 씁니다. express. 표현하는 거죠. express. expression 하면 감정. 을 표현하는 뭔가 어떤 표현을 또 ex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So expression. 표현 자체란 뜻인데, express 자체가 동사로 썼을 땐 뭔가 말로 표현하다. Express my apologi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ologies.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할게요. 이런 얘기죠.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Express my apologies. 들어보세요.
1: Express my apologies. Express my apologies.
0: 자, 그러면 요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 중간에 거. 막판에 변경 사항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 약간 포멀하게 간다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Change일 수도 있고 changes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회의 장소도 바뀌었네. 예. 보니까 한 시간 미루려다 보니까 우리 그 회의 그 미팅장이 회의실이 또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데로 옮겼어. 그럼 장소도 바뀌었고 시간도 바뀌었고 그럼 changes죠. 하나면 그냥 change 해도 되는데 Last minute,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막판이에요. 마지막 분이라고 하는 요 직역하면 그런데 요 뜻이 막판이라는 뜻입니다. 막판에 뭔가 변경하면 사람들이 혼란이 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뭐 업무를 보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많이 쓸수 있는 말입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들어볼게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0: Very good. 자, 이거는 미안함의 경쟁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쓸수 있는 간단한 말들입니다. My bad. My bad. 소유격의 강세를 웬만해서 안 주는데 저건 그냥 딱 저렇게 쓰기 때문에 My bad. My bad. 이렇게 안 합니다. My에 힘을 줘요. My bad. 제 잘못이에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My bad. 들어보세요.
1: My bad. My bad.

0: 내 잘못이었다는 뭐 fault란 단어도 있어요. 미안함을 표현할 때 아유 제 잘못입니다. I'm so sorry. I'm terribly sorry.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자, fault의 강세를 살짝 줘도 되는데 나의 잘못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의미로 소유격에서는 웬만해선 강세를 잘 안 주는데 이런 경우는 소유격에 강세를 주기도 합니다.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제 잘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1: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0: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다. 아, 요 양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영어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실례합니다 할 때 뭐 하세요? Excuse me 하죠? 그 동사입니다. 이게 양해예요. 그래서 Please excuse me for 하면 뭐에 대해서 약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좀 일어나야 돼서요. 일단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 Please excuse me for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ing 동명사가 나오든가 명사가 나오든가. 들어보세요.
1: Please excuse me for. Please excuse me for.
0: 자, 문장으로 갑니다. Please excuse me for 먼저 일어나야 해서 having to leave early. Leave early 하면 먼저 떠나는 거고 having to 뭐뭐 해야 된다는 거니까 먼저 제가 좀 일어나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먼저 일어날 때 쓰세요.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이거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볼게요.
1: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0: 강세는 excuse me 뒤에다 붙여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미안함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었죠. 첫째, 너무너무너무 미안하다 할 때 I'm terribly sorry for.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I am terribly sorry for.
0: 이것도 죄송합니다. 포멀하게 할 때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같은 뜻이지만 버전이 좀 다릅니다. 포멀한 버전 들어보세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0: 양해는 excuse였었죠. Please excuse me for.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을 표현할 때 들어보세요.
1: Please excuse me for. Please excuse me for.
0: 좋습니다. 이번 주는 좋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정리가 됐고 자 계속 이 좋은 감정들 하나씩 정리를 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퍽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저희 방송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좀 잘 되라고 어떻게 보면 기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Good luck! 이라는 표현 잘 아시죠? 그거 이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Good luck 하고 나서 with 어떠한 일, 그럼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Good luck with event 요걸 가지고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항상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요렇게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Good luck with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이 핵심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Good lu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붙었죠? 그렇죠. 구체

0: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행운을 빌어요?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땐 전치사가 바로 wish이 붙어요. 그래서 good luck with event 해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good luck with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good luck with 무엇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good luck 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면접을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이라는 거는 그쵸? interview 혹은 job interview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어우,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 저 수술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대개 수술이라는 명사는 바로 surgery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good luck with your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런 응원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surgery.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라는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시험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죠. 시험 잘 보고 오렴.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시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표현들. 그쵸? exam이나 혹은 test를 넣어서요. Good luck with your ex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exam.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exam. 해서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출장 잘 다녀오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장은 되게 그쵸? 바로 business tr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출장 잘 다녀오세요. 출장 그거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해서 여러분 출장 잘 다녀오세요. 출장 잘 마치고 오세요. 이런 얘기들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을 응원하는 방법 그렇죠? Good luck 뒤에 여러분 응원할 일, 이벤트 이런 얘기들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Good luck with your surgery. Good luck with your surgery. Good luck with your exam. Good luck with your exam.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0: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말 잘 되는 게이를 정말 기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제가 기원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원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더 강조를 할 때는요. wish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I wish you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I wish you good luck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그렇죠. with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그 일이 잘 되길 정말로 제가 두 손 모아서 기원할게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 잘 보길 제가 정말 기원할게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wish you good luck.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라고 해서 I wish you good luck 이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I wish you good luck을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Good luck with your exam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 딱 나서면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시험 잘 보고 오길 좀 기원해줘 라고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당신이 정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원할게요 라는 거를, 그쵸? I wish you good luck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잘 되길 기원해줘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바로 wish me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은 여기처럼 wish me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잘 되기를 기원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ish me luck 혹은 wish me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잘 되기를 좀 기원해 줘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이 돼요. 그럼 그 뒤엔 똑같겠죠. 그래서 wish me luck with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좀 기원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제가 시험 잘 보고 오길 조금 기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ish me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wish me good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ish me luck with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Wish me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ish me luck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고, I wish you luck 혹은 I wish you good luck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뭔가 응원을 해주고 뭔가 잘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 거였습니다. Good luck 뒤에 with 무엇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실제로 마음가짐을 먹으면요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갑니다. 어떻게 뭐 딱 봤을 때도 이거는 약간 좀 안 좋은 일이지 그럴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역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Right. 자,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What's waiting for u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직접 해볼 때의 생각에 두뇌의 메커니즘이 바뀌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죠. 요리도 해봐야 아 이게 이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가만히 있고 옆에서

보면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눈으로만 뭐 하는 것은 that's not enough.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The smallest deed is better than the greatest intention. 그렇죠?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위대한 의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열심히 멋진 생각을 해도 그냥 해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최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

것 같아. 되게 길지만 출발점은 where 아니겠어요. 뭐는 what이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자주 하는 행동 혹은 앞으로 뭔가가 이뤄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where will you 쓸 수 있지만 where do you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의 그러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으시면 where do you가 좋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where can you 어디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너도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can you겠죠? 그러니까 do you를 쓰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그 동작을 많이 해봤거나 자 설명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예문 몇 가지만 보면 그걸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real practice time with you. 자, with four examples. 벚꽃은 어디로 보통 구경을 가나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can을 쓰시면 되고요. 보통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느낌이면 do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do you? 그 다음에 see죠. 보다가 그 다음에 벚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herry blossoms라고 합니다. cherry blossoms. Where do you see cherry blossoms? cherry blossoms에 현혹돼서 이 전체 문장을 날리지 마세요. 얘만 외워야 되겠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거는 뒤에 뭐 천 가지, 만 가지가 와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Where do you see?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자,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그러면 where do you go? 되게 간단하죠. 예, for lunch. 점심을 먹을 목적으로. 물론 이걸 바꿔서요. Where do you have lunch? 어디에서 점심을 드시나요? 이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딱 변함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you get nervous, okay? There are no correct answers. 정말 undisputed correct answers, 아주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정답이 딱 하나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요.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 근처에 보여주고 있구나. 온라인 쇼핑 주로 여러분 어디서 하시나요? 그래서 where do you 쇼핑이 뭐지? 샵을 쓰시면 돼요. Where do you shop online? 아시겠죠? Where do you shop online? 자, 이때요. 중요한 게 on 다음에 line을 붙였어도 되고요. on 다음에 line을 띄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용법이 바뀔지 나중에는 뭐 좀 지나고 나면 알겠죠.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띄어서 부사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every하고 day를 띄어서 쓰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everyday를 붙였으면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말이 부담스러우시면 online 한 번만 쓰세요. Where do you shop online? 약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보관하다? keep이죠. Where do you keep your medicine? 예,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혹은 뭐 건조하고 아주 그렇죠. 예. 통풍이 잘 되는 곳, 아니면 냉소, 그렇죠. 뭔가 건냉한 곳,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벚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Your turn. 그렇죠. Where do you see cherry blossoms? 됐죠?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Your turn. 네, where do you go for lunch? 자, 온라인 쇼핑은 어디서 하시나요? 자, your turn. 그렇죠. Where do you shop online? 요즘엔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약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Your turn. 자, 네, where do you keep your medicine? 그래서 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10년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where 하나 쓰시면 돼요. 10년 후에 너가 어디 있을 거라 생각해? 뭐 하면서 그걸 축약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Where do you see? 어떻게 쉽죠? 너 자신을 yourself in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너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서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Where do you see yourself? 그렇죠? In 10 years from now.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장을 보러 어디로 가죠? 라고 할 때 Where do you go? 되게 쉽잖아요. Where do you usually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요. Where do you usually go? 그렇죠? 그 다음에 for shopping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go 다음에 가니까 go shopping 하는데 어떤 shopping이에요?
장을 본다. 식료품이라고 할 때 grocery라고 씁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usually

We go shopping, go grocery shopping. 발음은 두 가지예요. grocery 하셔도 되고요. grocery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발음이 두 가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근처 어디에서 유기견을 입양합니까? Where do you? 입양하다 adopt 쓰시면 돼요. A-D-O-P-T. 기릴은 그 다음에 고양이니까요. 아니면 기릴은 개군요. 그래서 예, stray dogs라고 합니다. Stray dogs, 그 다음에 around here까지 쓰시면 되겠어요. 장면 떠올리시면서 하시고요. 부담되시면 딱 한 문장만 지금부터 두 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누나 물어봅니다. 야, 너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뒤에 I don't know, well 이렇게 해도 되지만 대답을요 10년 후에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발상 자체를 바꾸면 영어로도 여러분 재밌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렇죠? So where do you see yourself? 10 years from now. 물론 이때 in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10 years from now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n 10 years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할까요? 10년 후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좋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So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ebs.co.kr 오셔서 많이 한번 마음도 남겨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Okay, keep it up.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팝송들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요들을 보면요, 사랑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사들이 그 상처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문장, 굉장히 명문장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한번 더 읽어볼게요.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요, 세계적인 스타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이라는,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 노래에서 나왔던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 뜻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 볼 만한 문법적인 포인트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mind me of us라는 요 하나의 역시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펴볼 것 바로 전치사 of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치사 of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 무엇 무엇의 라는 뜻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이 표현도 그렇죠. 자, 먼저 뜻부터 볼게요. A reminds B of C 라고 하면요, A가 B로 하여금 C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A를

보면 비는 씨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뜻 안에서 of의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무엇무엇 의라는 맥락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어거지로 뭐 이렇게 의의 뜻이 녹아 들어가져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에서 of가 언제나 무엇무엇 의라는 뜻으로만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과 같이 동사와 함께 관용적인 표현 안에서 전체에서 of가 쓰인 경우에는요, of의 뜻과는 조금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럴 때는 약간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것을 외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서 이 표현이 활용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 있죠. This song always reminds me of my mother. This song, 이 노래는요, always, 항상 reminds me, 나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뭘 떠올리게 하냐면, of my mother, 나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사실 of의 뜻이 우리말 해석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어쨌거나 of는 무엇무엇 의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아, 이 노래가 항상 나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의 뭔가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의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의 뭐 말하자면은 그 목소리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조금의 덧붙인 의미를 제 스스로 부여함으로써 of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게끔 스스로를 설득시킨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을 저는 곧잘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조금 어렵다. 뭐 없는 말을 내가 덧붙여서 이걸 어떻게 외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A reminds B of C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옵션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짧아졌죠? 문장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Pink roses remind me of my dog. 자, pink roses. 분홍색 장미들이죠. 그것이 remind me,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Of my dog. 여기 of 빼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말 해석이 안 들어간다고 이거 빼먹어버리면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해서 나의 강아지. 이 분홍색 장미들을 보면요, 내가 나의 강아지가 내 반려견이 떠올라요라는 그런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활용된 문장 두개 살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과연 Rolling in the Deep에서 아델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차근차근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죠. The scars of your love. 여기 of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 무엇무엇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너의 사랑의 그 상처들이, 너의 사랑의 그 상처들이 remind me,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뭘 떠오르게 하는 겁니까? Of us, 우리를요. 라는 의미로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아, 네가 날 떠남으로써 나에게 상처를 남겼는데 그 상처들이 자꾸 우리의 그 좋았던 때를 떠오르게 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힘들어. 네가 보고 싶어. 네가 그리워. 정도의 의미로서 받아들여 줄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부터 보도록 하죠. 그의 화풍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라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뭘 보면 뭐가 생각나요. 참고로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만든다고 했을 때그 보다라는 동사 see 같은 거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표현만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의 화풍. 화풍은 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His painting style. 우리나라 말로도 스타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His painting style. 그가 그림을 그리는 그 스타일은요, 떠오르게 하는 거죠. Reminds, reminds, 떠오르게 해요. 그래놓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떠오르게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Me,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Me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뭘 떠오르게 하는지 of를 붙여서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죠. Of Picasso,
of Picasso.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 그의 화풍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라요. 분명 보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영어에서는 see, 뭐 look, watch 이런 동사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 두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is painting style reminds me of Picasso. 한번 더. 시작. His painting style reminds me of Picasso. 좋아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코를 보면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이 떠올라요. 자, 여기서 보면이라는 거, 동사 see, watch, look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려운 건 뭐냐면요.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 이건 또 어떻게 말하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코를 보면 떠오른다는 거, 그냥 타코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 taco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tacos 넣어주시고 그게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니까 remind me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of 넣는 거 잊지 말아줘야 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 이거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My trip to Mexico.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죠. My trip, 내 여행이에요. 근데 그내 여행이 어디를 갔던 여행인 거예요? To Mexico, 멕시코로 갔던 여행인 거죠. 이게 of 뒤에 이렇게 위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acos remind me of my trip to Mexico. 한번 더. 시작. Tacos remind me of my trip to Mexico.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전치사 of가 사용된 표현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과 함께해서 전치사 of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무엇의라는 뜻 말고도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예시들을 보여드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치사 of 볼 때, 아,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Grammar Inside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 한 cat cow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tired 그리고 tired of의 차이점이에요. Tired 지치다, 힘들다 이런 뜻이죠. I'm so tired. 나 너무 지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tired 뒤에 of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 거 무슨 뜻일까요? 지겹다는 뜻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 난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do a couple cat cows if you're not tired of it from last time 그랬어요. 캣 카우 자세를 몇 번 한번 하세요. 저번 시간에 많이 해서 지겹지만 않으시다면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제가 breathe in again to come back 그 다음에 You're not tired already, are you? 이랬어요. 벌써 힘드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tired 하고 tired of 차이점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요. You fell asleep in the kitchen. How tired were you? Dead tired. It was really funny though. Yeah, I thought it was funny too.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You fell asleep in the kitchen. 너 그거 알아? You fell asleep. 너 잠들었어. 부엌에서.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그랬더니 그리고 How tired were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피곤했던 거야? 이래서 How tired? 오늘의 표현 여기 나왔죠. How tired were you? 이러니까 dead tired 이럽니다. 정말 죽을 만큼 정말 너무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 Dead tired.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It was really funny though 이럽니다. 근데 진짜 웃겼어. 뒤에 though를 붙여서 It was really funny though 이러니까 그런데 진짜 웃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Yeah, I thought it was funny too. 나도 내가 진짜 웃긴 것 같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요.
1: I want to move out of this apartment. Why? It's so far away from my workplace. I'm tired of two-hour bus rides every day. Oh man, that must be tiring.
0: 두 번째 대화 봤어요.

0: want to move out. 나 이사하고 싶어. Move out. 이사 가고 싶어. Move in. 이사 오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I want to move out of this apartment.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y? 물어보죠. 왜? It's so far away from my workplace. 이럽니다. It's so far away. 너무 멀대요. 어디서? From my workplace. 나의 근무지에서, 직장에서 너무 멀대요. It's so far from my work. 이렇게 되고 workplace라고 해도 돼요. I'm tired of. 오늘의 표현 나왔죠. 나 너무 지겨워. 나 너무 좀 지긋지긋해. I'm tired of 2-hour bus rides every day. 2시간이 걸린대요. 버스 타고 2-hour bus rides. 2시간짜리 버스 라이드. 그게 2-hour bus ride란 뜻입니다. 나도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지쳐. 이러니까 아 지겨워. 이러니까 Oh man. That must be tiring 이럽니다. 아 정말 that must be tiring. Tiring 여기서 보너스.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That must be tiring. 그러니까 정말 힘듦을 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개의 대화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Tired, tired of 차이점 아시겠죠? 마무리 할게요. So we did a cat variation and got to squeeze and stretch our waist. Good. Next time, we will be doing the tiger pose. Okay? Excited? Good.
1: 오늘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해봤어요. 그래서 허리를 여기는 스퀴즈하고 여기는 스트레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 자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 tired 그리고 tired of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of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굉장히 많이 나죠. 힘들고 지치다 그리고 지겹다라는 표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잘 써먹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Bye. Have the best day ever.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how did we break the ice when we first met? Do you remember?
1: I do not remember at all.
0: Or the ice hasn't been broken yet.
1: Oh no, the ice is still there, for sure.
0: 네, 그렇군요.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어떻게 없앴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도 그 어색함이 있다고 하네요.
1: Yeah.
0: The ice is still there between us. Yeah, there's an invisible ice wall. Anyway, 이번 주의 주제는 ice breaking, breaking the ice입니다.
1: Yes.
0: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mm-hmm. 이렇게 얼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깨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1: Mm-hmm.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Mm-hmm. To break the ice, act like friends.
0: 얼음을 깨기 위해서, 즉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act like friends, 친구처럼 행동하라는 내용이네요.
1: Mm-hmm.
0: 자,
1: okay.
0: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미국에 계시는 조든 씨입니다.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Okay, Jordan 씨, 나와주세요.
2: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0: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죠. 문장을 다시 볼게요.
1: So, Jordan said,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0: 씨가 했던 말 있잖아요. Too crazy 하지만
1: Yeah.
0: 않으면, 너무
1: Can be
0: 지나치지만
1: too crazy.
0: 않으면 괜찮다.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1: Yeah.
0: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줄한줄한줄 같이 볼까요?
1: Let's start.
2: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I find it's easiest to break the ice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1: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0: 네, 앞에서 요약 문장에서도 만났던 부분이죠.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더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difficult를 다른 말로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Meeting new people can be
1: Hard.
0: hard, challenging,
1: Challenging.
0: 네, or not easy.
1: What
0: Not easy. 여러 가지로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매번 difficult만 쓰고 있다면. 네. 다음 줄 볼까요?
1: It was difficult to think of more
0: Yeah, it
1: words for
0: was.
1: difficult. Next, she says, but I find it's easiest to break the ice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0: 그렇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I find 저는 뭘 발견합니다라기보다는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관찰한 내용을 소개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I find it's easiest. 여기서는 I find that이 생략되어
1: That.
0: 있습니다.
1: Yes.
0: I find that it's easiest 가장 쉽더라고요.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는 것이 가장 쉽더라고요.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누군가가 내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 서먹함을 없애는데 breaking the ice 하는 데 가장 쉽더라고요.
1: True tha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When I'm meeting new people,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1: When I'm meeting new people,
0: When I'm meeting new people,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라는 형태인데 이것도 다양하게 좀 바꿔볼 수 있어요. When I'm meeting someone
1: new.
0: new, 아니면 When I'm meeting someone, 제가 자주 쓰는 저도 습관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eeting somebody for the first time.
1: And
0: 자주 쓰는 표현.
1: I just say, when I'm meeting a person
0: When
1: for the
0: I'm
1: first
0: meeting
1: time.
0: someone. 아, yeah, meeting a person for the first time. 다양한 형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뭘 느낀다고요?
1: She says,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0: 네, 저는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초조함을 느낄 테니까 하면서 그런 의미를 넣어서 obviously라고 했습니다. obviously. 저는 당연히 deal with
1: Nervousness.
0: 네,
1: Nervousness.
0: 당연히 초조함 느끼고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즉 Not knowing what to say.
1: Yeah.
0: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 deal with가 재미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처럼 쓰면 그냥 experience.
1: Experience.
0: 네.
1: Yeah. Yeah.
0: I go through that
1: That thing,
0: state. 예.
1: right?
0: 그런 상태를, 그런 경험을 느낀다는 건데요. 보통 또 다른 형태에서의 deal with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I'll deal with it.
1: Right, I'll deal with it. But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especially when we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m dealing with depression or some type of, you know, maybe sickness
0: 네.
1: or like a state of mind.
0: 경험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건데, 긍정적이지는 않은 형태로 많이 쓰이죠. Deal
1: Yeah.
0: with a lot of stress, deal with a lot of bad clients.
1: Yeah, you wouldn't say, I'm dealing with so much happiness these days.
0: 네. Happiness, 행복이라든지 좋은 쪽은 deal with라는 느낌으로는 많이 안 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도 deal
1: Deal with.
0: with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냥 겪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줄 볼까요?
1: Yes, she says.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0: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저도 당연히 여러분처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I usually start with 이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저는 뭐뭐뭐라고 하는데 What'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보통 Hi, my name is 뭐뭐뭐. What's your name? 할때 보통 악수를 청하죠.
1: Oh,
0: Hi,
1: right.
0: what's your name?
1: Hi, what's your name? I'm Megan.
0: You're Megan?
1: Yes.
0: Okay, I have another friend whose name is Megan. 이렇게
1: Oh.
0: 손을 잡은 채로 계속 이야기를 할
1: You didn't
0: 때가
1: tell
0: 많아요.
1: me your name.
0: I'm Hyunwoo.
1: Okay.
0: 그리고 start with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표현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start by
1: By
0: saying도
1: saying.
0: 많이 씁니다. Okay.
1: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you know,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But to break the

0: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1: You know,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2: What's small talk?
1: So small talk are things that are not too deep, more surfacey, like about your hobbies, you know, maybe where you go to school, things you like to do, favorite color,
2: 네.
1: very light topics.
2: 네. 너무 깊지 않은 거 그리고
1: Right.
2: surface라고 했는데 이제
1: Yeah,
2: 표면적인
1: surface.
2: 거,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를 그런 대화를 small talk이라고 말하죠. small이니까.
1: It's small. It's different in every country, though.
2: Of course.
1: Yeah.
2: 그래서 사실 small talk가 한국어로도 사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냥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 스몰 토크.
2: 아니면 뭐 신변 잡기에 관한 대화, 아니면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대화 이렇게 되는데, 가벼운 거를 말합니다. Small talk, like what did you do yesterday? Did you
1: Yeah.
2: watch the game yesterday?
1: Something
2: 어제
1: like
2: 그
1: that.
2: 스포츠 경기 봤어. 주말에 이거 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What is life? 이런 거 말고.
1: No, it's not
2: 네.
1: anything like that. Or even for us, we're still a bit sensitive about asking our age.
2: 아, 그렇죠.
1: Yeah.
2: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학번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스몰 토크의 범주에
1: Oh,
2: 들어가는데,
1: but not for us.
2: 네,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1: Especially to a lady. Don't ask her age.
2: 정말 친해진
1: It's not
2: 다음에
1: safe.
2: It is not safe.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 스몰 토크가 그 개념이고, 보통은 스몰 토크에 하이픈이 있진 않아요. It's small talk. So a boss can say, no more small talk, just get back to work.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몰 토크를 형용사처럼 하이픈을 연결해서 가벼운 그런 스탠더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가벼운 질문들.
1: Questions.
2: 네,
1: Yes.
2: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 하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breaking the ice 하기 위해서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1: And next, Jordan says, "But to break the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2: 네,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I just kind of have to
1: Have to
2: act
1: act
2: like
1: like.
2: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I just 그냥 뭐뭐 하면 된다. Kind of 여기서는 빼도
1: Yeah.
2: 괜찮겠죠? 의미가 크진 않아요. Have to 해야 합니다. Act like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 They're my friend 아니면 I'm their friend. 그 사람이 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have to가 있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맥에서는 I just have to do it this way.
1: Yeah, she just has to do it that way. It works for her.
2: 네,
1: Something that works for her.
2: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행동하면 돼요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You just have to push it. 밀면 열려요. 네.
1: You just have to do this,
2: Yeah.
1: right? It's kind of simple.
2: 그래서 해야 되는 거 have to를 정말로 해야 하다
1: No.
2: 의무적으로 번역을 하실지 아니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1: Yeah.
2: 쪽으로 번역하실지는
1: This
2: 문맥을
1: works.
2: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줄.
1: She says something else that she does.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2: 농담을 하다 영어로
1: crack a joke. Crack a joke.
2: Crack a joke. 보통 crack 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이 어떤 벽에 there's a crack in the wall, 벽에 금이가 있는 거.
1: Or you crack something open if
2: 네.
1: you want to use it, you know, like a verb.
2: 네, 깨서 여는 거죠.
1: Like you
2: 그래서
1: crack open eggs.
2: 네, 계란을 달걀을 깨서 딱 이렇게 요리할 때 그걸 crack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자 중에도 cracker가
1: Oh,
2: 있잖아요.
1: 예, yeah, crackers.
2: cracker가 먹으면 깨지잖아요.
1: Yeah.
2: 소리가 crack 소리가
1: It goes
2: 나고.
1: like and
2: 그래서
1: it cracks apart.
2: 예,
1: Yeah.
2: 쪼개지죠. 그래서 크래커라고 부르는 거죠.
1: Yeah,
2: 네.
1: because it cracks apart and you bite it, it cracks in your mouth.
2: 네. 네, 쪼개지는 모양 때문에. 그래서 I'll crack a joke 하면은 농담을 이렇게 달걀을 열듯이 이렇게 깨서 보여주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농담을 해요.
1: Yeah, I don't know why we call them why we say cracking jokes, but we also for joke we'll call them wise cracks.
2: Wise cracks.
1: I don't want your wise
2: 아,
1: cracks right
2: 농담.
1: now. Wise cracks for jokes.
2: 네, crack a joke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농담을 그냥 wise cracks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만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친구들하고만 할 농담을 처음 만난 사람과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1: Nice. Let's look at the last part.
0: And usually, as long as it's not too crazy, that can break the ice and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and you around them.
1: And usually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라조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바싹바싹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 바로 참치 마요 볼. 네, 오늘은 튜나 마요 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crispy batter mix. 튀긴 가루. 혹시 crispy 아세요? 바삭바삭한 거. We have onion, 양파. 우리 참치 캔. We have a can of low-fat 진액. 네. 이쪽은 red pepper, 빨간 파프리카. Green pepper, 초록 비망. Mayonnaise, ketchup, parsley, and cherry tomatoes. 방울 토마토예요. 오케이, okay, first we're going to chop, chop, chop. 우리 채소 좀 잘라봐야 돼요. Let's cut the red pepper. 우리 먼저 빨간 비명 할 거예요. 우리 이 부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 버려. Now let's slice the pepper. 조심하게 우리 얇게 잘라요. 여기 이 부분도 뺄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하얀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Okay. And now we slice. 우리 지난번처럼 이만큼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cherry tomato 반만 잘 거예요. Cherry tomatoes we just cut in half like this.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Now we can cut the onion. 네, 우리 양파 자를 수 있어요. We'll cut across like this. 우리 이쪽 먼저 자르고 우리 얇게

잘라요. 왜냐하면 그 볼 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잘라요. 우리 왜 양파 이렇게 짧게 잘라요? 왜냐하면 참치하고 마요 믹싱할 거예요. 양파 너무 컸을 때

이제 우리 참치 준비하자. Let's open the tuna. 손가락결 조심하세요. 이게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조심해요. Now, let's put the tuna in there. And now we push and take the oil out. 우리 기름 다 빼낸 거예요. 네. So let's push everywhere. 우리 여기저기 밀었을 때 기름들이 다 뺄 거예요. 제 생각 거의 다 됐어요. 조금 더 할 거예요. Okay, it's ready. Now, we need to make our tuna mayo ball mix. 이제는 우리 참치 마요 볼 mix 만들어야 돼요. So, let's add in the tuna. 우리 참치 두 캔 썼어요. And the onion, 이제 양파 들어가고. And now, the crispy batter flour. 이제 튀김 가루 들어갈 거예요. 좋습니다. Now, we mix. 이렇게 섞여서 할 거예요. Now we can make our tuna mayo balls. 이제 참치 마요 볼 만들 수 있어요. Okay. So we take some of the mix. 우리 mix 그 정도 이렇게 하고. And then in the center, we put a little mayonnaise. 우리 mayonnaise 조금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And then we make the ball. 네. 이제 그 동그란 공 만든 거예요. 저 왜 이렇게 해요? 공놀이 아니야. 이렇게 던지면서 동그란 튼튼한 공은 만들 수 있어요. We can make a round tough ball. 그 튀김 가루 한번 넣을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튀김 가루 다 옆쪽 앞 뒤로 cover it in flour all the way around like this. We need a frying pan on medium heat. 우리 중불 할 거예요. And we need frying oil. 이 튀김용유 필요합니다. Let's put in the oil. 우리 튀김용유 넣을 거예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번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거 튀겼을 때 탕탕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우리 아주 안전하게 할 거예요. 아주 조심하게 할 거예요. You can see them start to bubble. 여기도 살짝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Okay, let's turn them over. Oh, wow. Starting to change color. 그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하지만 아직 안 됐어요. 시간도 필요해요. Golden brown 됐을 때 완성될 거예요. Let's see. I think they're ready. 이제 다 됐어요. Now we take them out. 뺄 거예요. 여기 키친 타월 쓸 거예요. We're gonna use some kitchen towel to drain the oil. 우리 튀김 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기름 좀 빼야 돼요. 그리고 Now we can take the paper away. 이제 페이퍼 빼도 돼요. 좋습니다. Now we can put our pepper and paprika and tomatoes. 요적도 그리고 망울 토마토 하나. 훨씬 더 알록달록 접시 만들 수 있어요. And now we can decorate. 네. 케첩 좋아하는 친구들 케첩 넣어도 돼요. 아니면 마요네즈 좋아하는 친구들 마요네즈 넣어도 돼요. Like this. Finally, some parsley. 마지막에 콘 파슬리 넣을 거예요. And now some parsley. 우리 콘 파슬리 이렇게 조금만 뿌려. 참치 마요 볼 튜나 Mayonnaise balls 완성됐습니다.

Let's try it. 맛보기. Look at that tuna. 오, 참치 진짜 맛있겠다. 와우. 너무 좋아요. 뭐. 그 고소한 참치하고 마요. 이렇게 섞이는 거. 양파 살짝 반짝반짝한 맛이도 있고. 그리고 튀김 가루 때문에 바삭바삭해요. This is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참치 마요 볼. Tuna mayo balls 완성했습니다. Come back next time for something delicious.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 해드리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I've got a new book for you. Shall we take a look at the cover? 한번 표지를 볼까요? Aha, the title is Tiger's Tail. Tiger's Tail. 뭐, 친구들, tiger 하면은 호랑이. Tail는 여기서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호랑이가 나온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고양이가 나올까요? 한번 좀 이따가 볼 거예요. Now,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Here we go. The first word is particular. Particular. 특별한. Okay? The second word is talent. 탤런트가 아니라 talent, talent, 재주, 뭐 재능. And the third word is to snooze, snooze. 네, 잠깐 자다. Sleep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잠깐 자는 거예요.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 will learn today. Okay, 자, 이 tiger. Who is this tiger? I want to know. 네, so let's begin reading. Chapter 1, Tiger. Tiger was not a very special cat. He had no particular talents, and he lived nowhere in particular. But he could settle down anywhere, anywhere at all. Meow! Okay, 친구들, tiger, tiger는 고양이네요. Okay, 자, 호랑이일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이 tiger이라는 고양이는, 뭐, he was not very special, 뭐, 특별하지 않았어요. He had no particular talents. 자, here comes our first word for today. Particular, 특별한, okay? 근데 여기에서는 no particular talents. 자, talent is our second word. Talent는 재능, 뭐 재주인데, 뭐 특별한 재주, 재능이 없는 고양이였어요. And he lived nowhere in particular. He could settle down anywhere. 이 고양이는 그냥 길 고양이인 것 같아요. Alright? 자, 어떤 집이 없고,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정착한 데가 없는 거예요. Alright, 자, 이런 고양이입니다. Let's continue reading about Tiger. He perched in tall trees beneath the stars. He snoozed on the hot tops of cars. He lounged in sunny spaces in the park and prowled on rooftops in the dark. Yes, Tiger could settle anywhere. 네, 친구들. 자, 우리 고양이는 아주 자유를 네, 누리는 고양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뭔지 그 나무도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에 지내고 he snoozed on the hot tops of cars. 네, 이렇게 snooze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들 잠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잠을 잔다 하면은 뭐 yeah, I took a snooze. 뭐 I snoozed in the afternoo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저녁에는 또 뭐 이제 prowled on rooftops. 자, 지붕 돌아다니고 그리고 친구들 여 밑에 그림을 보면은 어떤 할머니 머리 위에도 지내네요. 그래서 들 고양이지만 사랑을 좀 많이 받는 고양이인 것 같아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But he did have his favorite places. One of them was the library. Every morning when the librarian arrived at work, she would find Tiger on the doorstep. She'd unlock the library door and he would pad in and make himself at home. The librarian liked Tiger. He helped to keep all her papers in place. He helped to hold the door open. Sometimes he helped to keep out the cold winds. So the librarian was happy to have Tiger in the library.
0: 아, 네, 우리 타이거이 도서관을 가장 좋아해요. 네, 낮에는 딱 이 도서관 사서 네, 일하는 분이 문을 열면은 바로 자기 집같이
1: 딱 들어가는 거예요, right? He says here, 요 밑에 보면은 he makes himself at home. To make yourself at home. 이런 표현 재밌는 표현인데 이거는 자기 집까지 집같이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right? So 아주 자기 집까지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옆에 그림을 보면은 he keeps all 도움이 많이 돼요. He keeps all her papers in place. 자, 종이들이 날아가지 않게 딱 위에서 이렇게 누워있죠. Alright. He holds the door open. 문도 딱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문이 안 닫히죠? So he keeps it open. And then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네, 이 여자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He keeps out the cold wind. 자, 그래서 librarian was happy to have tiger. 네, 이 librarian이 이 tiger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And tiger was happy to be in the library. It was cozy off the street. There were soft carpets and chairs to lie on. There were sunny spots to snooze in, and he could listen to stories. Sometimes the librarian read stories to the children. Sometimes the children read stories to each other. Some of the children read stories to themselves. Tiger loved stories. He would lie and snooze and dream, and the stories would tiptoe into his dreams. Then he would add little bits of himself to each story. 네, 이 고양이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로. 왜냐하면은 아주 이런 책 이야기를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Alright. 자, 여기에서 이 도서관을 왜 좋냐 하면은 it was cozy off the street. 길가에 보다는 이렇게 카펫도 있고 이런 의자도 있고 잘 수도 있고 편하게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야기, 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librarian children 그리고 친구들도 스스로 이렇게 책을 읽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너무 좋은데 낮잠을 살짝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꿈도 꿔요. 네, 여기 그림 보이죠? 막 이 pirate도 되고 cowboy도 되고 그래서 이런 꿈을 이런 이야기 꿈을 꿉니다. 네, 너무 재밌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읽어요. So, we have started our story about tiger. 자, 타이거는 고양인데, 들고양인데요.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타이거는 그 책 그 stories. He loves stories.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한데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The story, yes. And take care and I hope to see you soon. Bye!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옷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Oh, you're such a bogey bear.

Papa!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 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논픽션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의에도 우리 재밌는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논픽션 비문학 책을 만나보았는데 오늘도 그런 유사한 책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at Makes a Rainbow? 하, 우리 추억 속에, 우리 친구들의 추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그런데 무지개를 쫓아가 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우리는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볼까요?
1: What Makes a Rainbow? By Debbie Villardi. Chapter 1. Rainbows.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Beautiful colors appear. Chapter 2. Light.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It hits objects on Earth.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s.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For example, a leaf is green.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It appears colorless,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What makes a rainbow의 바로 그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무지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것이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Rainbows, 무지개입니다.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라고 되어 있네요. 무지개라는 것은 is a curved line.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Curve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거를 curve 해볼게. 오, 휘어집니다. 휘어지지 않죠. 네, 그래서 curve라는 것은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curved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부러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무지개라는 것은 구부러진 선입니다. 혹은 띠라고 할수 있겠죠. Of colo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색의 구부러진 선이나 띠 같은 것이 됩니다.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대부분의 무지개들은 happen이라고 하면 발생하다, 일어난다, 생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지개들은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 after rain,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Sunlight, 햇빛이 hits, 탕 때리게 됩니다. 햇빛이 이렇게 쫙 내리쬐는다라는 것이겠죠. 햇빛이 쫙 때리게 됩니다. 무엇을 때리냐면 water drops. water drop이라고 해서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을 at an angle, 어떤 특정한 각도로 때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햇빛이 하늘에서 쭉 내리쬐는데 물방울이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어떤 각도로 물방울 속으로 물방울을 탁 때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요. Beautiful colors of appe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angle 이라는 것은 제가 말로 설명드려서 저 각도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 colors.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을 탁 때리고 나니까 햇빛이요. beautiful colors. 아름다운 색깔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색깔이 appear.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Chapter 2. Light. 이제 빛입니다.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이라고 되어 있네요. 빛은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As a wave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해로부터 이런 파장, 물결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이런 물결이 보이진 않죠. 바다에 가면은 파도는 물결이 치지만, 혹은 우리가 물에 돌을 이렇게 퐁당 빠뜨리면 이런 물결이라는 게 보이지만, 빛이 물결을 이루면서 나에게 오고 있다. 혹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햇빛이 참 좋다. 이 빛의 물결을 봐. 이 물결이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결로서 우리에게 온다. 물결로서 빛이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hits objects on earth. it hits. 그것은 이 빛들은 때립니다. objects, 물체를 때리겠죠. 물체요. on earth. 지구에 있는 물체를 때리게 됩니다. 그쪽 빛이 쫙 내리쬐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물체에도 그 빛이 도달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 objects, 이 물체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absorb. absorb는 바로 흡수하다가 되겠죠. 흡수하게 됩니다. Some of the light. 이 빛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에 빛이 쫙 내리쬐게 되면 이 리모컨이 어떠한 빛을 흡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생기냐면 they reflect. 그리고 저기 있는 the objects를 대신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아랫줄에 있는 they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들은 reflect. reflect는 무엇이냐면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빛이 쫙 내리쬐고 그리고 이 물체가 어떤 빛은 흡수한 반면에 이 어떠한 빛의 종류들은 반사를 튕겨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사하게 됩니다. The rest of it. 나머지 빛들을 다 튕겨낸다. 반사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무지개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나 원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Rainbows.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Beautiful colors appear. Chapter 2. Light.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It hits objects on earth.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라고 되어 있네요. 빛은 오게 됩니다. 어떻게 오냐면 in different wavelength, 다른 wavelength. wavelength라는 것은 바로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이루고 있는 이런 물결.

꽬무니의 그런 파장, 이런 움직임을 의미하게 되겠죠.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이런 것들이 are the color, 색깔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수 있는 색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안에 있는 이 색들, 우리 사람들이 볼수 있는 모든 색깔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다 보면 책 표지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런 색깔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 of light. 그래서 다른 물체들은, objects 하면 물체죠. 다른 물체들은 absorb는 흡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물체들을 흡수합니다.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들은 이런 빛을 흡수하고 이런 빛을 반사하고 튕겨내고, 그리고 어떤 물체들은 아까 전에 또 다른 물체가 흡수한 것을 반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물체들이 흡수하는 빛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반사하는 그런 빛도 다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자, 예를 들어서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들은 do not see the light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an object absorbs 어떤 물체가 흡수한 그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The light 빛을 보는데요. That is reflected. 반사된 빛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 앞에 케이크 있고요. 피자가 있고요. 불고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중에 두 가지를 흡수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고기와 케이크를 흡수합니다. 제가 불고기와 케이크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반사,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단순히 제가, 맛있다. 다 먹고 나서, 나뭐 먹을게?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이미 흡수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자, 즉, 제가 반사한, 제가 거부한 그 음식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특정한 색깔의 빛은, 특정한 파장의 빛은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흡수한 빛 이외의 반사한 빛들은,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거겠죠. 왜? 그 물체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검정색인 이유는, 혹은 여기 있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제 여기는,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흡수하고,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운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배우는 즐거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For example, a leaf is green. 예를 들자면 나뭇잎은 초록색이에요.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이 나뭇잎은 reflects, 반사합니다. 무엇을 반사하냐면 the wavelength, 파장을 반사하는데요. People see as green, green, 사람들이 보는, 초록색으로 보는 파장을 반사하는 것이겠죠. 즉, 초록색의 파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나뭇잎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나뭇잎은 초록색 파장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튕겨낸 이 초록색이 어디 가는가? 우리 눈으로 공기 중에 막 있겠죠. 그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햇빛은 is made of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흰색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 빛이죠. It appears colorless. 흰색 빛인데 그러나 햇빛은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냐면 colorless. colorless라고 하면은 바로 무색의 color이라는 것이 색이고요. less는 없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는 아무 색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But it contains wavelength of all colors. 하지만 그 햇빛은 contains, contain은 포함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햇빛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wavelength,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Of all colors, 모든 색의 파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의 그 빛이 다 섞이면 햇빛처럼 햇빛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투명색이죠. 투명같이 흰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무색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무색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이라고 되어 있죠. 햇빛은 흰색빛, white light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be made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를 전치사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table is made of wood. 자, 예를 들어 여기에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가 똑똑똑 두드려 보니까 콩콩콩 나무 소리가 나요. 딱 보기에도 나무예요. 그러면 the table

0: 의자의 일부분이 바로 이 나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거의 일부분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일부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be made of라는 것은 물질의 원래의 형태를, 형태나 성질을 유지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table is made of wood라는 것은 테이블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나무라는 것이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나무를 자르기만 해서 나무라는 그 원래의 성질은 그대로 있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paper is made from wood라고 하면은 종이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종이는 우리가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나무인가? 이건 종이인데. 그래서 원래의 성질을 잃은 것이 바로 be made from입니다. from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처음 시작 지점부터 즉 원래 시작은 나무였지만 최종 종착지인 종이가 되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물질의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 좀 변했다. 거리가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ake is made with flour, sugar, and eggs라고 돼 있죠. with라는 것은 가지고 제가 제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케이크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바로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케이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밀가루랑 그다음에 flour 하면 밀가루죠. 밀가루와 설탕이랑 그다음에 달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쓸 때는 be made with 뭔가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럴 때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of랑 from 그리고 with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사하지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일단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s.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For example, a leaf is green.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It appears colorless,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이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urve, curve.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Absorb, absorb.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Reflect. Reflec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Colorless. Colorless. It appears colorless. Contain. Contain.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less라는 표현입니다. less라는 것은 뭐뭐가 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ess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두 개의 단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아까 전에 그 책에서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colorless가 되겠죠. color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색입니다. 색이 less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olorless라고 하면은 색이 없는 바로 무색의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speechless에서 speech는 말입니다. 말, 연설이라는 것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피치, 말이 없는 이라는 의미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eechless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말문이 꽉 막힌,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 의미로는 말문이 막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list라는 것은 없는 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이걸 본다, 아, 이런 의미구나 참고해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까지 하겠죠. 여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